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진지한 고민 끝에 학교 밖 세상을 선택한 수아. 수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지지해줄 선생님과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수아가 찾은 곳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곳에서 수아는 스스로의 진로를 탐색하고 다양한 학습 기회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학교 밖 청소년이 오롯한 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응원합니다. 이 캠페인은 본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반갑습니다. 5월 8일 금요일 노래 하나 추억둘, 저는 최소영입니다. 아, 제가 어제 빵가게에 가서 잠깐 앉아서 빵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랬는데요. 거기가 좀 오래된 그 동네에 오래 사시고 아파트에 이제 전통도 있고 좀 그런 단지들이 있는 곳이라 빵집에도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테이블에 여러분이 앉아 도란도란 얘기 나누고 뭐 그러고 계신데 안 들으려고는 했으나 들려서 들은 얘기들, 예, 그걸 좀 얘기를 해보자면 아 때가 때구나 싶더라고요. 서로 이제 자식들의 근황을 꺼내놓는 거예요. 어떻게 지낸다 어쩐다 하다가 아, 그 자꾸 선물을 해준대, 뭐 그렇게 됐다는데도 이미 보냈대,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다가 어느 한 분이 조금 멋쩍게 얘기를 꺼내셨어요. 아, 우리 딸은 아직 벌이가 시원찮아서 큰 선물은 준비 못했대. 대신 낮에 동네로 온대. 같이 밥 먹자고. 예쁜 옷 입고 나오래.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서로 막 한마디씩 하셨어요. 아우, 제일 좋은 선물이다. 기특하다. 뭐 시간 내기도 쉽지 않을 텐데. 역시 섬세한 건 딸이다. 딸이 최고다. 뭐 이런 얘기들 대충 짐작이 가시죠? 듣고만 있어도 알겠더라고요. 어버이날 선물로 뭐 부모님들이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뭐 미디어에도 막 설문조사 이런 거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러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가장 좋아하실 만한 건 자식들과의 함께할 수 있는 잠깐이라도 어떤 시간 그런 거죠. 연결고리. 그런 걸 가장 바라시는 거겠죠. 아무튼 그 테이블의 마지막 그 어르신은 다음에 밥 사셔야 해요. 어제 그렇게 하고 끝내셨거든요. 제가 그것까지 다 들어버렸는데 다음에 밥 사! 이렇게 돼서 끝났습니다. 자,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고들 계실까요? 아침부터 뭔가 좀 마음을 바쁘게 바쁘게 전달도 하고 좀 재촉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 확실히 예전만큼 어버이날 그러면은 막 그날만 뭔가 대단하게 이벤트가 벌어지는 풍경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평소에도 할 수 있는 뭔가가 좀 더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소통수단이 이 소셜미디어 같은 것들이 늘어나면서 어디 가까이 지내지 않는다고 해서 소식이 뚝 끊기거나 그 매일매일 보지 못한다는 그 체감이 좀 예전과 지금이 다른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카네이션 자체가 막 여기저기에 가득가득 쌓여있고 이런 풍경은 드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예, 수단이 아닙니다. 도구들이 아니고 방식이 아닌 거죠. 마음인 거죠, 마음. 그것만 잊지 않으면 되겠죠. 자,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금요일 3부는 월수금 참여 코너 추억하는 노래들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여러분이 지난날에 사연들을 주시잖아요. 미리 그럼 제가 살짝 다듬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조금 내용이 줄거리는 어느 정도 있고 살짝 모자란다 그러면 그건 제가 삭삭삭 채워드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반드시 두 곡 이상 골라주시고요. 오늘 사연은 3부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듣고 싶은 노래도 좋고요. 코너 사연도 좋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도 좋습니다. 노추에 나도 한마디 하실 분들은 문자 참여는 샵897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활짝 열려 있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wbsi.kr입니다. 검색 사이트에서 원음 방송으로 검색을 하셔도 돼요. 들어오신 다음엔 라디오 프로그램 방들 중에 노래 하나 추억둘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편지나 엽서는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5층 라디오 국 노래 하나 추억둘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맞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자, 두 곡의 노래 이어갈게요. 조용필의 나는 너 좋아, 장덕의 너나 좋아해, 나너 좋아해.

0: 짧은 글, 긴 여운. 너는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
1: 나? 바로 어제로도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
0: 어릴 적으로 돌아가고 싶다. 젊을 때.

모범적인 나와 헤어질 때도 된 것 같다. 좀 대충 살고 뒷일 생각하지 않고 막 살아보고 싶다. 어린 시절의 나를 만난다면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다.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냥 좀 스스로를 풀어놓고 막 나가봐. 물론 어린 시절의 나도 지금의 나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이딴 조언을 하는 어른이었으면 바로 차단해버렸겠지만

강산의 지금이었습니다. 마음이 쉬어가는 곳 짧은 글 긴 여운, 오늘은 김민철의 무정형의 삶 가운데 전해드렸어요. 아, 막 살아보고 싶다가 정말 막 대책 없이 그냥 막 산다는 그런 얘기는 아닌 거죠. 아, 작가는 20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가장 먼저 비행기를 타고 로망의 종착지인 파리로 갔다고 합니다. 자신의 최애 여행지인 곳, 그곳에서 지금까지 여행과는 다른 속도와 궤적으로 더

촘촘하게 일상을 보내다가 돌아왔고요. 자기 방식대로의 행복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찾았다고 하네요. 유독 작가들이 좋아하는 도시 파리가 참 많이 등장하네요. 작가의 기억에 더 특별하게 그 도시가 남아있는 이유는요. 특별한 바람과 빛, 소리가 있고 감촉이 있던 풍경, 그곳에만 존재했던 것들이 뭔가 입체적이고 선명하게 전달되면서 여행의 설렘을 좀 더 채워줬던 것 같아요. 자기 앞에 놓인 새로운 생애 시간에 대해 스스로 묻고 답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 누구에게나 일어나고 필요한 시간일 겁니다. 살짝 전해드린 부분에서 막살 거야는 그냥 무정형의 삶을 말하는 거겠죠. 정해진 대로 너무 틀에 갇힌 대로 나를 힘들게 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상은의 돌고래 자리 1부 끝곡으로 전해드리고 2부로 갑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2: 정산종사 계문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살생계를 지키는 동시에 영구 없이 생명을 상해하지도 말며, 도적계를 지키는 동시에 의의 아닌 재물을 취하지도 말며, 가늠계를 지키는 동시에 부부라도 남색을 하지 말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34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의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힌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김현철의 까만 치마를 입고 2부 첫 곡이었어요. 아, 유창엽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영덕에서 어플로 듣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3225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날, 정겨운 방송, 예쁜 시간입니다. 라고 표현이 3단으로 예뻐지는 그런 표현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6617 쓰시는 분도 어서 오시고요. 꾸리님, 어버이날 첫 곡부터 30년 전 돌아가신 부모님 추억하게 하는 노래였다고. 노초열차 타고 오늘도 출발합니다 하셨는데, 네, 표는 없어도 돼요. 그냥 보이면 다 타시면 돼요. 아, 그리고 날이 날이네요 라고 은정님도. 그렇죠. 확실히 카네이션 쌓아놓고 파는 풍경이 예전 같진 않은 것 같다고. 그렇죠. 그리고 그 뭐라 그럴까, 예전에는 어버이날에 그 받은 카네이션이 있는 대로 다 막 가슴에다 달고 그러셨는데, 요즘은 가슴에 다는 카네이션보다 좀 상징적으로 둘 수 있는 카네이션을 이용한 뭐 바구니가 될 수도 있고, 약간 다양하게 많이 나오죠. 다양하게. 그리고 한창 그 어린 아이 키우는 집 가면 유치원이나 그런 데서 처음으로 만들어본 작품 들고 오지 않습니까?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 삐뚤빼뚤 엄마 아빠 사랑해요 뭐 이런 글씨들. 제가 예전에도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 지인이 아, 그거 처음 받은 날 그렇게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줄 몰랐는데 너무 그 묘한 기분에 예전에 우리 엄마 아빠도 이랬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신복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고생했다고 말 한마디 해보고 싶은 날이고요. 모든 어머님 아버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꾸벅이라고. 그리고 황금박쥐님도 반갑습니다. 그렇죠. 오늘 행사 많을 것 같아요. 어버이날 행사로 또 음악 봉사를 가셔야 되기 때문에 3, 4분은 함께 못하신다고. 괜찮습니다. 좋은 일 하러 가시는 건데요. 그리고 부산갈매기님도 반갑습니다. 어버이날 우리 모두 크나큰 뜻을 알아야겠죠. 그렇습니다. 어버이날은 사실 하루만인 건 아니죠. 모든 날이 마찬가지겠지만 좀 더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좀 더 조금 뭔가 좀 소극적이었고 소원했고 조금 드러내지 않았던 것들을 선명하게 끌어올려주세요. 마음도 자꾸 전해야, 드러내야 보이는 거고 전달되는 거지, 내 마음에만 품고 있다고 보여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100% 다 보여지는 건 아닐 거예요. 머라이어 캐리 Without You 준비했고요. 마이클 볼튼의 When a Man Loves a Woman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1784 뒷번호 쓰시는 분이 그 종이 카네이션 뭔지 알죠? 저도 약간 울컥하던데요? 라고 아 언제적 일입니까? 하셨는데 그쵸 아이들이 어릴 때 그런 거 처음에서 가져오면 뭐, 물론 이제 뭐 그 선생님들이 시켜가지고 이렇게 자르고 붙이는 거야 해서 따라한 것이고 뭐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알아서 한 거 아닌 게 더 많겠지만 너무 고사리 손으로 얼마나 귀여워요 대견하고 그 들고 와서 막 또 자랑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예쁜 거죠 지금은 점점점 하셨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많이 컸나요 그리고 은미님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 그리고 그 이재원님 아까 제가 이재원님을 인사를 못 나눴었나요? 살짝 잊어버렸었나 봐요 4921 뒷번호 쓰시는 분은 반가워요 식탁 위에 카네이션 올려놓고 기다렸답니다 그냥 고마워서요 누구 드리려고 아니면 받은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이제 뭐 어느 쪽이든 어느 쪽이든 그리고 7325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아, 5월에 아무리 무슨 날이 많아도 그거 다 우리 평생이에요 하셨는데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압니다. 예, 저도 요즘 많이 하는 얘기죠. 그날만 그런 거 절대 아닌 거니까. 이번에는 0115 뒷번호 쓰시는 분의 신청곡 수잔 잭스 에버그린 듣고 올게요.

시전잭스 에버그린이었습니다. 신청하셨던 우리 011로 쓰시는 분이 사진을 주셔서 제가 그 사진을 한번 자세히 보고 소개를 해드리고 한 번 더 해드리려고 했는데 경산에 있는 장애인 작업장입니다 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 그 아이들이랑 부모님들 다 함께 부산으로 가는 차 안에 계신가 봐요. 차 안에서 함께 할게요 하셨는데 에버그린 잘 들으셨나요? 그리고 1493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7162 쓰시는 분, 회원님, 또 경원님도 와 계시고요. 현진님, 어릴 때는 카네이션 한 송이 사오는 게, 그 사러 가는 길, 맞아요. 그런 것도 종류가 있어서 요즘은 색도 뭐 다양하게 있고 그래서 옛날에도 뭐 리본이 이렇게 달린 거, 뭐 좀 더 이렇게 또 송이가 큰 거, 뭐 이런 거, 가격대가 저 어릴 때도 약간은 예, 다양하게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런 고민하는 기억, 추억도 떠오른다고. 맞습니다. 그리고 영희님은 위다초 오랜만에 들어서 너무 좋다고. 다 좋지만 머라이 캐리 버전이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습니다 하셨는데 약간 익숙하게 많이 들었던 버전을 다들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머라이 캐리 버전으로 처음 들었던 경우긴 한데 다 좋죠. 자, 2부 끝곡으로 우리 부산갈매기님 신청곡을 준비할까요? 쿨앤더갱의 체리씨 전해드리고 3부로 갑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2: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총장 박성태입니다.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는 원광대학교는 원광보건대학교와 통합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더 라이프 허브 오브 코리아로 새롭게 섰습니다. 원기 111년 왕산 종법사님께서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는 신념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은혜로운 존재라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여러 지구촌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등의 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고혈마가 되지 말아야 할지니 자기의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고 간교한 수단을 부리어 자기만 못한 사람들의 땀으로 모인 재산을 정당한 대가 없이 취하여 먹으며 또는 친척이나 친우라 하여 정당하지 못한 의뢰심으로 이유 없는 의식을 구하여 자기만 편히 살기를 도모한다면 이러한 무리를 일러 고혈마라고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10장 말씀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르노.
1: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0: 르노.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노래 하나 추억들 3부로 오셨습니다. 커피님, 오늘 대구는 바람이 많이 부네요. 오늘 어버이날 저는 두 아들과 조카한테 전화도 받고 용돈은 미리 받았는데 저는 오늘 부모님 산소를 작년부터 못 갔어요. 남편이 바빠서 시간 되면 다녀오려고요. 저녁엔 또 시어머님과 저녁도 함께 하기로. 하루가 그냥 꽉꽉 차 있네요. 다들 모두가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좋을 만한 그런 스케줄로. 평소에 또 친정엄마가 좋아했던 노래도 생각이 난다고 남겨주셨고, 1102 쓰시는 분, 8541 쓰시는 분, 또 현민님, 예, 현경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노래 하나 듣고 오늘 또 추억사연 만나러 가야죠. 마루니의 칵테일 사랑 듣고 추억사연 함께합니다.

추억 하나, 노래 둘. 걸어온 시간만큼 늘어난 추억들, 그 시간을 돌아봅니다. 시간을 따라가다 보면 떠오르는 노래들도 많죠. 추억 하나, 노래 둘. 오늘은 김인섭님의 사연입니다.

며칠 치과를 가, 마라, 아내와도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나이 60을 향해가는 이 나이에도 치과는 너무 무섭네요. 남자고 그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치과는 그냥 무섭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엔, 아니 그 지역에는 치과가 딱 하나였어요. 치과에 가면 모든 친구를 다 만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다들 거기선 농담이나 장난을 치지 않았습니다. 다들 이대로 그냥 집에 가면 좋겠다는 표정이었죠. 제가 한창 이가 빠질 무렵에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치과를 갔는데요. 전날 한참이나 아버지가 직접 이를 뽑아주려고 애쓰셨는데 결국 성공하지 못했고 치과를 갔죠. 그런데 여전히 미련이 남으셨는지 아버지는 치과 대기실에서 제 이에 시를 한 번 더 걸어보셨어요. 아버지가 제 신경을 분산시키려 안 하시던 농담을 1, 2, 3탄으로 준비하던 그때 뭔가 툭 하고 제 이마를 쳤는데 앞불싸 치과 대기실에서 셀프로 이를 뽑다니 놀라고 어안이 벙벙한 건 둘째치고 어린 제 머릿속에도 이거 돈 굳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저와 아버지는 눈으로 사인을 주고받고 다소곳하게 일어나 집으로 향했어요. 이미 이는 뺐는데 굳이 진료비를 낼 필요는 없다 싶었던 거죠. 예고도 없이 이마를 치고 이를 뽑은 아버지가 살짝 멋있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지금도 치과 대기의자에 앉아 아들 이를 뽑았던 아버지 이야기는 집안 단골 명절 이야기거리입니다. 한 번은 자다가 입에서 툭 하고 껌 뱉듯이 나온 적도 있었는데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아버지가 저 자는 동안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셨대요. 저는 딸 둘 키우면서 그런 추억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만 제 여동생은 두어 번 외할아버지 찬스로 이를 뽑아보겠다고 애들을 데려왔는데 눈에는 눈물이 글썽글썽. 저도 그 옛날에 그랬을까 싶더라고요. 평소에 팝을 즐겨 들으시고 센터폴드를 유난히 좋아하시던 아버지. 어버이날이 다가오니까 참 많이 보고 싶습니다. 제이 갈스 밴드의 센터폴드, 제이디 사우다의 You Are Only Lonely.

제디 사우더의 You Are Only Only 그리고 먼저 들으신 노래 제이 가스밴드의 센터폴드였습니다. 오늘은 김인섭님의 사연이었어요. 지금은 마음으로만 그리는 아버님이지만 아 너무나 재밌는 추억을 그렇네요. 늘 떠올리겠어요. 그리고 치과, 치과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어른이 돼도 치과는 너무 겁나죠. 다 그러더라고요. 치과 겁 안 나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어른이 돼도 물론 어릴 때처럼 그때와 다른 거 하나는 그래도 울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번 제가 몇 년 전에 약간 몰아뒀던 치료를 한꺼번에 받느라 좀 힘든 작업도 하고 막 그랬던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너무 아프니까 정말 울었어요. 그냥 울려고 운 게 아니라 이미 제 얼굴에는 막 눈물이 줄줄 흐르고 옆에서 이렇게 티슈 쥐어주고 닦고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처럼 떼쓰거나 나 집에 갈래 도망가고 막 이런 걸 못할 뿐 안 할 뿐 어른이 돼도 치과는 무섭죠. 근데 치과가 무섭지만 갈 때마다 그 어린 시절의 추억이 항상 떠오르겠습니다. 아버님이 치과 진료실 앞에서 그 대기실에서 그러면은 그 실을 또 어떻게 주머니 하나 넣으셨나 봐요. 지금이라도 한번 걸어볼까? 이래가지고 딱 걸었는데 그때 성공하신 거죠. 그리고 무언의 눈빛을 그 주고받으면서 집으로 그렇게 가신 거군요. 아유, 옛날에는 맞아요. 어른들이 그 실로 하려면 앞에 못 보게 해야 되니까 잠시 이렇게 다른 데에다가 그 신경을 분산하느라고 보통 이마를 쳤죠. 이마를 툭 치고 저도 막 처음에 입 뽑혔을 때는 예, 나중에 그 맞은 게 뭔가 아프고 서럽고 속상해서 울었던 것 같아요. 머리 한 대 맞은 게 이마를 맞은 게 그 이는 빠져있고 그러니까 놀라고 그 다음에는 이게 정말 빠졌다고 믿을 수 없어서 놀라고 또 피도 약간 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들 그런 추억이 있으시죠? 설마 노출 가족분들 중에 아니 나는 한 번도 집에서 뽑아본 적이 없어 그런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아이고 어릴 때 뭐 이갈이 다 집에서 했지 이런 분들은 많이 계실 거예요. 아무튼 치과는 어른이 돼도 무섭다. 우리 김인섭님 그래요. 센터폴드를 비롯해서 팝송을 그렇게 아버님이 즐겨 들으셨다는데 우리 노추 듣다 보면 뭐 치과 이 뽑았던 추억 말고도 얼마나 많은 추억이 떠오를까 그런 짐작이 되네요. 또 다음에 떠오르는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 또 참여해 주세요. 저희가 소정의 선물 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 저도 치과하니까 생각나는 게 저도 한번 자다가 그 이가 빠져본 적이 있는데 이 사연에서처럼 뭐 툭 하고 뱉듯이 내가 인지하고 뱉은 게 아니라 아침에 눈 떴는데 아침밥도 먹고 이제 학교 가려고 가방 챙겨놓은 거에 뭘 하나 더 담고 주섬주섬 여기 입고 뭐 그러고 있는데 좀 방바닥에 뭐가 낯선 물체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조그만 게 이게 뭐지? 그러고 집었는데 제 이였던 거예요. 그때 울었죠. 여태 밥 잘 먹고 할 거 다 해놓고서 그때 이가 빠졌다는 사실에 놀라서 갑자기 학교 가려다 말고 엉엉 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다가 빠진 적이 한번 있었는데 자다가 빠진 경험들이 다들 있으신가 봐요. 그리고 방금 사연 주신 우리 혜주님이

치과 지금도 울어요 하셨는데 정말요? 속으로 아 속으로 그죠 속으로는 울죠 무섭고 집에 갈래 할 수 있는 거고 문자는 4부에 더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3부 끝곡은 2309 뒷번호 쓰시는 분의 신청곡 로보의 스톤이 전해드려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2: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의 가장 꺼리신 바는 독선귀신으로 공중도 불구하고 동지도 불구하고 저 혼자만 독특한 공부를 꾀하는 제자였나니 모든 동지와 함께 동정이 한결같은 대승의 공부를 하고 모든 동지와 함께 고락을 나누는 대승의 사업을 하여야 대종사의 참다운 제자요 우리의 알뜰한 동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45장 법문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4부 첫 곡이었어요. 유창엽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었어요. 자, 928이 쓰시는 분이 저는 치과를 여러 번 다녔지만 무서웠던 적은 없습니다. 오, 정말요? 이 아파서 고생하다 보면 무섭고 뭐고 없습니다. 아, 그쵸. 나중에 막 고생하는 것보다는 제때제때 가서, 아, 이걸 약간 경험을 한번 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안 미루고 가고 이제 그런 건 생기죠. 그런 건 생기는데 그래도 어른이어도 무서운 건. 그리고 화정님은 그렇네요. 저랑 생각이 비슷하시네요. 저도 치과가 제일 무서워요. 아이들 데리고 가도 제가 무서워서 안절부절 못하고. 아, 며칠 후에 치과 예약날인데 오늘 사연 듣고 다시 겁나네요 하셨습니다. 아우, 겁내시면 안 되죠. 겁내시라고 전해드린 사연도 아니거니와. 아, 그 아이들 데리고 갔는데 뭐 내가 더 떨려가지고 만약에 치과 치료를 아이들도 받고 나도 받는다 그러면 이때는 진짜 엄마는 그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하나도 안 무서워 이러면서 엄마가 이제 그렇게 해야 애들이 덜 겁낼 텐데 같이 떨고 그러셨던 거 아닙니까 혹시? 모든 게 지난 얘기인 거죠. 옛날 얘기. 1704 뒷번호 쓰시는 분도 저도 치과 무서워요 하셨는데,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게 정답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치과는 나이 들어도 무서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다른 진료받으러 병원 많이 가잖아요. 근데 치과는 입을 이렇게 한참 벌리고 있기도 해야 되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 상태로 누워서 이렇게 예, 알 수 없는 뭔가 무서운 통로로 내가 들어가는 느낌, 심리적으로 그런 걸까요? 아, 2385 뒷번호 쓰시는 분이 어릴 때 저희 동네에도 치과가 하나였는데 이 표현이 너무 공감이 되셨대요. 모두들 치과에서는 장난도 안 치고 이렇게 근엄하게 앉아 있었다고. 다 비슷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신림동 유리님, 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어버이날 축하드립니다 하셨는데, 그냥 모든, 네, 이 세상 모든 어버이에게 그런 마음의 꽃을 보내는 그런 날로 하죠. 1201 쓰시는 분 반갑습니다. 아, 맞아요. 1201 쓰시는 분도 한 분이 아닐 거예요. 제 전화번호 같네요.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네요. 우리 애가 고등학생인데 우리 때 노래를 듣던데 저도 오랜만에 들어서 신청해 봅니다 라고 그러시군요. 아, 이게 우리 때, 그러니까 우리 뭐 한창 이런 거 좋아하고 그럴 때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 엄정화 후회를 많이 들으셨어요? 그럼 이때가 한 90년대 후반, 2000년이 막 되려고 하는 그 즈음일 텐데 제 짐작이 맞겠죠? 자, 엄정화의 후회, 우리 1201 쓰시는 분의 신청곡. 오늘은 E1201 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상우의 슬픈 그림 같은 사랑까지 이어서 듣도록 할게요.

엄정화의 후회, 이상우의 슬픈 그림 같은 사랑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아, 이 노래 들으면서 또 다른 분들도 그 엄정화의 후회를 제가 그 약간 시기를 좀 계산하듯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비슷하신 건가요? 그렇게 남겨주신 분도 계시고, 아,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엄정화 씨의 동무대가 펼쳐지는 것 같다고 우리 은정님이 또 남겨주셨는데, 그 포이즌으로 굉장히 좀 확 뭔가가 올라간 느낌이 있잖아요. 그 전에는 좀 비슷비슷하다가 그 음반이 좀 확 튀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 포이즌이 98년도에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뭘 계산할 때 약간 그 앨범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계산하고, 또 뭐 어떤 가수의 어떤 앨범을 기점으로 계산하고, 항상 앨범을 기준으로 시기를 계산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가끔, 아, 이건 이때겠군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얘기를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 시기를 다 특정하냐, 그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지음이 뭐 그렇게 다를 것도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정태님 신청곡을 한 곡 듣고 올까요? 프레디 아길라의 안악 듣고 싶다고 하셨죠.

프레디 아길라의 아나 전해드렸습니다. 2387 뒷번호 쓰시는 분도 네 함께해 주셨고요. 그리고 상은님도 아까 제가 봤는데 은정님하고 헷갈려서 은정님을 제가 두 번 읽어드렸던 거였군요. 은정님이 저를 두 번이나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니까 아래로 문자가 도착해 있더라고요. 그리고 2386 뒷번호 쓰시는 분 어린 시절 추억으로 평생을 사나 봅니다. 어떤 노래건 간에 또 떠오르는 얘기들이 다들 있으신 것 같아요 하셨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은 뭐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어쨌든 과거의 추억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미래를 내다보며 열심히 달려가는 거고. 근데 추억이라는 게 항상 좋은 것만 있진 않겠지만 우리가 늘 현재에 와서 떠올리는 그때의 일들은 좋은 건 더 좋게 힘들었던 건 조금 무뎌지고 고통의 크기도 줄어들고 옅어지는 거죠. 기억이 이제는 좀 덤덤하게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표현들 하는 얘기들 그 당시엔 얼마나 다들 힘들고 그 순간은 괴롭고 그런 일들이었겠어요. 그 본질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겠지만 떠올리는 이 순간에 어떤 감정이 그때보다는 덜 격할 것이고 조금은 좀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차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노추에서 이렇게 좋은 노래들 들으면서 떠올리는 추억들은 대부분 그냥 이제는 너무나 예쁜 그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련하고 그립고 눈물이 좀 날지언정 예쁜 그림 그렇게 예쁘게 그려가고 계신 거죠 모두가. 오늘도 시간이 좀 지나서 가까운 미래에 돌아봐도 그렇겠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아련하게 떠올릴 즈음엔 어떤 그림으로 그려질지 궁금해지네요. 하루하루 정확하게 이때는 몇 분 몇 초 뭐 이렇게까지 기억하진 않겠지만 2026년에 이 즈음의 기억들도 먼 훗날 너무 아름다운 그림으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 우리 커피님이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노래라고 신청해 주셨던 박양숙의 어부의 노래 전해드리고 저는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쉿! 나만 알고 싶은 우리 동네 작은 가게들 하나쯤 있다면 그 가게 마음껏 이용하고 응원해주세요. 동네 가게를 이용할수록 우리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세상 가장 쉬운 응원. 같이 가요. 작은 가게로.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WBS 원음 방송 캠페인 책을 가까이 합시다.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과거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책은 청년에게는 음식이 되고 노인에게는 오락이 되고 부자일 때는 지식이 되고 고통스러울 때는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책을 가까이 하는 좋은 습관을 길러 마음의 양식을 가득 채웁시다.

0: 정산종사 금강경을 설하실 때에 색상이나 음성으로 능히 여래를 보지 못한다 하신 말씀을 해석하시기를, 가령 사람의 인물을 외모만 보고 전부를 다 보았다 할 수 없고 그 사람의 언어, 지식, 용심 등을 다 보아야 그 인물을 참으로 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이 여래를 보는 법도 보통 사람으로서는 가히 볼 수 없는 경지가 있나니, 모든 상이 공하고 자타 피차가 없는 유무초월한 자리를 깨쳐 법신, 보신, 화신 전부를 체득해 보아야 비로소 여래의 전부를 본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41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박민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사람은 남에게 악할 사람이 적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간에 불목하는 사람은 남에게 선할 사람이 적다고 하셨고요. 육아에서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했다고 전하시면서 충신을 효자의 문에서 구한다 했나니 다 사실에 당연한 말씀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창작성가 고마워요. 감사해요.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5월 8일 금요일, 원음의 소리. 오늘은 대종경 인도품 11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아마도 세상 모든 자녀들의 마음이 부모님을 향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8일, 오늘은 어버이날이죠. 자력이 없는 우리를 낳고 길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동시에 모든 어르신들에게 공경의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또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아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나중으로 미루게 되지만, 결코 당연하게 치부할 수 없는 부모님의 은혜, 그 한량없이 높고 넓은 사랑을 마음에 담아보는 하루를 보내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코너입니다. 원불교 용어를 소개해드리는 원소 피키어드, 마음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산책 준비되어 있고요. 금요일엔 두 곡의 성가로 마음을 밝히는 시간 함께하고 있죠. 버붐의 향기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노래 듣고 원소 피키어드 만나봅니다. 소녀시대 디어맘, 이어서 김진호입니다. 가족사진.

0: 원소 픽 키워드.
1: 원소 픽 키워드. 오늘 만나볼 키워드는 부모운입니다. 부모운은 원불교의 기본 교리인 사은 가운데 한 가지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큰 은혜를 뜻하는 말입니다. 곧 부모운은 우주적 대생명의 원천인 법신불 일원이 직접 나의 부모로 화연하여 세상에 돌도 없는 나의 생명을 낳고 길러주심으로써 내가 이 세상에 생존할 수 있게 해주신 직접적이고 절대적인 큰 은혜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모에 대한 보은이라 하면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생각하기 쉽지만 원불교에서는 세세생생에 걸쳐 수많은 부모로부터 무자력할 때 보호받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무자력자 보호라는 부모은의 자비 대도를 그대로 본받아 나 스스로 행해 나가는, 그러니까 보다 폭넓은 부모 보은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또 원불교에서는요, 만일 부모에게 배은을 한다면 세상은 자연히 나를 미워하고 배척할 것이고 나의 자손 또한 불효할 것이며 또 영원한 시간을 통해 내가 무자력할 때도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게 될 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소 피키워드, 오늘은 부모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창작성가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나 그렇겠지만 부모님은 언제 불러도 언제 생각해도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따뜻함이 밀려오는 존재다. 특히나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이 세상의 전부다. 어렸을 때 나의 꿈은 엄마처럼 뜨개질하고 바느질하고 요리하는 사람이었다. 늘 곁에서 본 익숙한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법회를 마치고 아이들 간식을 먹일 때 종종 이런 일이 있다. 교무님, 이거 우리 아빠 좋아하는 건데 아빠 갖다 주고 와도 돼요? 이거 우리 할머니 드리면 좋아하시겠다. 늘 넉넉하게 간식을 준비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먹을 것 앞에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이 예뻐 법회에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다녀오기를 주의시키며 원하는 대로 하게 해준다. 새 옷을 입고 와서 엄마가 사준 옷이라고 자랑하고 예쁜 핀을 하고 와서 엄마가 만들어줬다며 신나하고 아빠가 사준 장난감이라며 들고 와서 기분 좋아하는 아이들을 볼 때면 장난기가 발동한다. 지우야, 너네 엄마랑 교무님 엄마랑 바꾸자. 교무님도 지우 엄마 같은 엄마가 좋은데 하고 놀리는 말을 해보는 것이다. 그러면 아이들은 안 돼요 라고 외치며 저만치 달아난다. 어느 평일 오후 서아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따라 교당에 왔다. 한참 왔다 갔다 하다 집에 갈 때가 되자 나 교무님이랑 더 놀고 싶은데 라고 한다. 할머니가 집에 가야 된다고 하자 서아가 하는 말. 그러면 교무님이 우리 집에 같이 가요. 나는 장난삼아 그러지 말고 서아야 교무님이랑 교당에서 같이 살자 라고 했더니 교당에는 엄마가 없어서 안 된단다. 교무님이 아무리 좋아도 엄마 아빠보다 더 좋진 않을 것이다. 어버이날 아이들이 무얼 했을까 궁금해서 교도님께 여쭤보니 편지를 써주고 꽃을 만들어줬단다. 편지 내용을 봤더니 우리 어린이 회장은 평소에 감사하다는 말과 본인이 무언가 보은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었다. 아빠에게는 안경도 닦아드리고 구두도 닦아드리고 엄마에게는 요리하실 때 수저도 놓고 도와드리겠다는

내용이다. 그러고는 띄엄띄엄 안마를 해드리겠다고 써놨다. 띄엄띄엄이라는 귀여운 표현에 웃음이 나왔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아무리 생각해도 계속 안마해주기는 무리였을 것이다. 어린이 회장의 동생은 공부 많이 할게요 라는 선언을 했다. 그렇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에 비추어 돌이켜보면 부모에게 보은하는 것은 무언가를 많이 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면 그게 곧 보은이다. 누구나 갖고 있는 부모를 향한 감사의 마음, 그 마음을 작게라도 좋으니 수시로 표현하면서 살면 좋겠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마음 산책. 오늘은 박화영 교무님의 글 갚아도 갚아도 모자랄 부모님 은혜 만나봤고요. 이어서 스위스로우 사랑해 듣고 왔습니다. 원음의 소리에서는 여러분의 마음 공부 사연을 기다립니다. 신청곡 담아 보내주시면 많은 분들과 나눌게요. 문자 참여 번호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 드는 샵 8970, 카카오톡 원음방송 채널도 열려 있습니다. 원음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지역 FM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에서는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97.9MHz로 원음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원음방송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원음의 소리와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드립니다.

0: 원음의 소리.
1: 원불교 성가는 원불교의 신앙과 수행의 기쁨이 담긴 신성한 노래입니다. 원불교 성가와 함께 마음을 밝히는 시간이죠. 법음의 향기. 오늘은 성가 56장과 57장 만나볼게요. 먼저 살펴볼 성가는 56장 거룩할사 우리 천지입니다. 이 곡은 천지은 찬송가 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데요. 천지은이란 원불교의 중심교리라고 할 수 있는 사은 가운데 하나로 인간이 천지로부터 입은 은혜를 뜻합니다. 곧 천지가 인간에게 베풀어준 하늘의 공기, 땅의 바탕, 1월의 밝음, 바람, 구름, 비, 이슬 등의 은혜를 말하는데요. 천지의 은은 생성의 대도로서 만물의 존재를 보존하고 생존케 하는 생명의 근원이죠. 곧 법신불 일원의 화연으로서의 천지 자체의 존재성과 그 진리적 작용이 모든 생명체의 생존에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생존적 관계, 그 자체가 바로 천지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존재하기 때문에 너무 당연해서 감정적인 이미지가 쉽게 떠올려지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요즘처럼 환경에 대한 반성과 자성의 목소리가 높을 땐 당연했던 사안의 은혜가 더 감사하게 다가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천지인에 대해 돌아보게 될 기회가 많은 요즘인 듯합니다. 인간의 이기심으로 무분별하게 이용되고 개발되고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요즘은 정말 천지 은혜에 보은해야겠다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는데요. 천지가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 아마 무수히 많을 겁니다. 하늘의 공기, 땅의 바탕, 1월의 밝음, 바람, 구름, 비, 이슬이 나를 살려주고 또 길러주는 바탕임을 잊지 않는 마음가짐이 필요하겠죠. 그 마음이 감사의 마음이 되고 보은의 실행이 돼서 일원의 진리가 온 우주를 통해 나에게 향해 있다는 걸 성가 56장을 통해서 느껴볼 수 있었으면 좋을 듯합니다. 천지 보은을 통해 세상이 은혜로 회복되고 감사로 가득할 수 있길 바라면서 성가 56장을 바로 만나볼까요? 거룩할사 우리 천지, 천지은 찬송가 듣고 옵니다.

원불교 성가 56장 거룩할사 우리 천지 천지은 찬송가 듣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원불교 성가 57장을 만나볼 텐데요. 이 곡 역시 원불교의 기본 교리인 사은 가운데 하나인 부모은에 관한 노래입니다. 부모은 찬송가로 거룩할사 우리 부모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은은 말 그대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큰 은혜를 뜻합니다. 곧 부모은은 우주적 대생명의 원천인 법신불 일원이 직접 나의 부모로 화현하여 세상에 둘도 없는 나의 생명을 낳고 길러주심으로써 내가 이 세상에 생존할 수 있게 해주신 직접적이고 절대적인 큰 은혜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가까이서 느끼고 그 존재감만으로도 가장 힘이 되는 부분이 부모님일 겁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노래할 때 감정적으로 가장 크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인간 윤리의 기본이 되는 부모은 요즘 사회에서 더욱 절실히 느껴지고 있죠. 부모은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은 사회에서 윤리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원만하되 원망심 없는 사람일 텐데요. 소태산 대종사님을 비롯해 많은 성현들께서 말씀하신 세상 만사만리의 근본인 부모에 대해 그리움과 감사의 마음을 느끼면서 살아갈 때 부모은에 대한 진심어린 보은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성가 57장 부모은 찬송가엔 부모님께서 베풀어주신 절대적인 은혜를 느끼고 거룩한 존재인 나를 잊도록 해준 귀한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를 떠올려봐도 좋을 듯한데요. 대자비의 마음으로 나를 길러주신 부모의 근본 마음을 떠올려보면서 그 자비심을 닮아가기 위한 다짐을 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죠. 자, 그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성가 57장 거룩할사 우리 부모 부모은 찬송가입니다.

0: 원불교 알림 책.
1: 원불교 서울교구에서 은혜와 영성이 피어나는 숲으로 기획한 설매제. 내일 오전 11시 설매제 자연휴양림에서 수중 봉고 기도식을 진행합니다. 이번 수중 봉고식을 통해 희사 공덕을 기념하고 설매제 조성의 뜻을 알린다는 계획인데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원불교 완도지역 교화 60년 기념대회가 오는 16일 완도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됩니다. 원불교가 완도지역에 뿌리낼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한 소남 김영현 선생과 미산 오석균 선생을 기리며 진행되는 이번 기념대회는 현판 제막식과 소남 아카데미 개설 등으로 유공인들의 뜻을 기리고 새로운 비전을 다짐하는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익산 전법성지 생활훈련이 오는 29일부터 2박 3일간 진행됩니다. 원불교의 훈련 도량이자 교화 도량인 익산 전법성지에서 소태산 대종사님과 선지님들의 발자취와 함께하는 비움과 체험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법의 등급과 4대 강령을 주제 강의로 하고 최대 24명으로 선착순 모집하는 이번 훈련은 재 참석자와 대학생에게 입선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도 정기 훈련으로 이수되는 이번 훈련에 교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덕 훈련원에서 몸과 마음의 건강과 평화를 위한 오덕 선스테이를 진행합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상시 진행하는데요. 몸과 마음의 재충전이 필요하거나 선명상 수행의 체험을 원하는 분들은 오덕 훈련원으로 신청 바랍니다.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창작성가 두 손을 봅니다.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6748 쓰시는 분, 오늘도 일하면서 원음의 소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족사진 노래가 많이 슬프네요. 어버이날 부모님 생각에 가슴이 뭉클합니다. 아, 저도 아까 이 노래 나가면서 좀 부모님 생각에 좀 살짝 좀 뭉클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노래 들으면서 또 비슷한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항상 늘 효도해야지 생각하면서 아, 그러지 못한 제 자신을 또 반성하게 되는데 오늘 어버이날만큼은 부모님께 또 감사 인사 꼭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뒷번호 4174 쓰시는 분, 오늘이 어버이날이네요. 아들이 카네이션 화분을 선물해줬습니다. 저는 부모님, 시부모님 다 일찍 떠나셔서 마음이 조금 허전하기도 한데요. 부모님 은혜에 감사 또 감사합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 문자 주신 걸 보니까 저희 부모님 생각이 저는 또 많이 나네요. 저도 이제 저희 집도 이제 외가랑 친가 할머니 할아버님이 다 떠나셔서 아, 우리 엄마 아빠도 좀 이제 문자 주신 뒷번호 4174 쓰시는 분과 비슷한 또 느낌이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드는데 네. 아, 저도 이제 부모님과 보낼 수 있는 그 시간이 무한한 건 아니고 유한하니까 더 잘 보내야겠다는 또 생각이 드네요. 네,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끝곡은 마이티 마우스의 사랑이란 준비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환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2: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총장 박성태입니다.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는 원광대학교는 원광보건대학교와 통합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The Life Hub of Korea로 새롭게 섰습니다. 원기 111년 왕산 종법사님께서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는 신념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은혜로운 존재라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여러 지구촌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등의 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독경에 세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과거 성현들의 책으로 지어놓은 경전들을 읽어 거기에서 지견을 밝히는 것이요. 둘은 모든 사람의 선악을 보아 거기에서 스승과 거울을 얻는 것이요. 셋은 모든 사물을 적응할 때에 그 사사물물 가운데에서 진리의 교훈을 발견하는 것이라. 통달한 사람은 이 세 가지 독경을 아울러 함으로 보보일체 대성경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36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기분 좋은 12시.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봉양하려 하나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 사자성어로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 안타까운 마음을 담은 사자성어 다들 알고 계시죠? 정답은 바로 풍수지탄입니다. 오늘은 1년 중 가장 마음이 뭉클해지는 어버이날이죠. 오늘 같은 어버이날을 맞아 너무 늦지 않게 마음을 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분 좋은 12시, 윤민수, 치타, 송가인, 백호가 함께한 건강하고 아프지 마요로 시작해볼게요.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평동 나비엔.
3: 반갑습니다. 5월 8일 금요일 기분 좋은 12시 저는 김희원입니다. 방금 노래 들으시면서 다들 어떤 생각 하셨을까요? 저는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마음에 좀 남으면서 노래 도중에 당장 부모님께 전화를 좀 드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문득 예전 프로그램인 우정의 무대 혹시 여러분들 아실까요? 어머니가 몰래 찾아오는 코너에서 진행자가 꼭 물으시죠. 저 뒤에 계신 분이 어머니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럼 아들분들이, 예, 아들들이 목이 터져라. 저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예, 기억하시죠? 제가 너무 잘 기억하고 있네요. 예, 그 시절 TV를 보면서 함께, 왜 저렇게, 저렇게까지 보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어린 마음에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니, 또 이 나이쯤이 돼서 생각을 해보니, 참으로 진짜. 울컥한 마음이 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신기한 게 엄마라는 단어, 부모라는 이름이 예전과는 또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고 이 세상 모든 부모님들이 오늘만큼은 자식들의 온전한 사랑 속에서 가장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여러분 곁에서 2시간 한번 꽉 채워볼게요. 출석 문자 샵 8970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카카오톡상도 활짝 열려있는데요.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친구 검색 후에 검색창에 원음 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이승기 아버지 거북이의 고맙습니다.

양농 이제 농가족이 함께 하고 싶지만 아퍼지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구만 세월의 무상함에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빠 보이고 아이고 산책이나 가야겠어 여보 함께

아이고 산책이나 가야겠소 여보 함께 가주시오 세월의 무상함에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빠 보이고 아이고 산책이나 가야겠소 여보 함께 가주시오 세월의 무상함에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빠 보이고 아이고 산책이나 가야겠소

이승기 아버지 거북이의 고맙습니다.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5360 쓰시는 분이 첫 곡으로 들려주신 곡 건강하고 아프지 마요. 제목이 딱 제 마음이네요. 저희 어머니 작년에 수술을 하셨는데 이제는 정말 아프지 않고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진짜 연세가 좀 드시면 고관절 쪽이나 아니면 이제 무릎 아니면 어깨 요런데 이제 또 수술을 하실게 되더라고요. 저희 할머니께서도 예 수술을 하셨는데 다행히도 회복을 지금 하셔갖고 잘 다니시는데 아 진짜 그럴 때마다 마음이 진짜 아파요. 그쵸? 분명히 수술도 잘 되셨으니 괜찮으실 겁니다. 신복수님께서 희원씨 안녕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굿벅! 모든 부모님께 감사와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전합니다. 오늘도 모두 행복한 날 보내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복수님. 복수님 우리 함께 행복한 날 보내보아요. 뒷번호 2918 쓰시는 분이 우정의 무대 그 시절 감성 돋네요. 어머니! 부르며 달려가던 군인들을 보며 같이 울던 초등학생이 이제는 중학생 아들을 둔 엄마가 됐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니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아빠가 그걸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아빠는 어린 마음에 저걸 보고 도대체 왜 우는 걸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이제는 저도 왠지 그걸 보면 눈물이 나고 울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뒷번호 5302 쓰시는 분이 희원님 오프닝 들으면서 운전하다가 갑자기 울컥했어요. 풍수지탄 그 네 글자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아프게 들리는지 옆자리에 둔 카네이션 바구니 보면서 마음 다잡고 친정 갑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좋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답게 카네이션을 또 선물하셔도 좋고 전화드리면서 또 용돈과 함께 예 이렇게 계좌이체 드려도 좋고요. 아니면 직접 드려도 좋고 어쨌든 네 정성이고 감사한 마음을 한번 전해보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 정미조 이효리의 엄마의 봄.

정미조 이효리의 엄마의 봄 띄워드렸습니다. 아, 하늘바라기님이 풍수지탄 한자어 듣는데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어요. 작년에 아버님을 보내드리고 처음 맞는 어버이날이라 마음이 참 허전하네요. 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안아드릴걸. 청취자분들은 저처럼 후회하지 말고 꼭 사랑한다 라고 말하고 꼭 안아드리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러게요. 왜 있을 때는 그런 소중함을 잠시 잊고 살다가 아 이렇게 이제 계시지 않게 되면 또 후회하고 그때 내가 진짜 잘할 거리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게 아 하늘바라기님 말씀처럼 계실 때 조금 더 자주 인사드리고 자주 안아드리고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 오늘만이라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뒷번호 6592 쓰시는 분이 오후 반차 내고 지방에 본가 갑니다. 주말에 오랜만에 엄마랑 맛있는 것도 먹고 영화도 보려고요. 엄마 혼자 계셔서 자주 내려가 봐야 되는데 그게 마음처럼 잘안 돼요. 다시 한번 풍수지탄 마음에 새겨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이런 날이라도 또 엄마와 이렇게 데이트 하시면 또 그로 인해 또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럼요. 이런 날만큼이라도 다시금 부모님의 생각을 해보고 연락드리고 그리고 만나고 그러면 좋아하십니다. 언제든지 그걸 기다리고 있고요. 그쵸? 예, 저도 이제 부모가 돼보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1부 끝곡으로 투아트의 출발 띄워드리고요. 전 2부로 돌아올게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2: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WBS Yeah, what are my listeners? You're tuning to WBS 원음방송.

여러분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챙겨주는 상큼한 릴렉스타임 기분 좋은 12시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입니다. 정원지의 하늘바라기.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퓨.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한 주의 마지막이자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날이죠. 여기에 흐뭇한 미소까지 지을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가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소소한 이야기부터 내 인생에 남을 만한 거창한 일들까지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897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친구로도 사연 받고 있으니까요. 신청곡과 함께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아, 전호성님께서 희원님 오늘 어버이날이죠? 부모님께 잘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해보며 이번 주 일주일 동안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행복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뒷번호 4411 쓰시는 분은 아침에 딸아이가 고사리 손으로 접어준 종이 카네이션을 받았어요. 출근하면서 세상 누구보다 부자가 된 기분입니다. 이게 부모 마음인가 봐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러게요. 저는 그 어린이날 그 학교에서 카네이션을 아이가 만들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5월 4일이죠. 그래서 좀 미리 받았는데, 그리고 어제 갑자기 숙제를 하라고 했는데, 방에서 뭘 뚝딱뚝딱 적더니, 그 편지지가 아닌 휴지 두루마리에 엄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그걸 주고 윙크를 하면서 예 나오더라고요. 하마터면 숙제를 다 한 줄 알았더니 그걸로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다시 숙제하러 갈까 얘기를 했네요. 아 하지만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뒷번호 1344 쓰시는 분이 오늘 부모님께 용돈 박스 보내드렸어요. 어머나 전화기 너머로 이런 걸 보냈냐 하시면서도 목소리는 싱글벙글 하신 우리 엄마 자주 효도 못해서 죄송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이게 효도죠. 그럼요. 김성태님은 희원씨 저는 오늘 요양병원에 계신 아버님을 뵙고 오는 길입니다. 손을 꼭 잡아드렸더니 희미하게 웃어주시는데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혼났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이런 눈물은 참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그런 날이 또 있는 거죠. 그럼요. 노래 두 곡 나가는 동안 네 눈물이 만약에 쏟아진다면 흘리시고요. 그리고 나서 요 노래 듣고 또 기분 전환하시고 또 다시 앞으로 나아가 볼까요? 이창섭의 우리들의 동화, 임영웅의 순간을 영원처럼.

이창섭의 우리들의 동화, 임영웅의 순간을 영원처럼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뒷번호 7825 쓰시는 분이 시어머니랑 친정엄마 양가 어른들께 드릴 용돈 챙기느라 지갑은 가벼워졌지만 마음은 꽉 찬 금요일입니다. 다들 즐거운 어버이날 보내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예, 저도요. 저도 예, 지갑은 한결 가벼워졌지만 아, 그래도 마음만큼은 꽉 찬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뒷번호 6630 쓰시는 분께선 부모님이 지방에 계셔서 아침에 전화를 드렸어요. 내일 내려가서 맛있는 거 사드리겠다고 하니 벌써부터 저 좋아하는 묵은지 등갈비찜을 준비하신다는 엄마, 제발 쉬시라니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엄마 마음은 또 그게 아니신 거예요. 예, 언제든지 자식이 또 내려오면 맛있는 걸 먹이고 싶은 이 부모의 마음, 예, 그거 한번 예 맛있게 드셔주시면 그것만큼 또 기분 좋은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맛있게 드시고 또 그 다음날은 맛있는 걸 사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죠. 노래 두 곡 더 띄워드립니다. 한해 문세윤 추의 비행기, 태연의 꿈.

한혜의 문세윤, 추의 비행기, 태연의 꿈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2부 끝곡으로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띄워드리고 전 3부로 돌아올게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0: WBS 원음 방송 캠페인 산불을 예방합시다. 봄철 건조기,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바로 산불입니다. 산불은 대부분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일어나므로 산행을 할 때에는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라이터나 버너 등 인화물질 반입을 금지하시고 산 속에서는 흡연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달리는 열차나 자동차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는 것도 안 됩니다. 또 농촌의 경우 산림에 인접한 논 밭두렁 태우기, 농산 폐기물 소각 등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재산인 산림, 우리의 작은 관심으로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WBS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성과 정성을 다하여 항상 마음바탕이 요란하지 않게 하며 항상 마음바탕이 어리석지 않게 하며 항상 마음바탕이 그러지 않게 하고 보면 그 힘으로 지옥 중생이라도 천도할 능력이 생기나니 부처님의 정법에 한번 인연을 맺어주는 것만 하여도 영겁을 통하여 성불할 좋은 종자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2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경암교당 바구영 요타원 이윤경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자녀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기분 좋은 12시.
1: 저 원현이 휴원이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입니다. 포터블 그루브 라인의 Lost Day.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퓨.

Back to the 9020. 아, 예, yeah. 뻥짓스 발인 1999,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추억의 노래를 듣고 그 시절 소환해보는 Back to the 9020 시간입니다. 때론 슬픔을 위로하기도 하고 기쁨의 벅참을 나누기도 하는 음악, 세월 속에 묻어졌던 감정까지 찾아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탑10에 들지 못한 20위부터 11위까지의 순위를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2015년 6월 첫째 주 순위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골목이 골목이 넝쿨 장미향으로 스며들던 계절, 어떤 노래들이 사랑받았을지 한번 만나볼까요? 2015년 6월 첫째 주 20위입니다. 엑소의 강렬한 카리스마를 느낄 수 있었던 Call Me Baby가 차지했네요. 이때 뮤직비디오가 많은 관심을 끌었어요. S기업과의 콜라보한 것처럼 온통 IT 제품으로 내용을 꽉 채웠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중독성 강한 비트와 가사로 지금도 입에서 자연스럽게 Call Me Baby! Call Me Baby! 할 수 있는 엑소의 Call Me Baby가 20위에 있었네요. 이어지는 19위 곡은 지민과 아이언의 푸스가 차지했어요. 당시 언프리티 랩스타라고요. 여성 래퍼들의 랩 대결 예능이 있었는데 그때 리얼미라는 주제로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무대에 지민과 아이언이 함께한 노래였습니다. 화려한 퍼포먼스의 랩핑까지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하며 네티즌들의 사랑을 독차지한 노래 푸스가 19위에 있었네요. 이어지는 18위 곡은요, 다비치의 두 사랑이 차지했어요. 매드클라운이 피처링을 해줬고요. 이 노래가 2014년의 히트곡 썸의 이전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다비치의 보컬과 살짝 때려박듯이 쏙쏙 들리는 매드클라운의 랩에 더 관심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특유의 감성이 잘 묻어있는 두 사랑이 18위에 있었고요. 백투더 9020 노래에 실려 추억까지 더듬어 봐도 좋을 시간, 이쯤에서 노래 듣고 순위 이어가 볼게요. 20위를 차지한 엑소의 Call Me Baby!

엑소의 콜미 베이비 띄워드렸습니다. 아, 노래가 나가는 동안 한번 따라해봤는데 콜미 베이비가 이렇게 어려운 단어인지 몰랐어요. 콜미 베이비 생각보다 어려워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입 운동하는 거죠. 자, 기분 좋은 12시 오늘 2015년 6월 첫째 주 순위 알아보고 있는데요. 17위입니다. 엑소의 텐더 러브가 차지했어요. 텐더 러브, 엑소에게 강렬함을 빼고 청량함을 입힌 곡이에요. 친한 친구, 오빠, 동생 사이 벌써부터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스토리라인이지 않을까 싶네요. 엑소의 사랑 노래 텐더 러브가 17위에 있었고요. 이어지는 16위 곡은요. 미스 A의 다른 남자 말고 너가 차지했네요. 아주 직선적인 표현의 너. 언제부턴가 가사를 보면 사랑이 변화되는 과정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뮤비가 공개되자마자 2천만 뷰를 너끈히 돌파했다는 미스 A의 다른 남자 말고 너가 16위에 있었고요. 이어지는 15위 곡은 박보람의 연애할래가 차지했네요. 연애 아닙니다. 연예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지 싶어서 좀 찾아봤더니 연예인이 되는 과정의 자전적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그것을 연애와 비슷한 중의적 의미로 사용한 거고요. 목요일에 약간 희쌤의 연장선 같은 느낌도 드네요. 그렇죠? 박보람의 연예할래가 15위에 있었고요. 백투더 9020 이쯤에서 노래 듣고 순위 이어가 볼게요. 15위를 차지한 박보람의 연애할래.

0: 15위를 차지한 박보람의 연예할래 띄워드렸습니다. 백투더 9020 오늘은 2015년 6월 첫째 주 순위 한번 알아보고 있어요. 14위입니다. 박진영의 어머님이 누구니가 차지했네요. 공개 하루 만에 음원 1위, 뮤직비디오는 조회수 100만 돌파, 9개 음원 차트 올킬. 와, 중독성이 있는 가사와 소울, 거기에 퍼포먼스까지 열풍처럼 다가온 곡 어머님이 누구니가 14위에 있었네요. 아, 이어지는 13위는 EXID의 미니 2집 타이틀 아예가 차지했어요. 총 8곡이 들어있고 신곡이 5곡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그 전에 히트곡이 바로 위아래였습니다. 역주행을 넘어서 단순히 일시적인 흥행이 아닌 K-POP의 주축으로 떠오르고 싶다라는 포부를 다졌어요. EXID의 아예가 13위에 있었고요. 이어지는 12위는 바로 샤이니의 뮤가 차지했네요. 영국의 작곡가 팀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각적인 사운드와 세련미가 더해졌다고 합니다. 멤버 종현의 작사가 더해져 샤이니의 색을 가져갔던 뮤가 12위에 있었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11위 곡 바로 만나볼게요. 14위를 차지한 박진영의 어머님이 누구니?
1: 넌 허리가 몇이니?
2: 24요.
1: 힙은?
2: 34요.

6월 셋째 주 순위 알아보고 있습니다. 11위 곡은 바로 백아연의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가 차지했네요. 자신의 경험담을 담은 첫 자작곡이었고요. 썸남썸녀의 직설적인 표현이 아주 인상적이었던 곡입니다. 한 아이의 엄마가 됐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빅뱅도 엑소와도 순위 경쟁을 했던 시절이었어요. 지금도 봄만 되면 흘러나오는 곡 백아연의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가 2015년 6월 첫째 주 11위 곡이었습니다.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백아연의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나의 교화하는 법은 비하건대 나무의 가지와 잎사귀로부터 뿌리에 이르게도 하고 뿌리로부터 가지와 잎사귀에 이르게도 하나니 이는 각각 그 사람의 근기를 따라 법을 베푸는 연고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23장 말씀입니다.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저르마 물렁거라. 잠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곳은 어디? 신나는 노래로 어깨가 들썩이는 곳은 어디? 바로 여기 이곳. 기분 좋은 12시 쇼룸 아물러꺼라. 다 같이 소리질러. 좋습니다. 오늘도 잠 쫓는 강렬한 노래 준비했습니다. 저 믿고 한번 들어보세요. 졸음도 놀라 사라지는 졸음퇴치수. 오늘은요, 브레이브걸스의 롤린, 티아라의 롤리폴리, 휘영팝의 댄싱 퀸 띄워드립니다.

걸스의 롤린, 티아라의 롤리폴리, 크레용팝의 댄싱 퀸까지 세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협찬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100% 오리쌀 증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 증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 금박 세트, 프리미엄 인사템 골드 한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김해 둘 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 맞기 만박스,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동페인 유산균 한 박스를 드립니다. 문자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3812 쓰시는 분이 오늘 유치원 버스에서 내리는 아들 가슴에 커다란 종이 카네이션이 달려있겠죠. 작년엔 삐뚤삐뚤하게 엄마 사당해요 라고 써왔는데 올해는 뭐라고 썼을지 궁금해서 일손이 안 잡히네요. 어버이날은 받는 기쁨도 참 크다는 걸 배우는 중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아주 그냥 예, 사당역을 참 좋아하는 것 같지. 엄마 사당해요. 너무 귀엽네요. 너무 귀여워요. 아, 뒷번호 6759 쓰시는 분이 아침에 무뚝뚝한 고등학생 아들이 식탁 위에 카네이션 한 송이랑 비타민 음료를 툭 던져놓고 학교에 갔어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라디오 빌려서 말하고 싶네요. 아들, 엄마는 카네이션보다 네 건강한 웃음이 더 큰 선물이야. 사랑해.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이런 엄마의 아들이기 때문에 무뚝뚝한 것 같지만 굉장히 속으로는 서윗한 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경아님은 버스 운행하느라 바빠서 홀로 계신 어머니께 아침에 전화만 드렸습니다. 내일 아침에 어머니 가슴에 카네이션 달아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경화님, 그렇다면 내일 아침에 어머니와 좋은 시간 보내고 오세요. 아, 뒷번호 5360 쓰시는 분은 어버이날 제가 자식일 때는 몰랐는데 부모가 되어보니 부모님께 불효함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이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도 기분 좋은 12시 희원님 목소리 힘내봅니다. 미녀 개그우먼 희원님 파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5360 쓰시는 분의 마음도 아마 부모님이 다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김진호의 가족사진, 심규선의 고맙습니다.

김진호의 가족사진, 심규선의 고맙습니다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초보 아빠님이 6개월 된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지금은 육아 휴직 중, 그래서 라디오를 자주 들어요, 희원 씨. 아이를 키워보니 부모님 마음을 1% 정도 알 것 같아요. 오늘 오후엔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단팥빵 가득 사들고 가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아주 뭐 선물 중에 제일은 손주죠. 예,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예,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아시겠죠? 아, 기분 좋은 12시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QWER의 세레모니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0: 원인 방송 캠페인 교통 질서를 지킵시다. 우리나라 자동차 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9명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세 번째로 많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 연간 10조 원에 이를 정도며 보험 사기로 인한 피해액도 2조 2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러한 낮은 시민의식과 법질서 수준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교통질서 지키기,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우리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인명을 구하는 커다란 힘이 됩니다. 교통질서를 지킵시다. 원음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2: 대종사 교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중생을 위하여 말을 하고 글을 쓸 때 공연히 그들의 환심만을 얻기 위하여 실생활에 부합되지 않는 공론이나 사실에 넘치는 과장이나 공교하고 신기하고 어려운 말이나 수행상 한편에 치우치는 말 등을 하지 말라. 그러한 말은 세상에 이익도 없고 도인을 만들지도 못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40장 말씀입니다.
3: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조정의 가요 세상.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이름만으로도 마음이 꽉 차는 날입니다. 최진입니다. 엄마의 청춘.

0: 레노.
1: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전 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0: 레노.
2: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 가슴에 꽃한송이 달아드린 분도 계실 거고 멀리 계신 부모님께 목소리로 안부를 대신한 분도 계시겠죠. 평소에는 쑥스러워서 하지 못했던 사랑한다는 말을 오늘은 왠지 금만 먹고 해야 될 것만 같은 날이기도 합니다. 사실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큰 걸 바라시지는 않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하는 시간 혹은 별일 없으시죠? 라고 묻는 다정한 전화 한 통이면은 충분하다고들 하시죠.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자 소중한 어버이날인 오늘 어떤 마음으로 부모님 곁을 채우고 싶으신가요? 오늘은 부모님과 함께 들으면 좋은 노래들 그리고 여러분이 전하고 싶은 진심 어린 사연들로 채워가겠습니다. 자, 정연호입니다. 기죽지 마라.

어쩌라고 3분 20, 아, 3시 24분 29초 흐르고 있습니다. 참여하신 분에게 드리는 상품이 있습니다.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SK 주유권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온강 한방 생활건강에서 모겐모가 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기업 더 미르라이프에서 비누 또는 치약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슈퍼 디바 저그 콘서트 초대권 드립니다. 자, 그리고 참여하실 분들은요, 문자번호, 샵8970. 짧은 문장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그리고 손편지로 사연을 좀 길게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우편번호 08536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 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5층 라디오국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전해 드립니다. 자, 뚜띠, 짝!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2: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0: 진지한 고민 끝에 학교 밖 세상을 선택한 수아. 수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지지해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곳에서 수아는 스스로의 진로를 탐색하고 다양한 학습 기회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학교 밖 청소년이 오롯한 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응원합니다. 이 캠페인은 본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금요일 3부는 무조건 달려가는 가요 가요 달려가요로 함께 합니다. 네, 신나게 잘 이렇게 뛰셨습니까? 노래를 들으시면서 함께하는 시간. 뭔가 이렇게 그 댄스 타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즐겁게 이렇게 뭔가 음악에 맞춰서 몸을 움직이고 싶어하는 그런 시간들. 졸리운 시간이잖아요. 졸리울 때 예, 졸음을 좀 이렇게 퇴치시키는 그런 시간들로 마련을 하기 위해서 금요일에 예,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버이가 된 날, 어버이날에 태어난 36된 아들 이우종 생일 축하해! 라고 엄마 함정희 씨가 네, 축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버이날에는 어버이날이 아니고 이제 그 생일은 어머니가 고생한 거죠. 아들 또 태어나기 힘들었겠지만 아무 생각 없이 어머니에 의해서 그 어머니가 뭔가 열심히 고생하고 또 아버지도 그렇고 걱정도 하고 정말 잘 태어나기를 바라는 기도로 태어났기 때문에 또 부모님께 감사하는 날이기도 하죠. 어버이날이 돌아오니까 나밖에 모르는 그 시간들이 좀 많이 생각하게 된다고 주셨고요. 최경 씨가 전국 아버지 어머님 오늘 하루만이라도 자식 걱정 내려놓으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부모님들 힘내세요 하셨고요. 그리고 이미숙 씨는 퇴근 중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요. 하늘에 먹구름 쌓여 햇볕이 쫙. 애기 나뭇잎들이 너무 이쁘다고 주셨고요. 대구의 평강공주님께서 즐거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하셨네요. 네. 그리고 한윤수 씨가 박지연의 그대가 웃으면 좋아 듣고 싶어요 하고 많은 분들이 주셨는데 잠시 후에 또 사연 소개해드리고 노래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이 시간에는 가요 전화통신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0: 자, 어디로 전화를 드릴까요? 오늘은 울산으로 전화를 드려볼까 합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본인의 이름 그리고 활동하는 노래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1: 네, 저는 울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성희라고 하고요. 저 활동하고 있는 곡은 1집 직진을 이제 살짝 놔두고 2집 효자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러시군요. 울산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울산에서 살고 계시면서 전국을 활동하시겠죠?
1: 네.
0: 네. 근데 이제 일단은 조금 그 네. 가까운 곳에서 많은 분들과 네. 함께 뭐 버스킹도 하고 또 많은 주위 분들하고 함께 울산에서 더 많이 얼굴이 보여지시겠죠?
1: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사는 곳이 울산이니까요.
0: 울산에서는 몇 년 사셨어요?
1: 울산에는 뭐 45년 살았습니다.
0: 울산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지금 45세.
1: 태어나진 않았는데.
0: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네. 3살 때 울산 왔어요.
0: 아, 3살
1: 올해
0: 때.
1: 올해 48이거든요.
0: 아, 올해 48이시군요. 목소리는 뭐 그렇게, 예. 네. 조금, 뭔가, 들어보이긴 합니다만은. 자, 울산에 가볼 만한 곳이 많이 있죠?
1: 네, 울산에. 네. 12경이라고,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볼 만한 곳은 뭐 12경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0: 네네네.
1: 한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은 울산에 국가정원이 있습니다.
0: 아, 누가 울산에서 계신 분이 다녀왔다라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1: 네네. 네. 국가정원 있고 그다음에 또 대왕암 공원이 있고요. 대왕암은 저 문무대왕의 수중 무덤이라고 합니다.
0: 아, 그렇죠.
1: 네네. 그 대왕암 공원이 아주 경치가 보기가 좋습니다. 그 기암 괴석 이런 것들도 있고 네네. 파도도 멋지고 그렇습니다.
0: 경주 쪽으로 가는 길 쪽에 있나요?
1: 네. 대왕암이 네. 두 개가 있거든요.
0: 아, 네네.
1: 경주에 대왕암이 있고 울산에 네. 대왕암이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1: 경주는 네. 문무 대왕님의 수중능이고요.
0: 아, 네네네. 네,
1: 울산에는 또 그 대왕을 따라 왕비님이 가시면서 나도 네. 바다에다 묻어달라 이래서 울산 대왕암에다가 문무 대왕비님을 모셨다고.
0: 아, 그랬군요.
1: 네네.
0: 그 대왕암이라고 그래서 또 경주 네. 쪽에서 제가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1: 네, 네 맞습니다. 네. 경주 대왕암도 그런데 울산 대왕암이 더 규모가 네. 크고
0: 아, 그렇군요.
1: 좋습니다.
0: 예. 그리고요.
1: 그리고 또 한반도에서 해가 제일 일찍 뜨는 예, 간절곶이라는 예, 해가 제일 일찍 뜨는 간절곶 공원도 있고요.
0: 간절곶은 포항 쪽 아닌가요?
1: 아, 포항에는 호미곶이
0: 아, 네, 죄송합니다.
1: 네, 울산에는 헷갈려서. 간절곶입니다.
0: 아, 그렇군요. 호미곶하고 간절곶하고 다르니까.
1: 네네네.
0: 근데 그 울산하고 포항하고 예전에 거리가 멀게 느껴졌는데 요즘은 거리가 가깝더군요.
1: 고속도로가 생겨가지고 네.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0: 뭐 30분 거리 정도라고 얘기 들었어요?
1: 네. 그 정도 30분은 조금 더 되는
0: 아,
1: 것 같고.
0: 아, 그래요? 예전에는, 속도 위반하고 다니시는 분들이군요. 그렇게 네, 말씀하시는
1: 그렇죠.
0: 분들은.
1: 그렇다고 봐야 되겠네요.
0: 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1: 예전에는 약 2시간이었거든요.
0: 이야, 2시간이 그게 단축이 됐군요.
1: 네. 굉장히 아, 단축됐습니다.
0: 그랬군요. 또 가볼 만한 곳은 어딜까요?
1: 또 가볼 만한 곳은 저 천전리 각석이라는 게 있고 또 옛날 선사시대 유적지가 있습니다. 울산에. 거기 보면은 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국 네네. 등재가
0: 아직은
1: 되었다고. 예.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네네. 등재된다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네. 그 옛날 저 조상들께서 고래잡이라든가 이런 뭐 사냥 모습 이런 걸 막 그 여러 가지 동식물 이런 걸 그림으로 아마 후세에 남기기 위해서 그려놓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수천 년 지난 예, 그 각석이 있고요.
0: 네.
1: 또 영남 알프스라고 또 저 1000m 넘는 산이 9개가 네. 울산, 밀양, 청도 이 사이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영남 알프스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었는데 거기도 뭐 산 전국적으로 많습니다만은 거기도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0: 그 저 쪽, 대구 쪽에서는 넘어와, 청도 쪽에서 이렇게 넘어오는데 엄청 길게 느껴지더군요.
1: 네네. 네.
0: 가볼 만한 데가 많네요. 예, 그 예. 울산이. 저는 공업도시로만 생각을 했는데. 네. 관광 쪽으로 갈 수 있는 곳도 많이 있네요.
1: 예, 굉장히 많습니다. 저 오래전에 네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외지에서 울산 오신 분들이 네. 울산이라는 도시는 정이 안 간다 이런 오. 얘기들을 했거든요.
0: 왜요?
1: 모르겠어요. 아, 저는 네네. 뭐 도저히 이게 무슨 왜 그럴까?
0: 네, 사실은 분들은 모르는데.
1: 네. 네,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네. 저도 울산에 언제 이제 오래돼서 그런지 몰라도 뭐 가까이에 산 있죠, 바다 있죠, 강 있죠, 다 있습니다.
0: 그러네요. 네. 거기 저 강이 울산 뭐 아리랑이나 이런 노래 들으면은 강이 나와요.
1: 네,
0: 세화강인가요?
1: 네, 대화강.
0: 네, 대화강. 네. 또 바다도 있지, 산도 있지.
1: 네, 네.
0: 방구암이라고 제가 얘기 들어봤던 것 같은데.
1: 예. 반구대 암각화. 조금 전에 천전리 각석 붙어 네. 있습니다, 두 개가.
0: 아, 그렇군요.
1: 네, 네.
0: 야,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그 울산에 한번 가면 다 구경하고 와야 되겠네요. 네.
1: 네, 하루 코스로 조금 힘들 겁니다만 그래도
0: 다 보려면
1: 좋은 곳만 골라서 가시면 네. 좋습니다.
0: 그리고 이제 이성희 씨가 노래를 부르려면 그 네. 거리에서 이게 부르는 노래들 네. 주로 어디 가서 하시나요? 할 수 있는 곳이?
1: 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네네. 요즘 이제 소음 민원도 있고 그래서 네네. 많지는 않은데 대화관 국가정원에서도 한 적이 있고 또. 대왕암 공원 아까 소개했는데 대왕암 공원 거기서도 바로 옆에 또 일산 해수욕장이 있거든요.
0: 아, 네.
1: 일산 해수욕장에서도 많이 하고 네. 그렇습니다.
0: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또 노래를 네, 부르시고 네. 요즘 활동은 이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1: 활동은 뭐 저 버스킹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르신 시설에 봉사 공연 위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노래도 직접 만드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곡을 받으시는 편이세요?
1: 뭐 곡 해봐야 두 곡인데요. 한 곡은 받았고 한 곡은 만들었습니다.
0: 아, 본인이 직접 쓰신 네. 거고.
1: 네. 또 그 후배 한 사람의 요청에 의해가지고 네네. 주려고 만들어 놓은 곡도 있습니다.
0: 이제는 또 작곡가로 활동할 수 있고.
1: 네네.
0: 그러면 이 효자소인이라고 하는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
1: 효자소는 어렸을 때 우리 수학여행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0: 아 등긁어주는 효자소 말이죠.
1: 네네 효자소. 네. 네,
0: 오늘 어버이날 네. 예, 그 자녀분들이 많이 사다 주셨던 그 효자소.
1: 그러게 네. 말입니다. 네.
0: 그래 의미 있게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많이 해주시고요. 또 네. 스튜디오에 한번 오셔서 노래를 또 멋지게 불러주시기
1: 네.
0: 바랍니다.
1: 네. 아유 이렇게 또 전화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네. 가요세상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네. 제 노래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자 울산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울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성희 씨 감사합니다. 효자선 듣겠습니다.

수학여행 갈때 그랬었죠. 선물은 사긴 사야 되는데 부모님이 주신 용돈으로. 예전에는 비싼 걸못 샀어요. 그래서 뭐그 페런트라고 하나요? 그냥 이렇게 집에다가 걸어놓는 거. 그냥 그 관광지 그뭐 이렇게 다녀왔다라고 하는 정도. 뭐 그런 것 정도 몇 장을 사가지고 네, 둘둘 말아서. 그리고 효자손 뭐그 정도는 살수 있었으니까. 네. 지금이면 뭐 어떤 선물을 아이들은 사가지고 갈까요? 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네. 부모님이 수학여행 갈때 부담스러워 하셨던 그때 그 시절이었죠. 참 고생 많이 하셨던 부모님들. 예. 저희가 다 해드리지도 못하고 부모님은 우리에게 해드린 걸 만족하셨던 그 시절, 그때. 해도 해도 끝이 없는 부모의 사랑은 우리는 불만이었습니다. 뭔가 모자란 듯 했죠. 근데 세월이 지난 지금 그큰 은혜를 이제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보답하려고 해도 보답할 수 없는 시간이 돼버렸죠. 어버이날, 우리도 어버이에 대한 자녀들의 사랑을 오늘 받았습니다만, 우리가 해드릴 부모님들은 뭐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안 계셔서 가슴 한켠이 멍한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 서울 대림동의 김인선 씨가 어버이날 되니까 작년에 돌아가신 장모님 생각이 납니다. 더욱더 잘 모셔야 됐는데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득 배로님의 장모님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부탁드려도 될까요? 김인선 씨가 신청하신 노래. 장모님, 그리고 윤승희의 아빠랑 엄마 같이 신청하셨던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서산의 유학수 씨도 베이로의 장모님 잘 들으셨죠? 네. 자, 오늘 하루 나를 좀 힘들게 했던 것들은 잊으십시오. 말 실수 하나, 괜한 걱정 하나, 누군가한테 받은 말 하나. 근데 말이죠. 그런 것들 오늘 이 방송이 끝나는 시간에 여기다 좀 두고 가시는 거 어떨까요? 들고 가봤자 무겁기만 하니까 말이죠. 가벼워진 마음만 챙겨서 오늘 하루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에 2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또 조은혜의 가요세상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 곡 제나의 쏙 들어온 남자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한 제자 여쭙기를 어떠한 것을 큰 도라 이르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하 사람이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천하의 큰 도요, 적은 수만 행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도라 이르나니, 그러므로 우리의 일원 종지와 사은사요 사막팔조는 온 천하 사람이 다 알아야 하고 다 실행할 수 있으므로 천하의 큰 도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행복한 오후.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8일 금요일 행복한 오후 최현석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알려면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 말라는 격언이 있던데요. 사랑이든 일이든 어느 정도는 모험을 감수하고 뛰어들어야 스스로 경험하고 느끼면서 무언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꼭 좋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아무런 경험도 없는 황무지보다는 잡초밭도 약간 있고 웅덩이에 빠져보기도 하고 그러다 어느 순간 환희의 오아시스를 만나기도 하고 정말 아름다운 꽃길을 걷기도 하는 가운데 우리가 몰랐었던 더 넓고 새로운 세상으로 사랑과 일도 성숙해가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오후 출발할게요.

악동 뮤지션의 노래 다이노소울 들으셨어요. 5월 8일 금요일 행복한 오후의 첫 곡이었습니다. 금요일 행복한 오후 오늘 순서 안내합니다. 1부에는요, 우리 지역신문의 소식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이 있고요. 추억의 영화나 화제의 영화 중에서 하나를 골라 영화 이야기 간추려서 전해드리고 영화 음악도 감상할 수 있는 시간 최연석의 영화 이야기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청정하게 가꿀 수 있는 오후의 법문 1부에 들으시면서 본래의 고요한 마음자리 찾아가며 삶의 지혜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2부에는요, 원불교 법문에 빠진 단어를 맞히면서 선물도 받아갈 수 있는 시간 법문 퀴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복한 오후 참여하시는 방법입니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라디오 메뉴 누르시고 평일 프로그램 중 부산 행복한 오후 들어오신 후 게시판에 글을 써주시면 되고요. 방송 원하시는 날짜 알려주시면 그날에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휴대전화로 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원음방송 앱 다운받으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구글 포는 플레이 스토어, 애플 포는 앱 스토어에서 원음방송 앱 다운받으시고요. 앱 실행하시면 화면에 라디오 온에어가 보입니다. 라디오 온에어 눌러주시고요. 지역 메뉴에서 부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손편지 보낼 주소는요,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중앙로 33번길 10 WBS 부산 원음방송 행복한 오후 담당자 앞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부산일보 국제신문 부산경제신문 제공 우리 지역 소식 살펴봅니다. 부산이 단순히 저렴한 여행지를 넘어 합리적 가격에 고품질 경험을 제공하는 고효율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제 비교 데이터와 글로벌 여행 플랫폼 분석 결과는 부산이 숙박, 교통, 외식 등 전반적인 관광 비용 부담은 낮으면서도 체감 만족도는 높인 경쟁력 있는 도시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와 부산관광공사는 최근 야놀자 리서치의 국제 비교 보고서를 인용해 부산 관광의 가격 경쟁력이 글로벌 수준에서 재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의 평균 숙박비는 약 $53로 조사 대상 도시 가운데 최저 수준에 속합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저가가 아니라 고품질 대비 합리적 가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보고서는 부산의 관광 환경을 두고 5성급 인프라를 3성급 예산으로 경험할 수 있는 구조라고 평가했습니다. 대중교통과 택시 요금, 외식 비용 역시 주요 글로벌 도시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의 경쟁력은 단순한 가격표를 넘어 실제 체감되는 여행 경험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는데요. 숙박 시설의 편의성과 위생 수준, 외식 문화에서의 팁 없는 구조, 식당의 무료 식수 제공 등은 외국인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여기에 해양 관광, 미식, 야경, 문화 콘텐츠가 결합되면서 부산은 가격 대비 경험 가치가 높은 도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결국 싸다는 인식보다 값어치를 한다는 평가가 더 본질적인 경쟁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상 우리 지역 신문의 소식 알아봤고요. 이어서 이 시간 자동차 운전 상식 한번 알아볼까요? 고객과 함께하는 창원마산 울산 소재 여우비 호텔, 4회 연속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정암재가 치매지원센터, 아름다운 바다를 지키는 해양오염 방제업체 주식회사 성원그린, 대리운전은 드라이버 앱으로, 드라이버 앱으로 대리운전하세요. 당신의 든든한 등이 되어드리는 평생 어부바, 부산 원광신협과 함께하는 자동차 상식입니다. 오늘은 유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기본적으로 유턴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만 교차로에서 중앙선이 끊긴 곳은 물론이고요. 횡단보도가 없는 곳 또는 차량용 신호등이 없거나 유턴 금지 표지판이 없는 곳에서도 유턴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유턴을 할 때 보행자나 다른 차마가 없는 경우에 가능하고요. 보행자나 다른 차들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턴을 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18조 1항 횡단 등의 금지 조항이 있다고 하네요. 그럼 노래 한 곡 들을게요. 에즈원의 노래 듣습니다.
소네트

최연석의 영화 이야기. 오늘은 이 영화의 카피부터 먼저 읊어볼게요. 낯선 남자와 만드는 사랑에 관한 흐뭇한 상상. 그녀의 미술관 속으로 그의 동물원이 소리 없이 들어왔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1998년에 개봉한 미술관 옆 동물원입니다. 이정향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요. 심은아와 이성재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특히 심은아 씨는 연예계에서 은퇴한 후 작품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서 그녀의 전성기 시절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줄거리를 대략 보면요. 결혼식 비디오를 찍는 일을 하고 있는 춘희 역의 심은아는 자주 주례를 서는 국회의원 보좌관 인공 역의 안성기를 짝사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일상생활은 좀 게으른 춘희의 자취방으로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철수 역의 이성재가 불쑥 찾아와 이사를 간 다혜역에 송선미의 연락처를 내놓으라며 막무가내로 들어옵니다. 철수의 등장으로 인해 티격태격하면서 춘희는 쓰고 있던 시나리오가 진척이 되지 않고 철수는 결혼을 한다며 연락을 피하는 다혜 때문에 소가리를 합니다. 감정에 충실한 동물원 같은 남자 철수는 소녀적인 감성의 미술관 같은 여자 춘희의 시나리오에 핀잔을 주고요. 둘은 서로가 사랑하는 인공과 다혜를 내세워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합니다. 가상의 시나리오 안에서 미술관 안내원 다혜와 동물원 수의사 인공의 관계가 발전하면 할수록 철수와 춘희의 관계도 달라지는데요. 시나리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서서히 정이 쌓여가는데요. 과연 이 둘은 어떤 감정으로 변모해 갈까요? 오늘 들어볼 음악은 영화 미술관 옆 동물원 OST 중에서 서영은의 노래 사랑하는 날에 들어볼 건데요. 서영은 가수는 이 당시에 여러 드라마의 삽입곡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중이었고 드라마 OST가 히트하면서 서영은 씨의 인기도 같이 올라가던 시기였습니다. 사랑하는 날에라는 곡은 도입부의 클래식한 느낌에서 가사가 나오는 부분은 재즈풍의 여유로움으로 변주됩니다. 서영은 씨의 밝고 편안한 목소리에 살랑살랑 부드러운 멜로디가 더해져서 힐링하는 것 같은 기분도 드는데요. 편안한 오후의 휴식 같은 노래, 서영은의 사랑하는 날에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서영은의 목소리로 사랑하는 날에 들으셨어요. FM 104.9 WBS 부산 원음방송 행복한 오후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내용에 대한 소감이나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문자 메시지나 카톡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원음방송 앱으로도 방송 들으실 수 있고 참여 가능하니까요. 원음방송 앱도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부터 행복한 오후 부산에서 준비한 선물 안내해 드립니다. 새로운 목욕 문화를 선도하는 주식회사 범양산업에서 오션 목욕 타월 세트를, 숯불 향이 가득한 갈비 전문점 이랴이랴에서 2인 식사권,

이야기 WBS FM 행복한 오후.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 행복한 오후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같이 듣겠습니다. 휴우와 허각이 같이 불렀어요. 옷깃을 붙잡고.

오후의 법문. 원불교 법문을 통해 생활의 지혜를 얻는 오후의 법문 시간입니다. 오늘 법문은 원불교 대종경 인도품 14장 말씀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일을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여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막상 자신에게 돌아온 해로운 일을 입을 때는 생각을 못할 때가 있는데요. 내가 먼저 조심해서 일을 하고 그 일을 돌아볼 때는 감사 생활을 한다면 많은 사람과 복된 삶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감사 생활로 복된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아이유의 노래였습니다. 러브 포임 들으셨어요? 부산시 소식 한 가지 알려드립니다. 부산시가 최근 고유가 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K-패스 제도 환급 기준 일시적 완화 발표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민들이 확대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K-패스와 연계 중인 동백패스 제도와의 혼란이 없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혜택 확대는 중동전쟁 관련 최근 고유가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6개월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지난 4월 대중교통 이용분부터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K-패스 혜택 확대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형은 시차 출퇴근 시간대 추가 환급으로 전환하고 이용객의 분산을 유도했습니다. 일반 국민, 청년, 다자녀, 어르신, 저소득층 등 이용자 유형에 따라서 환급률이 차등 적용됩니다. K-패스 모두의 카드는 환급 기준 금액을 절반 이상 할인한 반값 패스를 도입하여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유도했습니다. 일반 지방권으로 분류되는 부산 지역은 일반 국민 유형의 경우 환급 기준 금액이 5만 5천 원에서 2만 7천 원으로 하향 조정이 되었고요. 이용자 유형에 따라 환급 기준 금액은 차등 적용됩니다. 한편 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정부의 K패스 그리고 동백패스 간의 연계 방식을 개선해서 월 4만 5천 원으로 부산의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부산 소식 전해드렸고요. 노래 두곡 같이 들어보죠. 잔나비의 노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먼저 듣고요. 윤신혜의 노래입니다. 이별에서 영원으로 이어서 들을게요.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이어서 들으신 곡 윤신혜의 이별에서 영원으로 두 곡이었습니다. 어느덧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2부에는 법문 퀴즈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1부 끝곡으로는요. 김동률의 노래입니다. 그게 나야 띄워드리고요. 저는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2: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역 경제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방송광고라는 엑셀을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힘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7: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보살들은 일상의 모든 움직임과 말하는 데 있어 무에 차지하는 도가 있으므로 능히 정할 때 정하고 동할 때 동하며 능히 클 때 크고 작을 때 작으며 능히 밝을 때 밝고 어두울 때 어두우며 능히 살 때 살고 죽을 때 죽어서 오직 모든 사물과 모든 처소에 조금도 법도에 어그러지는 바가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불지품 4장 말씀입니다.
8: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별사랑의 노래였습니다. 너뿐이야 들으셨어요. 2부 첫 곡이었고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금요일 FM 104.9 WBS 부산 원음방송 행복한 오후 2부로 오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저는 아나운서 최현석입니다. 방송 참여하실 때는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카톡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인터넷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라디오 메뉴 누르시고 평일 프로그램 중 부산 행복한 오후 페이지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면 방송 원하시는 날짜에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편하게 휴대전화로 방송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스마트폰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원음방송 앱을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원음방송 앱을 다운받으셔서 실행하시면 화면에 라디오 온에어가 보입니다. 라디오 온에어를 눌러주시고요. 지역 메뉴가 뜨면 부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나 원음방송 앱으로 방송 들으실 수 있고 참여도 가능하니까요.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 자동차 운전 상식 한번 알아볼까요? 고객과 함께하는 창원마산 울산 소재 여우비 호텔, 보건복지부 우수교육원으로 지정된 부산시청 옆 정암요양보호사 교육원, 아름다운 바다를 지키는 해양오염방제업체 주식회사 성원그린, 대리운전은 드라이버 앱으로, 드라이버 앱으로 대리운전하세요. 당신의 든든한 등이 되어드리는 평생어부바, 부산 원광신협과 함께하는 자동차 상식입니다. 이번에는 원형교차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원형교차로란 교통이 복잡한 내거리 등에서 교통정리를 위해 원형으로 만들어 놓은 교차로입니다. 흔히 회전교차로라고 불립니다. 교차로 중앙에는 보통 교통섬이 만들어져 있고 이 교통섬을 중심으로 하여 차량이 한쪽 방향으로 돌며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신호등이 없고 표지판을 통해서 운전자에게 진입 지시 표시를 합니다. 참고로 교통섬이란 차량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처리나 보행자 도로 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합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들을게요. 박지현이 부릅니다. 그대가 웃으면 좋아.

법문 퀴즈. 진행자가 들려주는 법문 가운데 빠진 낱말을 맞히는 코너 법문 퀴즈. 오늘은 문자 메시지나 카톡으로 법문 퀴즈의 정답 보내주시는 분 가운데 두 분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010-5300-1049, 010-5300-1049, 별도의 정보 이용료 없는 무료 번호입니다. 010-5300-1049, 받는 번호로 하셔서 문자 메시지나 카톡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법문 나갑니다. 잘 들어보세요. 대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하면 마음이 화하고 기운이 화하고 사람이 화하고 하늘이 화해서 만화가 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제11 교훈편 17장의 법문 구절이었는데요. 여기서 이것에 들어갈 낱말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보쌈, 2번 보은, 3번 보도블록. 퀴즈의 힌트 드립니다. 이 단어는요, 은혜를 갚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은의 큰 은혜에 대하여 항상 감사하고 보답하는 것을 이르는데요. 인간은 누구나 사은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그 은혜를 느끼고 감사하며 이것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데요. 정전 사은장에는 천지, 부모, 동포, 법률 등 사은에 대하여 이것의 대요로서 응용무념, 무자력자 보호, 자리이타, 정의실천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곧 불공으로서 이는 바로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삶으로 이어지며 그 실천자 자신의 업장 소멸과 함께 은혜와 진급의 삶으로 승화됨은 물론 주변 또한 무한생명의 상생, 상화하는 세계가 전개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혜를 갚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불교에서는 사은의 큰 은혜에 대하여 항상 감사하고 보답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은혜를 갚는 단어 찾으시면 되겠죠. 1번 보쌈, 2번 보은, 3번 보도블록. 참여하실 분들은 010-5300-1049, 010-5300-1049, 별도의 정보 이용료 없는 무료 번호로 사연과 함께 법문 퀴즈의 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노래 나가는 동안에 법문 퀴즈에 많이 참여해 주세요. 두 곡 들을게요. 김다나의 노래 달려라 캔디 먼저 듣고요. 조항조의 노래 기적의 주문 이어서 듣습니다.

두 곡 들으셨습니다. 김다나의 달려라 캔디,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조항조의 기적의 주문이었어요. 오늘 법문 퀴즈 함께 하셨는데요. 법문 퀴즈의 정답과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행복한 오후 2부 시간에 발표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법문 퀴즈의 정답과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행복한 오후 2부 시간에 발표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같이 들을게요. 진미령의 왕서방 준비했거든요. 같이 듣죠.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행복한 오후는 여러분의 참여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도 물어봐 주시고 나누고픈 이야기가 있을 때는 휴대전화로 문자나 카톡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억의 손편지 보낼 수 있는 주소입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중앙로 33번길 10 WBS 부산 원음방송 편성제작국 행복한 오후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억의 손편지 보내주신 분 가운데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노래 한곡 듣겠습니다. 이병철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매화 같이 듣죠.

0: 그대와 내가 만나는 시간, 행복한 오후.
1: 김의영의 노래 듣습니다. 보찐 개찐.

김우영의 목소리로 도찐 개찐 들으셨어요. 부산시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립니다. 부산시가 시 미디어 소통 홍보대사인 배우 한상진과 함께하는 토크 버라이어티 해봐서 아는 데를 제작해서 부산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봐서 아는 데는 창업, 결혼, 취업, 부산살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먼저 경험한 부산 시민들이 출연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 콘텐츠인데요. 부산을 자신의 인생 무대로 선택하고 자신만의 새로운 답을 써내려가는 부산 시민들의 삶의 경험담을 담아내고자 기획됐습니다. 인생 선배의 경험담은 비슷한 고민과 도전 앞에 선 이들에게 따뜻한 응원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메인 MC는 부산시 미디어 소통 홍보 대사인 배우 한상진이 맡습니다. 그는 아내인 박정은 BNK썸 부산은행 농구단 감독과 함께 부산으로 연고지를 옮겨 5년째 부산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그동안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 부산에서 번 돈은 부산에서 쓴다는 발언 등을 통해 부산에 대한 애정을 꾸준히 밝혀왔습니다. 이러한 인연을 계기로 지난 3월 16일 박정은 감독과 함께 부산시 미디어 소통 홍보대사로 위촉됐고요. 부부가 함께 홍보대사로 위촉된 것은 부산시 최초 사례라고 합니다. 특히 한상진이 지난 5년간 부산 시민으로서 체감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발굴해 콘텐츠에 담은 것이 이번 기획의 출발점인데요. 메인 MC 한상진과 함께 공무원 MC로 데뷔하는 김규비 주무관의 활약도 주목할 만합니다. 콘텐츠는 주제별 에피소드로 제작됐습니다. 1편은 부산 부동산편을 시작이고요. 2편에는 원조 부산 외국인편, 3편은 골목장사 천재편 순서로 매주 금요일에 공개됩니다. 부산시 유튜브 채널 최초의 정기 시리즈로 채널 인지도 제고와 함께 부산 시민들과의 지속적인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인 만큼 다양한 시도를 통해 시민 소통의 접점을 넓혀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두 곡 같이 듣죠. 임영웅의 노래 준비해봤어요. 이젠 나만 믿어요. 먼저 듣고요. 서주경이 부른 쓰러집니다. 이어서 들을게요.

임영웅이 부른 이젠 나만 믿어요 들으셨고요. 서주경의 노래였죠. 쓰러집니다. 이어서 들으셨어요. 오늘 5월 8일 금요일입니다. 5월 8일 금요일, 오늘 제가 5월 8일에 일어난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말씀드려볼게요. 1541년 5월 8일에는 스페인의 탐험가 에르난도 데 소토가 유럽인으로서는 최초로 미시시피 강을 발견한 날이라고 하고요. 1721년 5월 8일에는 교황 인노첸시오 13세가 244대 로마 교황에 취임한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846년 5월 8일에는 멕시코와 미국 간의 전쟁이 있었는데요. 유명한 전투죠. 멕시코 미국 간 전쟁인 팔로알토 전투가 일어난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945년 5월 8일에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이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날이라고 하네요. 다행이죠. 나치 독일이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날, 1945년 5월 8일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현상도 잠깐 살펴보면요. 1886년 5월 8일에는 미국의 약사이자 발명가인 존 펜버턴이 약국에서 이후에 코카콜라로 불리게 된 음료를 처음으로 판매한 날이라고 합니다. 아, 이건 좀 신기하네요. 예, 약국에서 이렇게 또 콜라를 판매했다는 그런 예, 문화적인 현상이 있었네요. 존 펜버턴이라는 미국의 약사이자 발명가가 네, 나중에 이제 후에 코카콜라로 예, 이름이 불리게 된 음료를 처음 판매한 날, 네, 이런 날이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1954년 5월 8일에는요, 아시아 축구연맹이 설립된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956년, 네, 1956년 5월 8일에는 대한민국 국회가 어머니 날을 제정한 날이라고 합니다. 원래 처음에는 어머니 날이라고 제정이 됐는데, 이 날의 이름은 1973년 3월 30일에 어버이날로 바뀐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어머니날로 제정이 됐다가 그 이름이 1973년에 어버이날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예, 왜냐하면 좀 아버지들이 섭섭할 수 있잖아요. 어머니날만 하면 그럼 아버지날은 왜 없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어버이날로 바뀐 걸로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970년에 있었던 일이 있어요. 1970년 5월 8일에는 비틀즈의 마지막 앨범 Let It Be가 발매된 날이라고 합니다. 와, 비틀즈의 명곡이잖아요. Let It Be. 비틀즈의 마지막 앨범 Let It Be라고 그러네요. 이 곡이 발매가 된 날이라고 그러고요. 사실 Let It Be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많고, 이 노래는 굉장히 뭐 유명하고 마음이 힘들거나 괴로울 때도 상당히 위로가 많이 되는 노래잖아요. Let It Be, 해석을 하자면 내버려 둬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떤 문제가 뭐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골치 아프거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은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나중에 뭐 잘 될 거다, 이런 의미로 내버려 두라라는 그런 의미로 Let It Be,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990년 5월 8일 네, 이날에는요, 문화방송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이죠, PD수첩이 첫 방송된 날이라고 합니다. 네, 사회의 여러 가지 단면들, 그리고 뭐 우리가 잘 모르던 어두운 부분들, 때로는 비리로 얼룩져 있는 그런 권력층이나 뭐 종교계의 그런 비리를 많이 파헤친 그런 프로그램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PD수첩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참 유익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유익한 프로그램이 첫 방송을 탔던 날이라고 하네요. 자, 이제 노래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김명상의 살아볼 만한 세상 먼저 듣고요. 정현아의 노래 봄날이야 이어서 들을게요.

김명상의 살아볼 만한 세상, 이어서 들으신 노래 정현아의 봄날이야 두 곡이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5월에 가족들과 모임 있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가족이라고 너무 또 이 말 저 말 너무 말을 또 많이 하다 보면 자칫해서 약간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도 할 수 있으니까요. 가족이라도 최소한의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지만 그래도 상대방의 마음도 잘 살펴볼 줄 아는 그런 따스한 5월 가정의 달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5월 8일 금요일 행복한 오후 마칠 시간입니다. 행복한 오후는 여러분의 오후에 편안하고 즐거운 친구로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는 이창휘의 사람이 좋다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김성진, 프로듀서 이만화, 진행의 최현석이었습니다. 마음 공부 잘하셔서 행복한 금요일 저녁 이어가세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음 방송 캠페인 바다를 사랑합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떼어놓고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닷가에 무심코 버린 생활 쓰레기나 선박에서 방치한 폐오구들로 아름다운 바다가 날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양에 버려진 쓰레기가 인접 국가의 해안가에서 포착돼 국가적 문제가 되기도 했고, 심각한 오염이 수산자원 서식 환경을 악화시켜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바다를 살립니다. 많은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바다.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원음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진이는 마음에 거짓이 없는지라 모든 행사가 다 참으로 나타나고 성인은 마음에 상극이 없는지라 모든 행사가 다 덕으로 나타나나니 그러므로 진이는 언제나 마음이 발라서 삿됨이 없고 성인은 언제나 마음이 안원하여 괴로움이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8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시아버지 열반 이후 여장부로 7남매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오치순 치원 시어머니께 감사드리며 심신의 평안과 건강한 삶을 기원하는 며느리 윤희선 교도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일제강점기 이흥렬이라고 하는 음악에 남다른 재능을 가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음악 공부를 위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는데요. 그러나 작곡을 위해 피아노가 없으면 음악 공부를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어머니께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피아노가 없으니 음악 공부를 더 이상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음악에는 피아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야 알았습니다. 소자는 음악 공부를 이만 접고 귀국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웃 종교와 손을 잡고 은혜로 하나 되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오경석입니다. 당시 이흥렬의 어머니는 혼자 몸으로 유학간 아들 뒷바라지를 하느라 가뜩이나 없던 살림에 조금씩 빚만 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편지를 받고 어머니는 다음날 새벽부터 땅거미가 질 때까지 산이란 산을 모조리 뒤져 쉼없이 솔방울을 주워 모았습니다. 그리고 불쏘시개로 화력이 좋은 솔방울을 팔아 그 당시 거금 400원을 만들어 마침내 아들에게 보냈고, 어머니의 정성에 아들은 생각을 바꾸어 그 돈으로 피아노를 삽니다. 그렇게 해서 작곡가 이흥렬, 그가 제일 처음으로 작곡한 노래 어머니의 마음이 탄생했습니다.

0: 정영자가 부른 어머니 마음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그렇게 탄생할 수 있었던 거군요. 작곡가 이흥렬 씨는 음악 공부를 위해 일본으로 유학을 갔고 피아노 없이는 안 된다는 현실을 깨달아 공부를 포기하려 했지만 어머니가 솔방울을 주워 모아 마련한 400원으로 피아노를 마련해서 그렇게 음악 공부를 하면서 처음 작곡한 노래가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는 절대적입니다. 매일이 어버이날같이 어버이의 은혜를 알고 보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이웃 종교가 있어 좋다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종교계의 은혜로운 소식들을 각 종교의 음악과 함께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1: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알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보세요.
2: 레노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2: 어버이의 날을 맞아 어떤 게 효도하는 것일까? 나는 얼마나 효도를 잘하고 있을까 돌아보게 된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성인 남녀의 59%는 최근 6개월간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또 100점 만점으로 자신의 효도 점수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에는 26%가 40점, 21%가 50점, 16%가 60점을 주면서 평균 56점을 기록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효도 점수를 낮게 평가하고 있는데 어떤 게 효도인지 숙고해볼 일이다. 네, 효도란 무엇일까요? 부모님의 크신 은혜를 알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이 효의 시작이겠죠? 자, 오늘은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원불교 기본 교리가 담긴 정전에는 부모님의 크신 은혜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부모가 아니어도 이 몸을 세상에 나타내게 되었으며 설사 나타났더라도 자력 없는 몸으로서 저절로 장양될 수 있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누구나 그렇지 못할 것은 다 인증할 것이다. 부모가 아니면 이 몸을 나타내지 못하고 장양되지 못한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대범 사람의 생사라 하는 것은 자연의 공도요 천지의 조화라 할 것이지만은 무자력할 때에 나아서 길러주신 대은과 인도의 대의를 가르쳐주심은 곧 부모 피은이니라. 유교 경전 논어에는 부모에 대한 효는 평생을 다해도 모자라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효자의 어버이 섬김은 살아서는 공경을 다하고 봉양함에는 즐거움을 다하고 병드신 때에는 근심을 다하고 돌아가신 때에는 슬픔을 다하고 제사 지낼 때엔 엄숙함을 다해야 한다. 불교 경전 법구 경에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큰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이 있는 동안에는 자식의 몸을 대신하기 바라고 죽은 뒤에는 자식의 몸을 지키기 바란다. 그리스도교 경전 성경 에베소서에는 자녀로서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중국 고전 책은담에는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서 아무리 효를 잘해도 자랑할 것이 못된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고 아들이 효도하고 형이 우애하고 아우가 공경하여 이것이 비록 극진한 경지에까지 이르렀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일 뿐 털끝만큼도 감격스럽게 생각할 것이 못된다. 마지막으로 원불교 경전 정산종사법어 경의편에 나온 말씀을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은혜 가운데 부모의 은혜가 가장 기본이 된다는 정산종사님의 말씀입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효라함은 무슨 일이나 보은의 도를 행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보은 가운데 부모 보은이 제일 초보가 되는 까닭이라.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이가 어찌 다른 은혜를 알며 천지 동포 법률의 근본적 은혜를 알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효의 실행은 부모 은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은혜를 발견하는 데 있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직접적인 은혜, 바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인데요.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어찌 다른 은혜를 알겠습니까? 부모의 크신 은혜를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둥둥 가족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음 공부 음악으로 강인엽의 그리운 어머니를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둥둥 퀴즈 나갑니다. 매주 금요일엔 우리 생활 속에 녹아있는 종교 관련 퀴즈를 드리고 있는데요. 잘 듣고 맞춰보세요. 오늘은 어버이날과 관련된 퀴즈입니다. 이것은 어버이날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그 유래는 1907년 미국의 한 개신교인 여성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추모하러 오는 이들에게 어머니가 좋아하는 이 꽃을 나누어 주면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후 미국 전역에 흰색 이것을 나누어 주는 행사가 계속되고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상징하는 꽃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해바라기, 2번 카네이션.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이나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8970으로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우리 방송을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바,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오늘 어버이날을 맞은 여러분의 마음이나 또 어떤 또 효를 행하셨는지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과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 이웃 종교가 있어 좋다.
1: 매주 금요일 코너입니다. 이웃 종교가 있어 좋다. 우리나라에는 참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원불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 이러한 종교들이 있기에 우리에겐 다양한 지혜가 있고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마음이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한 주간 은혜로운 종교계 소식들을 각 종교의 음악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첫 소식은 천주교 소식입니다. 한국 천주교가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윤리 강령을 선포했습니다. 천주교 서울대 교구는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어제 가톨릭대학교에서 열린 CMC, Ethical AI Transformation 심포지엄에 참석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가톨릭 중앙의료원이 국내 의료기관 최초로 의료 AI 윤리 강령을 공식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천주교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축사를 통해 의료의 본질은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생명과 생명이 서로를 알아보고 존중하는 인간관계라며 기계는 고통을 분석할 수는 있지만 그 고통 앞에서 우리와 동행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고통의 동반은 반드시 인간의 몫이라며 언젠가 인공지능이 의료 현장에 완전히 자리 잡은 날에도 고통받는 이가 의료인의 곁에서 의료인을 통해서 자신이 하느님께 사랑받는 존재임을 느낄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천주교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주한교황대사 조반니 가스파리 대주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진수 국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박운규 원장이 축사했으며 교황청 생명학술원 사무총장 안드레아 추치 몬시뇨리 영상을 통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주한교황대사 조반니 가스파리 대주교는 중요한 과제는 AI를 인간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화되는 세상에서도 인간다움의 본질을 지키고 길러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창기 가톨릭대학교 의무부 총장 겸 의료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윤리 강령 선포 의미에 대해 AI의 임상적 활용성을 높이는 것만큼 환자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선언이라며 대한민국 의료 AI 윤리의 실질적인 기준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선포된 윤리 강령은 가톨릭 중앙의료원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인간의 중심성과 통제, 신뢰성과 데이터 윤리, 사회 정의와 책무 등 주요 원칙 4가지와 세부 실천 지침 12개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실천 지침에는 AI가 환자와 의료진의 관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증진시켜야 한다는 보조성 원칙과 진료와 돌봄의 최종 책임은 의료진이 진다는 점이 명시됐습니다. 생명 존중, 전인적 돌봄,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및 공동선을 위한 이익 환원 등 의료 AI 운용 전반에 걸친 구체적인 기준도 포함됐습니다. 네, 앞으로 의료 AI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에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겠지요. AI가 치료는 할 수 있어도 위로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사람이 이 AI를 활용해 치료할 수 있는 것이죠. 한국 천주교의 선도적인 이 의료 AI 윤리 강령 발표를 본보기로 삼아서 곳곳에서도 이 윤리에 대한 그 지침이 마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천주교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철입니다. 진리를 따라.

네, 다음은 불교 소식입니다. 어제 인터뷰를 통해서도 전해드렸지요. 대한불교 조계종이 지난 수요일 조계사 앞마당에서 로봇 수계식을 봉행했습니다. 이날 수계식에는 수계자로 등장한 휴머로이드 로봇 한 대가 한 달간의 수행을 마치고 수계식에서 가비라는 법명을 받았습니다. 이날 행사는 불자 수계 절차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대의차림에 가사를 두른 로봇이 경내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스스로 걸어 입장해 합장 인사했습니다. 로봇은 3기와 5개 수계 과정에서 예, 앉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대중은 합창으로 이를 함께 받으며 의식에 동참했습니다. 연비의식에서는 로봇 팔에 연등회 스티커가 부착되고 목에는 108 염주가 걸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로봇 5개가 주목받았습니다. 생명을 해치지 않을 것, 사물을 훼손하지 않을 것, 인간을 존중할 것, 기만하지 않을 것, 에너지 과충전하지 않을 것 등 인간과 기술의 공존을 위한 윤리 기준이 제시됐습니다. 증명법사인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은 격려사에서 AI 시대를 맞아 로봇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함께 호흡하고 살아가는 공존의 존재가 됐다며 5개를 스스로 묻고 답하며 합장하는 모습에서 로봇이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 역할을 하는 전능 로봇 시대가 됐음을 실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쟁도 빨리 종식되고 로봇과 인간이 공존하는 평화로운 시대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계종 문화부장 성원 스님도 수계식의 의미에 대해 로봇이 우리 사회와 함께 살아갈 때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로봇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로봇을 만들고 제작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기본 계율을 바탕으로 로봇을 훈련시키고 프로그래밍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오는 16일 종로 일대에서 펼쳐지는 연등 행렬에서는 가비를 비롯해 석자, 모희, 니사 등의 법명을 받은 로봇 총 4대도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네, 앞서 한국천주교에서 의료 AI의 윤리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도 로봇 스님을 도입해 앞으로 시대에 맞는 활용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AI나 로봇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 나가야 할지 그 기준을 마련하는 문제가 중요해졌습니다. 인간을 위해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와 마음을 모아야겠습니다. 불교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비뮤트입니다. 그대 오는가?

네, 다음은 개신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쟁이 기후를 파괴하고 AI 산업이 에너지를 독점하는 시대에 한국교회가 햇빛을 생태의 응답으로 제시했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기후정의위원회가 2026 생태정의 기획세미나를 통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성찰하고 햇빛을 중심으로 한 교회의 재생에너지 전환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전쟁과 기후위기 시대 신앙의 자리를 묻다, 화석연료를 넘어 모두를 비추는 햇빛의 은총으로라는 주제로 지난 6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는 주제 발표와 함께 기장, 기감 등 교단별 교회 재생에너지 전환 사례 발표와 종합 토론 등이 진행됐습니다. 전쟁, 기술 문명, 그리고 불타는 지구에서 신앙의 자리를 묻다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맡은 한국교회 환경연구소 송진순 소장은 전쟁을 복합적 기후위기 사건으로 분석했습니다. 송진순 소장은 전쟁의 승리는 무기로 획득할 수 있지만 평화는 생명과 정의를 실현할 때만 가능하다며 그리스도인의 생명 정의 실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AI 산업의 무한 확장에 대해서도 누구를 위한 성장이며 무엇을 위한 혁명인가를 다시 물어야 한다며 효율성이 아니라 생명 중심의 문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송 소장은 교회의 햇빛 발전소는 단순한 재생에너지 사업이 아니라 햇빛이라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총을 보다 많은 존재들이 희생과 착취 없이 함께 공유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사례 발표에서는 햇빛 발전소가 교회 현장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공유됐습니다. 이원영 목사는 총회 농촌선교센터의 사역과 센터 내 96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운영 현황을 소개했습니다. 이원영 목사는 해당 시설의 발전 수익으로 농촌교회의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며 그 수익이 다시 농촌교회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감 햇빛발전소 협동조합의 양재성 목사는 교회 지붕에 창조세계의 창문을 달자라는 주제로 감리교회 햇빛발전사업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양 목사는 감리교회에서 진행 중인 기후위기 프로젝트인 1인 1kW 갓기 운동과 탄소 헌금을 소개하면서 탄소 헌금을 기반으로 한 미자립교회 햇빛발전소 설치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농촌과 도시교회의 협력을 통한 햇빛선교 사례도 공유됐습니다. 이태규 목사는 기독교 장로회의 사례를 통해 도시교회가 재정을 지원하여 농촌교회에 햇빛발전소가 설치되고 있으며 농촌교회가 발전 수익으로 미자립교회를 돕는 협력 구조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태규 목사는 햇빛발전소 선교는 단순히 전기를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 햇살 은총을 통해 이웃을 살리고 창조세계를 돌보는 선교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세미나에 참석한 NCCK 총무 박승렬 목사는 교회 재생에너지를 전환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니라 생명을 중심에 두겠다고 하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라며 우리들의 노력이 모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세계가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햇빛보다 깨끗하고 햇빛보다 무한하고 햇빛보다 진리적인 에너지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선물과도 같은 이 햇빛 에너지를 활용하려는 노력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겠죠. 개신교 교회들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니 반갑습니다. 개신교 음악 한 곡 전해드리죠. 이수영입니다. Beautiful World.

네, 다음은 원불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원광대학교 대학교당이 4월 29일과 30일 감사자람 페스타로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마음을 돌아보며 소중한 인연에 감사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감사자람은 4월 28일 대각 개교절과 원광대학교 개교 80주년을 맞아 감사와 성찰이라는 가치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양일간 열린 감사자람 캠페인에서 가장 먼저 인파가 모인 프로그램은 명상대회였습니다. 나를 위한 의미 있는 멈춤을 주제로 열린 명상대회는 12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할 정도로 호응이 좋았습니다. 명상대회를 진행한 이대진 교무는 명상대회는 화려한 외부 경계에 끊임없이 노출된 세대들이 잠시 들뜬 마음을 멈추고 온전한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이라며 이날의 느낌을 일상생활 속에서도 연장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감사 편지 쓰기에도 많은 발길이 모였습니다. 친구에게 편지를 썼다는 문지후 학생은 평소에는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오늘 기회가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감사자람은 작은 용기 안에 원불교 법문과 식물을 넣어 만드는 테라리움 체험, 초성 퀴즈가 포함된 아하 퀴즈 이벤트, 사은네컷, 염주 만들기, 원불교 생일 카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였습니다. 강여정 학생은 작은 감사가 모여 큰 행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평소에도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박지호 교무는 감사자람을 통해 원불교의 메시지가 보다 친근하게 전달되어 원불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더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원광대학교는 원불교 정신으로 세워진 종립대학인데요. 원광대를 나오면 무엇보다 감사생활하는 법을 배우고 그 감사생활이 인생 최고의 지혜가 되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웃 종교가 있어 좋다. 끝으로 원불교 창작성가 바람개비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돌아올게요.

0: 작은 이야기.
1: 종교?
2: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 종교와 관련된 용어나 상식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는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엔 우리 생활 속에 녹아있는 종교 관련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질문은 카네이션의 의미에 대해 알려주세요입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날의 상징과도 같은 꽃이죠. 카네이션의 의미와 유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네이션은 화관이나 화환을 만드는 데 빠질 수 없는 식물인데요. 카네이션이란 이름은 화관, 화환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카네이션은 그리스도교 설화에도 등장하는데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생각하며 어머니인 마리아가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의 흔적에서 카네이션이 피어났다고 하여 모성애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카네이션이 어버이날의 상징이 된 것은 1907년 미국에서부터였는데요. 당시 한 개신교인 여성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추모하러 오는 이들에게 어머니가 좋아하던 흰색 카네이션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후 미국 전역에서 흰색 카네이션을 나눠주는 행사가 계속되었고 이를 계기로 윌슨 대통령은 1914년 5월 둘째 주 일요일을 어머니의 날로 제정해 어머니에게 빨간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주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925년경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의 영향으로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의 날로 지정했고 이후 아버지의 날이 거론되면서 1973년 어버이의 날로 개최됐습니다. 어버이날은 전 세계 170여 국가에서 공동으로 기념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영국은 어머니의 날과 아버지의 날을 따로 제정해 두고 있습니다. 카네이션은 색이 다양한 만큼 그 꽃말도 다양한데요. 빨간색은 어버이에 대한 사랑, 건강, 존경, 모정을 의미하고 핑크색은 감사와 아름다움을, 노란색은 실망, 거절, 그리고 보라색은 기쁨과 자랑, 자유를 상징하며 주황색은 순수한 사랑, 파란색은 행복, 흰색은 추모와 깨끗함, 절개와 순수함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흰색 카네이션은 아직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서 죽은 이를 추모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날 부모님께 사랑의 의미, 감사의 의미로 달아드리는 이 카네이션의 의미와 유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339 쓰시는 분, 정답은 이번 카네이션입니다. 딸이 지금 막 전해주네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면서 사진을 찍어 보내주셨습니다. 아,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호님,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인 민호님, 제자이면서 자식 같은 경호에게 어버이날이라며 카네이션 꽃바구니와 양말 선물을 받았습니다. 한없이 기쁘면서도 이 선물 준비하느라고 빈 병을 모아 팔아서 선물을 준비했을 우리 경호가 얼마나 대견스럽고 이쁜지 모릅니다. 중학교 가서도 공부 잘 하기를 바랍니다. 아, 모범생인 경호는 저에게 자식 같은 제자인데 저에게 항상 삶의 희망을 줍니다. 훌륭히 잘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제자를 사랑하는 우리 스승의 마음이 정말 우리 부모와 같구나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 민호 선생님 멋지십니다. 네, 그리고 존경합니다. 예. 자, 그리고 선정희님,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저는 가족 그 톡방에다가 우리 6남매 키우느라고 힘드셨을 텐데 힘든 내색 없이 우리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지금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셔주셔서 감사하다고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또 문자를 주셨네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뿐인 딸 진명이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를 듣다 보니 지루함도 모르고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주셨습니다. 네, 우리 딸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어머니께 감사하는 마음 둘 다 가지고 계신 우리 선정희님. 네. 저는 아직 이제 자식이 없으니까 아직은 어떻게 보면은 철이 덜 들었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아직은 또 모른다고도 할 수 있겠죠. 자식을 또 낳아봐야 그 크신 사랑을 안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 어머니 아버지의 큰 사랑을 저도 다시 한번 좀 깊이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원불교의 기본 우리 또 가르침이 담긴 정전에 나온 대로 부모님이 없었으면 이 몸을 나타낼 수 있었을 것인가, 그리고 장양될 수 있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그렇지 못할 것은 다 인증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어디 있으리요. 부모의 은혜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부모의 은혜를 바탕으로 세상의 은혜를 알아가는 우리 둥둥 가족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으로 안성훈의 엄마꽃을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도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가득하세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원음방송 캠페인 가족 간의 대화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사랑은 화분에 심어진 화초와도 같습니다. 작은 화분에 화초를 기르듯 우리 가족들에게도 정성을 다해 사랑을 가꾼다면 행복한 가정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가깝고 허물이 없다 해서 함부로 하거나 또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어느새 가족들 간의 대화도 없어집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많은 가정일수록 사회생활과 아이들의 학교생활도 좋아지는 사랑법. 가족 간의 대화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1: 한 제자 여쭙기를 어떠한 것을 큰 도라 이르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하 사람이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천하의 큰 도요, 적은 수만 행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도라 이르나니, 그러므로 우리의 일원 종지와 사은사요 삼악팔조는 온 천하 사람이 다 알아야 하고 다 실행할 수 있으므로 천하의 큰 도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2장 법문입니다.
2: 이 말씀은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사은에 감사하고 보은하며 살아가라고 키워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의 손자녀 일동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아름다운 인생. 오늘 여러분의 가슴엔 어떤 꽃이 활짝 폈을까요? 자녀와 손주들이 안겨준 빨간 카네이션을 보면서 흐뭇한 마음과 동시에 또 그리운 마음도 떠올리셨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든든한 어머니 아버지로 살아가고 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부모님의 생각만으로도 목이 메는 그런 영원한 아들과 딸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오늘 첫 곡입니다. 부모 유주용.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바삭해.
4: 맛있는 60개 치킨.
3: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4: 맛있는 60개 치킨.
3: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4: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3: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5: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금요일 저녁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이고요. 오늘은 또 어버이날이기도 합니다. 생방송으로 2시간 찾아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징검다리 황금 연휴 때요, 가족 행사들 많이들 하셨죠. 그때 이제 좀 일찍 당겨서 가족 행사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내일이 주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이나 모레에 가족들과 만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 일정들이 있겠지만요, 뭐 이런저런 일정을 떠나서 이 부모하고 자녀 사이에 감사 또 은혜를 전하는 다정한 이야기가 전국 방방곳곳에서 울려 퍼진 날은 바로 오늘 어버이날 아니겠습니까? 네. 네, 뉴스를 보니까요, 이 어버이날에 가장 선호하는 부모님들의 선물 넘버 1위 용돈이래요. 예쁜 카네이션을 빠뜨리면 안 되고요. 카네이션과 함께 용돈들 많이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자랑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자식이, 우리 손주들이 카네이션 용돈 이렇게 줬어요. 이런 얘기 많이 주십시오. 어느새 자녀들이 많이 성장했어요. 잘 성장해서 잘 살고 있는 모습이 뭐 얼마나 대견합니까. 또 그런 자식들이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모습이 고맙고 또 눈물 나죠. 네. 한편으로는 그 가운데 떠나가신 부모님 생각들, 또 연로하신 부모님 생각도 많이 나는 그런 고맙고 감사함과 그리움과 회한, 미안함, 여러 감정들이 겹치는 날이 바로 어버이날, 오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부모이자 또 누군가의 영원한 아들이고 딸이죠. 네, 부모가 되어보니 알게 된 사랑, 또 자식으로 남겨진 그리움과 그 두 마음이 만나는 오늘 저녁 애틋하고 귀한 두 시간 함께 해 주십시오. 오늘 3부, 4부는 음악다방이 있습니다. 아울러 그리운 부모님들, 또 그리운 마음들, 자녀들 자랑들, 또 왜 섭섭한 마음도 좀 있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이 교차되는 날이니까 문자와 신청곡으로 가름해 주십시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어버이날 2시간 함께 하시죠. 저는 유리 시스터즈의 노래를 한 곡도 준비했습니다. 아들 낳고 딸 낳고.

오늘은 무슨 일이?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두 명 가운데 한 명 이상은 돌봄을 원치 않지만 자녀 사정 때문에 돌봐줘야 하는 비자발적 돌봄을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노인의 손자녀 돌봄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조부모들은 평일 기준 평균 4.6일, 하루 평균 약 6시간 동안 손자녀를 돌보고 있었고요. 주당 평균 돌봄 시간은 약 27시간에 달했습니다. 이 응답자의 53.3%는 본인이 원하지 않지만 자녀의 사정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는 비자발적 돌봄을 경험했다고 답했는데요. 비자발적 돌봄을 경험했다는 여성 응답 비율은 57.5%로 남성보다 12.9%포인트가 높았습니다. 또 손자녀뿐 아니라 배우자 등 다른 가족 구성원까지 함께 돌보는 다중 돌봄 부담을 겪는다는 응답도 51.1%에 달했습니다. 아울러 조부모 돌봄이 필요한 이유로는 부모의 긴 노동시간과 가족 돌봄을 우선시하는 가치관 그리고 사교육 필요 등이 꼽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영화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주 수요일이죠.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영화 관람 6,000원 할인권 225만 장을 배포합니다. 6,000원 할인권은 주요 영화관 홈페이지와 어플 등에서 사용할 수 있고 영화관별로 온라인 회원 쿠폰함에 1인 2매씩 자동으로 지급된 할인권을 영화표 결제 시에 사용하면 되는데요. 다만 각 영화관이 보유한 수량이 소진되면 할인이 종료되고 회원별 쿠폰함의 미사용 할인권도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또 이번 할인권은 장애인 우대와 경로 우대, 청소년 할인, 조조 할인 등 기존의 할인 혜택과도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가 있고요. 제휴카드 청구 할인도 카드사별 결제 조건에 따라 중복 적용 역시 가능합니다. 특히 둘째 주와 마지막 주 수요일에 문화가 있는 날 할인까지 받게 되면 4,000원에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됩니다. 끝으로 주말과 휴일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이 맑은 가운데 봄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죠. 이번 주말과 휴일은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도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0도, 전주 8도, 부산은 11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 22도, 광주 23도, 대구는 2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또 일요일엔 서울의 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같겠는데요. 이어지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중부와 전북, 경북 지방에 그리고 수요일에는 중북부 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김상진의 아들의 편지, 이어진 노래는 김유정의 뚜야의 편지였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어버이날 하루를 보내시면서 저녁 식사 이제 마치시거나 아니면 식사 중이시거나 네, 그 언저리에 계실 것 같아요. 편안하게 음악 들으시면서 예, 추억이 이야기, 그리운 부모님들 또 뭐 어버이날 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같이 나누면서 음악 듣는 시간입니다. 부산의 은하수님께서는 어버이날 지금은 자식들이 용돈과 생활을 주지만 우리 때는요 종이로 꽃을 만들어서 가슴에 달아드렸어요. 한 평생 사랑을 주고 가신 부모님 지금은 얼마든지 더 잘해드릴 수 있는데 네 분 다 안 계시니까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그리운 부모님을 떠올려 주셨네요. 저도 양가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요. 우리 은하수님 말씀대로 정말 더 잘, 뭐든지 더 잘, 좋게 잘해드릴 수 있는데 이제는 안 계시니까 마음뿐이네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효도를 하라는 그런 성현들의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떠나고 나니까 더 미안하고 그립고 그러네요. 있을 때 잘해야지 됩니다. 어버이날 자식들한테는 미리 얻어먹었어요. 오늘은 영감님한테 저녁밥 안 하고 잘 들어와서 잘 먹고 들어와서 청취 중입니다. 항상 고맙다고요. 부산 남구에서 이옥분이 오늘은 그냥 공장 가동을 멈추셨네요. 네, 하루 그런 날도 있어야지요. 좋습니다. 맑은 호수님께서요 사연과 신청곡 주셨는데요. 마음 하나 편할 때는 가끔씩은 잊었다가 괴롭거나 서러울 때 생각나는 어머니. 하늘나라로 먼 길 떠나신 어머님의 따스한 품속을 그려보며 카네이션 선물하고 싶네요. 부평 맑은 호수님이 떠나간 어머님을 그리워하면서 네 직접 전해드리고 달아드리진 못하지만 맑은 호수님의 마음이 어머님 계신 곳으로 전해졌을 겁니다. 박건의 어머니 청해 주셨는데 같이 듣겠습니다.

용돈하고 선물을 해줬어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사진, 카네이션 사진. 이게 카네이션인가요? 국화인가요? 꽃과 함께 용돈도 같이 네, 사진에 찍혀있네요. 네, 두둑하고 좋습니다. 김미성의 별이 내리는 호수를 우리 미아님이 청해 주셨어요.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1부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도 여러분들과 어버이날 관련된 얘기 그리고 음악 듣도록 하겠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2: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영겁을 통하여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서원과 법연이니 서원은 우리의 방향을 결정해주고 법연은 우리의 서원을 이끌어주며 북돋아 주시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무본편 55장 법문입니다.

0: 많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오랜만에 문자 보내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에 이 노래가 듣고 싶어요. 최정자의 그리워라 어머님. 서울 용두동에 살고 계신 박혜수님의 신청곡과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방송국에 들어오신 방송에 들어오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에 같은 느낌에 같은 그리움 같은 바라보는 것을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같죠? 저도 그래요. 저도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오늘 많이 납니다. 아름다운 인생 2부가 시작됐어요.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하고 여러분들 사연과 신청곡도 만나보겠습니다. 선물 소개 좀 할게요.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인,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 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모겐 모가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냐고 제가 안부 겸 말씀드렸더니 인천 왕해창진님께서 오늘 하루 보람되고 흐뭇한 시간 보내셨나요? 어버이로서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오늘 제가 기타 배우는 곳에서 동네 어르신들을 초청해서 초촐한 효잔치를 열어드렸습니다. 연주곡으로는요, 부모와 어버이 은혜를 연주했죠. 노래를 들으시고는 눈물을 흘리시는 어르신들도 계셨죠. 연주하는 저희들도 가슴이 뭉클하고 또 먹먹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께 감사드리고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7년 전 이맘때 무척이나 햇살이 눈부시던 날 하늘나라로 가신 엄마가 사무치게 그리운 날이네요. 잘 계시리라고 믿으면서 자식들 굽어 살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덧붙여 주셨네요. 오늘 좋은 일 하셨네요, 진짜. 아, 왕애청자님 기타 배우신다고 지난번에 그러셨는데 네, 실력이 많이 늘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네, 실력을 떠나서 그 정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같은 동료분들과 같이 또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과 그런 좋은 음악들, 노래를 같이 하셨다니까 보람된 하루, 부모님이자 자식된 그런 관계가 같이 공유했던 그런 날이었을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인천 오라방님도 오셨어요. 딸애들이 왔어요. 맛있는 저녁 해줘서 먹고 제가 수금도 좀 짭짤하게 했습니다. 아들애는 직업군이라서 못 올라오고요. 안부만 받았죠. 행복한 저녁입니다. 제가요, 반은 손주, 손녀들에게 다시 쥐어주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도 많이 나는 그런 하루였네요. 그러니까 다들 그냥 이구동성으로 자식들이 부모인 나에게 찾아와서 반가운 마음이 있지만 떠나가신 또 연로하신 부모님 생각에 이게 저 그냥 다 네 그렇습니다. 가슴이 진짜 먹먹합니다. 사연 주셨는데요. 우리 뮤지션 성장기들 월요일과 목요일 글을 주시는 우리 신규식 시인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연을 주셨는데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게 저희 아름다운 인생의 진심으로 힘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써주시고 전파해 주시는데요. 대구하고 과천에 사시는 지인들께 원음방송 청취하라고 앱 가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청취자 참여란에 한 분이 문자를 보냈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샵8970 네. 네. 청취자 참여란에 인터넷으로 오셔가지고 글을 올리셨대요. 그래서 앞으로는 문자로 샵8970으로 보내라고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글을 주셨어요. 양희정의 서울 여선생을 청해 주셨는데요. 바로 이어서는 네, 우리 신규식 시인님의 지인이십니다. 윌리엄님께서 인터넷으로 홈페이지에 주신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이라 팝송은 선곡이 안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우리 신규식 시인님이 가르쳐주네요. 좋은 방송 소개해 주신 신규식 시인님께 고마움으로 능금빛 순정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듣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 사는 지인으로부터. 네, 오늘은 요 두 곡은 네, 서로 아시는 분들 신규식님과 윌리엄님의 신청곡 배호의 능급빛 순정까지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중학교 다니는 제자 경호가 제가 아버지나 다름없다며 카네이션 꽃바구니를 사왔어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금 방송 들으면서 경호하고 소밥 주고 있습니다. 뭐 꼭 낳은 자식 아니더라도 마음으로 품은 자식도 친자식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전부 편산에서 민호님. 아, 맞아요. 가슴으로 낳은 자식도 자식이고 특히 또 제자들. 네, 또 그 스승님이나 부모님이나 또 예전에는 이제 임금님이 계셨으니까 군사부 일체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같은 어버이십니다. 저녁 맛있는 거 사주셔야 되겠네요, 민호님. 인터넷 홈페이지로 사연이 왔습니다. 대구 어느 방송입니다. 대구 신당동에 사시는 위대골님의 신청곡을 대신 신청합니다. 시각장애인이세요. 대구 원음방송까지 무럼으로 오셨대요. 꼭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나훈아의 가슴 아프게를 청해 주셨어요. 아, 근데 남진입니다. 나훈아가 아니라 남진이에요. 남진의 가슴 아프게. 남진이면 어떻고 나훈아면 어떻습니까? 위대걸님 듣고 계시나요? 불편하신데도 이거 사연 보내시기 불편하신데 편지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인터넷 사연도 전화로도 보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청해 주신 노래 선곡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산의 민호님이 오늘 남진의 어머님이 듣고 싶다고 해주셨는데 오늘은 남진의 가슴 아프게 같이 듣는 걸로 그렇게 양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져서 어머님께라는 이태리의 노래를 한 곡 더 준비했는데요. 성북동에 살고 계시는 배용준님의 사연과 신청곡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죠. 오늘따라 어머님이 보고 싶습니다. 생전에 살아계실 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하시던지 눈에 선하네요.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이태리의 어머님께 신청해봅니다.

네, 버스 타고 고속도로를 통해서 어머님께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이제 그리움 밖에는 그분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2부가 마무리가 되네요. 아, 3부에선 오늘 또 특별히 어버이날이니까 3, 4부 리퀘스트 뮤직 음악다방에서는 생전에 아버지 어머니들께서 즐겨 부렸던 노래들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술 한잔 하시면은 부르시던 아버님의 애창곡, 어머님의 애창곡들도 한번 올려주시고 그리운 그때 그분들도 떠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리퀘스트 뮤직 아름다운 음악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 살고 계시는 최영아님께서 청해 주신 정은숙의 내 사랑아 전해드리면서 2부 마무리하겠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6: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나의 법을 붓으로 쓰고 입으로 말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도 중한 일이나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만고 후세에 이 법통의 길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은 더욱 중한 일이니 그러하면 그 공덕을 무엇으로도 가히 헤아리지 못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부처품 18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오늘이요, 어버이날이라고 딸, 아들, 사위, 다들 회사가 일찍 끝났다고 지금 식당에 다 모였습니다. 외나무다리 듣고 싶어요. 신청합니다. 관악구 성현동의 김영구님, 저 즐거움이 그냥 문자에 막 가득합니다. 동원님도 가족과 조언을 하듯 들으세요. 고맙습니다, 영구님.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오늘 가족들하고 모이신 자리가 되게 많네요. 우리 평강공주님도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큰아들하고 같이 만났어요. 남편하고 식사하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선곡이 예사롭지가 않네요. 이렇게 덧붙여 주셨어요. 네. 평강공주님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우리 임순자님은 수원에 살고 계시는데 복지회관에서 오늘 어버이날이라고 특식으로 장어 비빔밥이 나왔대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인사 주셨고 인천의 도건님은 따님께서 어버이날이라고 찾아오셨대요. 용돈과 카네이션 꽃을 갖고 왔습니다. 아, 우리 문자창에 행복과 기쁨이 막 가득 펴 있습니다. 자, 3부가 시작됐고요. 리퀘스트 뮤직 아름다운 인생. 네, 다방이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음악다방에서 더 많은 이야기와 음악 듣도록 하고요.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같이 해주십시오. 지금 시각은 8시 5분 29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진지한 고민 끝에 학교 밖 세상을 선택한 수아. 수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지지해줄 선생님과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수아가 찾은 곳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곳에서 수아는 스스로의 진로를 탐색하고 다양한 학습 기회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학교 밖 청소년이 오롯한 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응원합니다. 이 캠페인은 본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과천에 살고 계신 손대식 님도 어머님이 그리워지는 밤이라고 그리운 어머님을 떠올리셨어요. 이동근의 고향의 모정 청해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3부에 또 아름다운 음악다방, 아름다운 인생 음악다방이 이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김윤풍 기사님은요, 저희 가족은요, 어제 오랜만에 포천 농장에 갔어요. 퇴비도 뿌리고 호박, 옥수수도 심고 나니 비가 오더라고요. 컨테이너 휴게실에서 모처럼 힐링을 즐기다가 파주로 복귀했답니다. 사진도 쭉 주셨어요. 아, 텃밭이 아닌데요, 이거는. 예, 굉장히 큰 농장인데요. 아, 우리 김윤풍 기사님. 나중에 은퇴하시면 일로 들어가서 사셔도 될 것 같은데요. 자연과 함께 너무 멋지십니다. 그리고 금채원 기사님도 글을 주셨는데 바다도 위로 아래로 그저 죄송할 마음뿐입니다. 더욱더 열심히 살아주고 가는 길이 속죄하는 길,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채원 기사님. 맞아요. 부모님께 다 해드리지 못한 효도, 부모님께 다 해드리지 못한 마음은 우리가 지금 살아생전에 더 열심히 멋있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게 그게 보답하는 길이라는 말씀을 저는 정말 정말 금채원 기사님 공감합니다. 에, 맞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식들도 또 우리 부모를 보면서 귀감을 삼을 거고요. 그게 대물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회가 우리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고 좋아지는 거잖아요. 금천 기사님 고맙습니다. 최송아님께서도 글을 주셨는데 학교 다니던 시절에 음악 시간에 어머니의 마음이란 노래를 부를 때 엄마 없는 친구가 책상에 엎드려서 울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가수는 누구인지 잘 모르겠는데 꼭 듣고 싶은데요. 어머니 마음을 신청해 주셨는데 저희가 찾아보니까 이 제목으로 돼 있는 노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동요인가요? 어머님 은행가요? 혹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그 겹쳐지는 노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합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방남의 불효자는 옵니다 노래예요. 우리 가시도친 장미님도 청해 주셨고 또 영월애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예전에 편찮아서 몸부림치실 때 나 살기 힘들다고 병원 한번 못 모시고 간 게 지금도 너무 한이 됩니다. 결국 집에서 돌아가셨지만 이제는 엄마도 아파서 요양원에 계세요. 카네이션도 못 달아드리고 부모님께 정말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예, 불효자는 웁니다. 영월애님 마음을 대변하는 노래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진 노래는 김부자의 일자상서입니다. 부산에 살고 계신 우리 신재무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오랜만에 출석해요. 제작진분들도 비롯해서 다 별거 없으시죠? 예, 오늘이 부모님 생각 많이 나는 날입니다. 제가 자주 참여는 못해도 매일 청취는 잘 알고 있답니다. 꼭 이 노래 듣고 싶어요. 예, 김부자의 일자상서. 예, 부산 신재무님 그리고 왕애청자님 인천에 계시죠? 예, 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같이 듣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 이 세상에 계시는 어버이님들께 감사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건강하고 복 많이 받으시고 사랑받는 최고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꽃님이 모든 분들에게 안부와 사랑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들꽃님. 그리고 전북 변산의 민호님, 지금 민호님이 이제 고택에 그 거주를 하고 계시잖아요. 동네 어르신들을 모여서 초대해서 잔치 벌리고 있대요. 가벼운 잔치를. 와, 잘하셨어요. 어르신들이 아주 잘 드시고 즐거워하십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글을 주셨네요. 저희 방송도 지금 크게 틀어놓으셨겠네요. 네, 이어지는 이제 4부 넘어갈 건데 4부도 음악 들으시면서 식사하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뭐 이참에 민호님 한번 한 곡 노래도 한번 뽑아보시고요. 네. 모든 어버이들 행복하십시오 하시면서 우리 전주에 살고 계시는 현동수님께서도 메시지를 주셨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 마포에 살고 계시는 대원심님도 함께 자리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검은 그림자님도 김해에서 또 찾아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아, 다들 또 잊지 않고 이렇게 자리를 해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두 곡의 노래를 전해드리면서 3부를 마무리 져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아까 모든 어버이들 행복하시라고 메시지 주신 우리 전주의 현동수님의 신청곡 덕수궁 돌담길 진성남이 노래하고요. 박희선의 후암동 비탈길 이어집니다. 수원의 임순자님의 신청곡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2: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0: 이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1.
2: 어?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4부가 시작됐고요. 4부에서도 아름다운 음악다방 DJ 은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은방울 자매 마포종점 이 노래는 마포에 살고 계시는 우리 대원 씨님께서 같은 지역의 노래네요. 청해 주셨어요. 잘 들었습니다. 네, 나머지 4부도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리운 부모님들 이야기, 또 듣고 싶은 노래들, 추억의 이야기와 노래로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곡의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백나나의 찔레꽃과 현인의 비 내리는 고모령이에요. 각각 사연이 있는 노래들입니다. 올해 92세 되신 어머니께서 요즘 많이 편찮으세요. 얼른 쾌차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노래 백나나의 찔레꽃이에요. 전북 완주에 살고 계신 미영님, 네, 어머님의 애창곡을 청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어진 노래는 사마운수 박장성님,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지난번에 말씀 주셨잖아요. 네, 빠른 쾌유를 저희도 응원드립니다. 어버이날 병실에서 지내고 있어요. 어머님 돌아가신 지도 20여 년이 지났건만 어머니란 대명사만 떠올리면 가슴 한켠이 그냥 아려옵니다. 병상에서 그리는 어머니 생각에 더욱 사무쳐지네요. 현인의 비 내리는 고모령 부탁드립니다.

애청자 임영남님께서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인데 좀 착잡한 마음이 있어서 저한테 몇 자 주셨어요. 소개할게요. 5월 8일 어버이날 모든 어버이에게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갈 곳도 오라는 곳도 없는 뭐 쉽게 말해서 다시 말해서 독거 노인이랄까요. 그 흔한 카네이션 달아줄 사람도 나에게 주는 사람도 없는 날 그냥 방송이나 들어야지요 뭐. 하긴 딱히 기다린 날도 아니었지만 가슴이 텅 비었습니다. 오늘 아침 8시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조금 자다가 지금 출근합니다. 좋은 방송, 모든 나이든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는 방송, 그래서 힘이 납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듣는 것만으로도 청취하시는 모든 어버이님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하나의 뭐 게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건강만이 유일한 재산이니까요. 진행자에게도 그냥 마음이 착잡해서 적어봅니다. 괜히 어버이날이라서요. 점점점 이렇게. 네, 임영남님 힘내시고요. 맞아요. 건강이 유일한 재산이니까 그래도 건강은 꼭 지키시기 바라고 때에 맞춰서 식사하시고 네, 기분 전환도 하시고 산책도 다니시고 요즘 그 복지시설이나 옆에 이렇게 시설 같은 데 가면 친구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친구도 많이 사귀시고 그렇게 시간 보내시면 좋고 저녁에는 꼭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해 주십시오. 화이팅! 아, 신청곡 좀 띄워드릴게요. 남양주에 사시는 이종대님이 김용만의 생일 없는 소년 아버님께서 좋아하시는 노래래요. 평소에 이제 예전에 생전에 이맘때쯤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간절하네요. 살아계실 적에 좀 더 잘해드릴 걸 많은 후회가 됩니다. 세상에 부모 없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나이 드신 어르신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만수무강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좋아하셨던 노래예요. 그리고 덕산거사님께서 이미자의 그리움은 가슴마다 청해 주시면서 엄마 아빠 할배가 돼도 부모님 기억과 그리움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시면서 청해 주셨어요. 이어서 듣겠습니다.

0: 예, 초라, 너희들은 어떻게 지내느냐? 죄도 많은 이 예민은 모진 분파와 싸우다가 너희들을 버렸단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는 다시 못 올 먼 길을 떠났단다.
1: 어머니, 아, 또 꿈이었구나.

아파트 근무 중입니다. 오늘도 아인 채널 고정해놓고요. 휴식 시간 겸 저녁밥 먹으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매호동 가로수님 투자 파시느라고 애쓰시는데 밤늦게까지 이제 밤새실 텐데 애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개인택시님도 어버이날을 축하하면서 남진의 어머니 청해 주셨는데 오늘 뭐 노래는 선곡해드리지 못하지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동네 구경옥님께서 모든 어르신 애청자분님들 오늘 하루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치원 다니는 손자가요. 유치원 친구들이랑 인근 시설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을 모셔서 재롱잔치 선물을 했어요. 사진을 보냈네요. 그 손녀가 내일 저한테 올 겁니다. 아 좋겠어요. 구경옥님 사진 봤어요. 아, 애쓰셨고 우리 꼬마가 어르신들과 같이 하는 사진이네요. 한세일의 모종의 세월을 구경옥님이 청해 주셨어요. 이 노래 오늘 끝곡입니다. 행복한 주말과 휴일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활기찬 인사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한세일의 모종의 세월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부산 경제를 살립시다.
2: 반갑습니다. 부산경제신문사 오다겸 대표입니다. 환태평양의 관문, 부산에서 태평양으로, 유라시아로, 우리나라 무역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동남권 경제. 우리 지역의 상근을 살리고 지원하여 부산경제를 더욱 빛나는 미래로 이끌어 나가도록 합시다. 동남권, 부산경제를 살립시다. 부산은 세계 속의 미래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뛰는 희망의 시작. 부산경제신문이 함께합니다.
1: 이 캠페인은 동남권 경제 대변지 부산경제신문과 함께합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잘 참기가 어렵나니 참고 또 참으면 영단이 모이고 꾸준히 하기가 어렵나니 하고 또 하면 마음에 힘이 쌓여 모든 일에 자제함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품편 46장 법문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항상 어딘지 모르게 얼굴이 굳어있고 마음속에 불안과 원망이 가득 찬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나 사물을 대할 때도 혹시 나에게 해가 되진 않을까 늘 의심하고 경계하느라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서 보내곤 하죠. 반면 누구를 만나든 밝은 표정으로 주위에 에너지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세상을 긍정적이고 평온하게 또 안전하게 살아가는 모습인데요. 이처럼 누군가는 늘 불안한 삶을 살고 누군가는 더없이 안전한 삶을 누리는 그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이런의 하모니 오늘 첫 곡으로 임주연의 사랑은 하늘처럼 듣고 왔습니다. 운전하는 모습만 봐도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는 말 참 공감이 가죠. 남들보다 한 발 먼저 가려고 무리하게 끼어들거나 날선 보복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늘 사고의 위험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기꺼이 남을 위해 양보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여유만큼이나 안전한 일상을 지켜내곤 합니다. 오늘은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61장 법문으로 우리 삶을 지키는 마음의 안전벨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인일수록 은혜를 발견하여 안전한 생활을 하고 소인일수록 원한을 발견하여 불안한 생활을 한다. 차선을 바꾸려는 차를 보며 무슨 급한 일이 있겠구나 하고 길을 터주는 사람은 운전대를 잡은 마음부터가 편안하고 안전합니다. 하지만 내 앞을 가로막는 모든 차에 분노하며 보복하려 드는 사람은 운전할 때마다 화가 쌓이고 결국 스스로를 불안의 늪으로 밀어넣게 되죠. 우리의 일상이 원망과 괴로움보다는 안전과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려면 평소 어떤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할까요? 노래 세 곡 들으며 오늘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성가 88장 이 병이 어디서 왔나, 성가 108장 임께서 내 마음, 성가 71장 온천지 일체 만물.

우리는 사실 매 순간 수많은 은혜의 물결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소박한 식사 한 끼만 보더라도 말이죠. 곡식을 연글게 해준 햇살과 기분 좋게 불어오는 바람 같은 천지의 은혜.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몸을 주신 부모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 땀 흘려 재료를 키우고 전달해준 동포들의 은혜와 평온하게 끼니를 차릴 수 있는 질서를 만들어준 법률의 은혜까지 이 모든 정성이 모여야 비로소 우리 앞에 따뜻한 밥 한 그릇이 놓이게 됩니다. 이렇듯 일상의 모든 찰나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함을 이루는 사람은 그 선한 기운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와 늘 기쁨 가득하고 안전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먼저 갖는다면 그 마음의 그늘이 결국 스스로를 불안과 불행으로 몰아넣고 말겠죠. 은혜를 발견하면 삶이 안전해지고 원한을 발견하면 삶이 불행해진다는 대산종사님의 말씀. 그 이치가 결국 내 마음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다시 깊이 새겨보게 됩니다. 창작성과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좋은 송의 노래고요. 박재환의 영원한 좋은 인연으로, 이용환의 일원상과 생활.

소인일수록 은혜를 발견해 안전한 생활을 하고 소인일수록 원한을 발견해 불안한 생활을 한다. 세상 속에서 은혜를 먼저 발견하는 사람은 그 고마움에 정성을 다하고 자신이 심은 보은과 복덕의 씨앗 덕분에 늘 행복하고 안전한 삶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것에서든 원한과 부족함부터 찾으려 애쓰는 사람은 스스로 만든 원망의 굴레에 갇혀 타인에게 해를 끼치게 되죠. 하지만 그 해로움은 결국 돌고 돌아 다시 자신에게 돌아와 늘 불안하고 위태로운 삶을 살게 할 뿐입니다. 대산 종사님 말씀처럼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숨어있는 은혜를 기쁘게 찾아내 내 삶을 가장 안전하고 평온하게 가꾸어가는 대인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원의 하모니 끝곡으로 성하의 노래 부르세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 시간. 율타원 김혜봉 교무의 경전 강의. 오늘은 수심결과 함께하겠습니다.
1: 그럼 여기서 고는 나쁘고 악은 나쁘고 락은 좋고 선은 좋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고아락을 떠난 자리가 지선, 선관악을 떠난 데 지선이고 극락이죠. 여기가 고아락을 떠는 것이 극락이에요. 그래서 락도 떠나고 선도 떠나는 자리를 추구하는 것이 불교의 공부예요. 그래서 결국은 무명은 희로애락 애호 모두를 다 놓아야 돼. 사랑도 놓고 예쁨도 놓고 미움도 함께 다 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도 착한 일을 했다는 마음을 놓아야 참 마음이 들어요. 참 마음은 선악을 넘어서야 돼. 고아락을 넘어서야 돼. 그래서 무명지력을 찾기 위해서 선도 락도 다 놓아야 된다는 마음을 알기가 대단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야의 지력은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왜 그러면 우리가 그 선과 선도 넘어야 되고 락도 넘어야 되는가? 락을 넘어야 극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극락을 수용하는 거지 최대의 락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최대의, 그래서 왜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못하고 이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오랫동안 이해를 못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라면은 이제 착한 마음을 내면 좋다고 그러죠. 형제간도 사랑하면 좋아하고 동생을 위해, 남을 위하면 좋아해. 그래서 남을 위하는 마음, 남을 사랑하는 마음, 봉사하는 마음을 많이 길렀잖아요. 좋은 마음을 기르는데 공부를 하는 게 우리가 사회에서 공부할 때는. 근데 여기 오니까 이제 불교에서나 원불교에서 공부할 때는 그 착한 마음도 놓으라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놓는 마음이 이제 반야지력인, 반야의 힘인데, 우리가 금강경을 배우시면 법상을 놓으라는 말씀 있죠. 마지막에 법상. 이것은 법을 내가 실행했다, 좋은 걸 실행했다는 마음을 놓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바로 아까 선을 놓고 즐거움을 놓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극락은 행복이 충만하는 게 아니라 행복을 넘어선 자리예요. 그런 공부를 하기 때문에 종교가 과학을 넘어서는 공부고 종교가 인생의 최고의 공부예요. 그런 자리를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있다, 그렇게 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명은 탐진치뿐이 아니라 좋은 마음, 착한 마음, 남을 위해 희생했다는 마음, 이런 마음도 같이 함께 그런 것이 덮여 있으면 무명이 되고, 그것마저 모두를 벗어나야 반야의 힘이 돼요. 그걸 다 놓은 자리가 반야, 반야의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은 작다. 왜? 업장이 두텁고 습관에, 내가 습관, 쩔 습관이 너무 무겁게 꽉 차 있어서 그 무명은 강해지고 반야는 약해서, 선악 경계, 선과 악의 경계. 이게 여기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쁜 경계만 나쁘다고 하면 악한 경계만 버리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선과 악의 경계를 함께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을 경계를 당할 때 면하지 못한다. 피동, 피는 입을 피자잖아요.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동정에, 동정에 동과 정, 움직일 때나 고약이 있을 때나 내가 그걸 입어. 뭘 서로 상호 서로 불려. 동할 때도 그 경계에 불려가서 내가 선한 경계든지 악한 경계든지 동할 때나 정할 때 내가 불임을 당해. 상대방이 불임을 당해서 그거를 면하지를 못해. 내가 그걸 딱 끊어야 되는데 못 끊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전에도 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동정 간에 상대방이 불르는 것에 내가 끌려가지 않아야 되는데, 끌려가는 선악 경계. 제가 이제 지금 우리가 월드컵 경기가 시작했는데, 그 전에 말씀드렸죠. 손흥민이가 공을 가지고 이제 골키퍼까지, 상대방 골대까지 가는데, 이 사이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못 가게 많이 막잖아요. 70m인가 갔을 때 5명, 6명 갔는데 그 상대방이 막는데 나를 내가 그 막힘에 가려서 꽁을 가지고 못 가면 사람들이 아, 손흥민이는 잘 가려고 그랬는데 이 상대방에서 막아서 못 갔다. 그러니까 손흥민이 잘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상대방이 막는 것을 내가 벗어나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야. 여기에서 그러니까 동과 정에서 경계, 선과 악의 경계가 동할 때도 있고 아까 정할 때도 있는데 그때 그 경계에 불려 나가가지고 내가 거기에 따라서 갔다. 그러면 반야의 힘이 안 나오죠. 선악 경계에 내가 딸려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여기를 봐도 선과 악의 경계에 어떤 경계든지 거기에 내가 쌓여가지고 입혀서 가게 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가 오면 그 경계를 딱 놓고 내가 주관이 되고 내가 주인이 돼서 넘어가야 경계에 불임을 당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그런 얘기예요. 선악 경계에 동과 정, 그 경계가 왔는데 경계에서 내가 불려서 동할 때 불려 나가고 정할 때 불려 나가고 어디 선악 경계. 그래서 그걸 내가 그 경계 내가 입어가지고 그대로 그냥 따라가는 게 면하지 못하고 그 면해야 되는데 내가 딱 끊고 내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 경계를 면하지 못하고 경계 입는다면 아까 여기서 상대방에서 골 경계를 와서 답을 가면 내가 마음을 나는 잘 쓰려고 그랬는데 남편이 나를 속을 질러서 내가 성을 냈다 또는 부인이 그랬다 또는 친구가 그랬다 그렇게 하면 다른 것은 아니다 그렇게 아무리 하더라도 나는 내 마음을 내야 돼 경계에 따라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반야의 힘인데 반야의 힘이 약하면 이렇게 상대방에 입게 된다 그런 얘기 그렇게 돼서 상대방의 불림에 익혀서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시면 심불렴담자는 불무망연견탕공부이니 여운육근이 섭경에 심불수연을 위지정이요 심경이 구공하여 조감무혹을 위지해라 하니 이제 그렇게 경계에 있을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기는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그렇게 경계에 그 불려 나갔을 때 마음이 염담자는 담백할 담자고 불염 편하다 편하 편안하다 편할 염 편안하고 담백하지 못한 자는 이 맑을 담이거든요 편안하고 맑지 못해 마음이 아까 왜 선악 경계가 밖에서 들어왔을 때 내가 거기 움직여 버렸잖아요. 선악 경계가 불려왔을 때 선한 경계는 선한 경계대로 악한 경계는 악한 경계대로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데 끌려가지고 마음이 움직여져 버렸어요. 그래서 편안하고 담백하지 못할 자는 불모 망연 견탕 지공이니 없지 않다 있다는 얘기죠. 부정이 두 번 했으니까 인연을 잊고 어떤 인연을 선악 경계가 밖에서 온 그 인연을 잊어버리고 견탕, 보낼 견자, 보내다, 탕, 공부. 보내버리는 공부를 그 해야 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여, 공부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필요하다. 그래서 저 말하기를 육근이, 육근 우리 알죠? 아니비설신 육근이 섭경에 경계를 섭당할다. 성의 경계에 이렇게 포섭되다. 경계에 이렇게 당했을 때 마음이 따라가지 않아. 이건 따를 숫자. 그 인연을 따라가지 아니해야 돼, 마음이. 예, 아까 얘기대로 밖에서 경계가 저한테 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가 잘못했을 때는 시인을 하는데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 이상하게 돌아 들어오는 의견이 있어요. 이 얘기가. 그럼 그런 얘기가 사실이 아니냐가 들어올 때 마음이 거기가 끌려가면 내가 마음이 요란해지죠. 근데 그렇게 참 사실이 아닌 얘기가 돌아오는 그 인연을 따라가지 마라. 따라가지 않는다는 그 인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속이 많이 상한데 상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속이 상하는 거예요. 속이 상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상대방도 미워하고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불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일로 마음이 불편하는데 다른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면 여기다 탁 그 좋지 않은 마음을 탁 내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옆에 사람이 이제 왜 그렇게 성을 내냐고 그러면 내가 언제 성 내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아니, 다른 때 같은 이 정도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근데 내가 보면 다른 일로 내가 이미 마음이 이렇게 불편해져 버리면 그 마음으로 상대가 다른 일에도 그 마음이 옮겨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보면 잘못된 일이 연속해서 일어나잖아요. 아, 뭐 어제 뭔 일이 있었냐, 오늘 또 다른 일이 생겨, 또 다른 일이 생겨서 잘못된 일은 여러 번, 두 번, 세 번 연결돼서 일어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사람이 그 좋지 않은 경계가 있으면 이 경계도 그렇고 다른 일도 또 그런 것이 오고 또 다른 일 비슷한 일 또 오고 그래. 그래서 왜 이렇게 일을 연급해서 이렇게 그 좋지 않은 일을 당하지 생각하면 사람이 마음을 아까 얘기대로 한번 속이 상했잖아요. 아침에 누구하고 상해서. 그럼 나가서 다른 데 가서 일을 할 때도 보통 같은 넘어갈 때도 그걸 탁 거슬려져요. 또 그렇게 하면 탁 거슬려져요. 그래서 여기서 다른 사람하고 다퉜던 일들이 밖에 나가면 그것이 전염이 돼서 자꾸 일을 해. 그것이 이제 빨리 회복하면 좋은데 회복하지 못하면 오래 가면 만나는 일을 많이 그렇게 저질러서 아 그렇구나. 이것이 잘못된 마음 한번 생기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전해지니까 그런 과보가 있어서 다른 일을 할 때도 그 잘못된 일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호사 그렇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일을 해서 잘못돼서 이걸 딱 끊고 다른 일은 아무 영향이 없이 딱 간다? 그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영향이 없이 딱 갈 수 있으면 이것을 딱 정리하면 이제 그런 과보도 안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사람은 한번 마음이 요란해지면 그 마음으로 다른 일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니까 상대방은 아니 다른 때 같으면 그 정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성을 내냐고 그런 얘기를 가끔 들을 때가 있는데 그것이 한번 요란해진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요란해진 마음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요란해져서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안 빨리 사그라들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마음이 전행해지잖아요. 그래서 경계를 당했을 때 경계 당했을 때 내가 마음이 그 안 좋은 경계 아까 선악 경계라고 그랬죠. 선악 경계의 그 인연을 따라가지 아니해. 그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위지 정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협부 1절을 보면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 자생의 정을 세우자 그러잖아요. 그 요란한 경계에 따라가지 않는 것이 정이야. 제가 그전에도 한 말씀 드렸는데 같이 살고 있는 교무가 제가 여러 번 부탁해도 잘 안 들어줘. 그러면 나 몇 번 참다 나중에 소리를 크게 질러요. 그러고는 이제 와서 저녁에 일기를 쓰면서 속이 많이 상하죠. 나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왜 그 녀석이 꼭 그렇게 거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몇 번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했다. 그래서 나는 소리를 지르려 안 했는데 상대방 때문에 내가 소리를 지른 것이 되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손흥민이가 공을 갖고 가는데 골킵이 여기 골대가 있으면 여기까지 가는데 어떤 경계가 와도 내가 공을 갖고 가서 슛을 해야 돼요. 근데 중간에 이 사람이 맞고 이 사람이 맞고 해서 뺏겼다. 아까 지금 제가 자성의 정을 같이 살고 있는 누가 가든지 후배든지 선배든지 동지든지 누가든 건드려도 내가 내 원래 마음에 있는 자성정을 내놓으면 되는데 나는 자성정을 내 것을 가지려고 했는데 아까 그 녀석이 내 마음을 잘못 건드려서 내 말을 안 들어줘가지고 나는 그 마음을 냈다.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많이 노력해요. 그래서 밖에서 어떤 일이 어떤 사람이 내 공을 뺏어가려고 해도 나는 내 것을 그 사람을 피해서 공을 던져야 돼. 그래야 내가 성공을 하는 거야. 이제 그 전에 한 말씀 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이충이라는 그 농구 선수가 있어요. 우리 시대는 이제 이 사람이 농구 선수. 근데 그분이 공을 던지려면 항상 자꾸 몸을 뒤로 젖히고 공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원래 농구는 앞으로 좀 약간 숙이면서 공을 던져야 슛이 되는데 이렇게 젖히면서 그래 들어보니까 농구가 다섯 명인데 이충이가 잘 던지면 세 명이 앞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대로 던지면 애들이 다 잡아가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뒤로 잠깐 적게 가야 저 사람이 오는 거다 거리가 있어서 던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공을 던져서 골잉 하는데 목표를 두어야지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는 관계가 없어. 그래서 내가 그래서 자성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방법으로 취해서라도 내가 그것을 자성정을 지키는 게 문제지 상대방 때문에 못 지키고 한다는 건 아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돌아온 세상에는 내가 내 마음을 지키는데 가만히 두질 않아요. 경계가, 선악 경계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에 따라가지 않고 계속 해야 돼. 대산종 목사님께서 법과 항마 위에 오르고 항마를 하기 위해서는 남편은 아내한테 받아야 되고 아내는 남편한테 받아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가장 많이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게 둘이 한 집에 사니까. 그래서 그 같이 살고 있는 사람한테 계속 와지는 경계를 잘 넘어서야 그 어떤 경계가 와서 뭐라고 해도 내 자성정을 내야 돼요. 내 자성정을 내놓는다는 것은 상대방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신불수연, 마음으로 와지는 경계, 선과 악 경계예요. 악 경계만이 아니에요. 선 경계도 잘 넘기라는 말이에요. 앞에 그래 선악 경계 그랬잖아요. 선악 경계에 동정관에 서로 불러가지고 거기에 그 맺힌 것에 면하지를 못해. 근데 우리는 면해야 돼요. 그걸 내가 스스로 넘어서야 돼. 내가 넘어서는데 이걸 어떻게 넘어서냐가 이제 우리가 문제죠. 그래서 아까 이충기처럼 뒤로 제끼든지 저 사람 저렇게 한다면 내가 어떤 말을 해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 하도록 많이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위지정을 자기가 밖에서 오는 인연을 따라가지 않을 때 정이 되는 거지 밖에서 경계가 없어서 내 정이 되지는 절대로 않는 거예요. 가장 많이 만나고 가장 많이 함께 있는 사람하고 그 인연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위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경이, 마음의 경계가 다 구경해, 다 공해서 조감무억을 다 공하다 공해서 조감, 이건 빛을 쫓자 예, 돌아볼 감, 무혹. 의혹이 없는 것을 자꾸 돌아봐. 이것이 이제 그 내 마음의 원래 본 내 마음의 근본이 구공이다. 구공. 다 비했다. 그래서 비춰보는데 의혹이 없는 자리를 혹은 그 의심이나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없는 자리를 자꾸 비춰본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경계에 넘어가지 안해서 위지 정도 되고 또 하나 그 다음에는 근본적으로 그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텅 비어있는 자리다. 그걸 생각해야 이제 지혜가 나온다 그런 얘기. 지혜가. 근데 이제 그렇게 아까 그렇게 해서 화가 났을 때 상대방에서 아까 제 말씀대로 내가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 아닌 것 잘못된 것처럼 말이 자꾸 돌아서 이상하게 돌아왔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가지 않는 것이 정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는 그런 것이 없다는 생각을 자꾸 본인의 근본적으로 마음에 텅 비어서 좋고 나쁘고 이러고 저러고 없다는 자를 해서 그걸 그대로 보고 낮출 수 있을 때 이제 위지해다. 정과 해가 내 마음에 다 갖춰져 있어서 근데 하나는 그 인연을 밖에서 오는 경계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마음에 근본적으로 좋고 나쁘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이 없다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돌이킬 때 해가 나오는 것이죠. 그 순간적으로 그 자리를 이렇게 돌이키는 공부를 무혹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 텅 빈 자리라는 것. 희로애락 애호의 감정이 우리가 경계를 당하면 선악 경계에 당하면 희로애락의 감정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희로애락의 감정이 나올 때 그것이 원래는 그런 것이 없는 자리를 빨리 거기서 캐치하고 회복을 해서 놔둘 때 이게 해가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상대방이 저한테 그렇게 그 안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이 아닌 것을. 그러면 그걸 보고 그것이 아니라고 그 자리에서 막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 스스로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는 그런 저런 것이 없는데 이것이 이렇게 됐으니 이 순간을 내가 어떻게 잘 넘길 것인가 해서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없다는 자리를 한번 되돌아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때 가마귀 소리, 까치 소리가 밖에 들린다. 그런데 그 가마귀 소리와 까치 소리가 내 마음속에 있냐? 근데 내 마음속에는 그것이 없어요. 언제 들려요? 밖에서 까치가 울고 가마귀가 지저귈 때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말할 때 그 친구나 상대방에서 저에게 좋지 않은 말을 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내 마음 근본적으로 그것이 좋고 나쁜 것이 있냐, 억울하고 분한 것이 있냐, 그걸 순간적으로 얼른 돌이켜보면 그렇게 말해도 거기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것이 지혜가 나타나는 그런 것이 지혜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 인연을 따라가지고 좋은 경계, 나쁜 게 딱 따라가지고 내가 일어나는 말 내가 그냥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은 아까 습관이나 업장 속에서 묻혀있는 제 저의 본래 그런 마음에서 나오게 돼. 이게 좋고 나쁘고가 있는 나의 그 마음, 업장이나 습관 속에서 있었던 그런 것이 나오면 항상 불편하고 억울하니까 그 마음이 탁 나오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내기 때문에 무명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원래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생각을 한번 슬쩍 돌이켜요. 원래는 내가 이렇게 화내는 마음도 없고, 원래는 저렇게 억울하다는 마음도 없는 것인데, 내가 저 말을 듣고 그 휩쓸려 가가지고 나의 본래 마음의 지혜로운 마음을 덮어서 그 마음이 나오는 건 아니지. 이걸 순간적으로 해야 돼. 그것이 유지해다.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하는 것은 결국은 선악경계에 인연을 따라가지 않고 또 그런 말을 듣고 나오는 마음 자체는 나의 습관과 업장에 나오는 마음이니까 그러기 이전에 습관과 업장을 떠난 그 이전에 본래 마음 무엇하게 아무런 생각도 없네.
0: 율타원 김혜봉 교무의 경전 강의였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쉿! 나만 알고 싶은 우리 동네의 작은 가게들 하나쯤 있다면 그 가게 마음껏 이용하고 응원해주세요. 동네 가게를 이용할수록 우리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세상 가장 쉬운 응원. 같이 가요. 작은 가게로.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지금 방송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6: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식물들은 뿌리를 땅에 박고 삶으로 그 씨나 뿌리가 땅 속에 심어지면 시절의 인연을 따라 싹이 트고 자라나며 동물들은 하늘에 뿌리를 박고 삶으로 마음 한번 가지고 몸 한번 행동하고 말 한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 법계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3장 말씀입니다.
7: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 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 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출발합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크게 빈 마음에서 큰 지혜가 솟고 큰 지혜에서 큰 사상이 나오며 큰 사상에서 세계주의가 나오고 세계주의에서 큰 공심이 나오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4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반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반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진리만 표준을 삼고 나아가라. 진리는 천하가 부수려 해도 부수지 못할 것이나 진리가 아니면 천하가 도우려 해도 바로 서지 못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6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0: 대종사 선원 해제식에서 대종에게 말씀하시기를 무르천지에는 동남과 서북의 바람이 있고 세상에는 도덕과 법률의 바람이 있나니 도덕은 곧 동남풍이요 법률은 곧 서북풍이라 이 두 바람이 한 가지 세상을 다스리는 강령이 되는 바 서북풍은 상벌을 주지하는 법률가에서 담당하였거니와 동남풍은 교화를 주지하는 도가에서 직접 담당하였나니 그대들은 마땅히 동남풍 불리는 법을 잘 배워서 천지에 상생상화하는 도를 널리 실행해야 할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3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하나의 진리와 삼독윤리가 바탕이 되어 세계 평화가 이룩되기를 염원하는 남서울교당 승상 김창규 교도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인 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 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말씀하시기를 정치가들은 소리가 많으나 도인들은 소리 없이 큰 일을 하나니 밥 먹고 집안일 하듯 천하 일을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근실편 19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말씀하시기를 매사에 허식을 즐기지 말라. 겉으로 화려하고 안으로 보잘것없는 것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쇠망케 하는 근본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8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 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 2대 종법사이신 정산 종법사께서는 공덕을 짓는 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으로 널리 대중을 위해 기도하고 정성을 들인 심공덕이고, 둘째는 덕을 베풀고 보시를 행해서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행공덕이며, 셋째는 대도정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정신, 육신, 물질로 도덕회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법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공덕 가운데 법공덕이 가장 근본된 공덕이라고 밝혀주셨는데요. 부산 원음 방송에서는 법문 공양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이 법공덕을 쌓을 소중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부산 051-241-1047번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전해주시는 법공덕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원음 방송의 법문 공양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0: 한 제자 어린아이에게 경박한 말을 쓰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른을 대할 때에는 어른 섬기는 도가 있고 어린이를 대할 때에는 어린이 사랑하는 도가 있어서 그 경우를 따라 형식은 달라도 저편을 중하게 알고 위해주는 정신은 다르지 않으니 어찌 어린아이라 하여 함부로 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0장 본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광 메디컬센터 1층 삼정약국 조수영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염주를 굴리는 것은 염주를 세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찾아 본심을 회복하는데 그 뜻이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적공편 59장 법문입니다.
1: 지난 사랑에 겁을 잔뜩 먹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원음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실지 훈련을 소홀히 하면 머리에 스치는 말과 생각만으로 능사를 삼아 건넘는 사람이 되기 쉽나니 생활 속에서 그 일 그 일에 단련하는 훈련을 계속하여야 걸림없는 취사를 할 수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훈련편 10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1: 원음방송 캠페인 바다를 사랑합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떼어놓고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닷가에 무심코 버린 생활 쓰레기나 선박에서 방치한 폐오구들로 아름다운 바다가 날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양에 버려진 쓰레기가 인접 국가의 해안가에서 포착돼 국가적 문제가 되기도 했고, 심각한 오염이 수산자원 서식 환경을 악화시켜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바다를 살립니다. 많은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바다.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원음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음부경에 이르기를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라 하였나니 생사라 하는 것은 마치 사시가 순환하는 것과도 같고 주야가 반복되는 것과도 같아서 이것이 곧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법칙이요 천지를 순환하게 하는 진리라. 불보살들은 이 거래에 매하지 아니하고 사유하시며 범부 중생은 그 거래에 매하고 부자연 것이 다를 뿐이요 육신의 생사는 불보살이나 범부 중생이 다 같은 것이니 그대들은 또한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으며 각자 자신이 생사 거래에 매하지 아니하고 그의 자유할 실력을 얻기에 노력하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앞으로 밝은 세상에서는 위에서 지도자를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추천을 받은 자가 서로 양보를 하다가 부득이 공심으로 맡게 된다고 하셨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정교편 8장 법문입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실지 훈련을 소홀히 하면 머리에 스치는 말과 생각만으로 능사를 삼아 건넘는 사람이 되기 쉽나니 생활 속에서 그 일 그 일에 단련하는 훈련을 계속하여야 걸림없는 취사를 할 수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훈련편 10장 법문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합니다. 잠시의 방심이나 실수로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소중한 인명은 물론 재산까지 앗아가는 무서운 재난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고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화재 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사고의 유형은 전기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고 가스와 유류, 담뱃불로 인한 화재도 빈번합니다. 전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전선은 콘센트로 완벽하게 꼽고 문어발식 배선은 하지 않으며 전기기구를 구입할 때에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담요와 전열기구를 수시로 점검하는 건 당연하겠죠. 가스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LPG 용기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고 정기적으로 배관과 호스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 가스불을 켜기 전 냄새를 맡아 확인하고 가스 사용 뒤에는 코크와 중간 밸브를 반드시 잠가야 합니다. 화재 사고가 났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큰 소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불이 난 사실을 알리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합니다. 그 다음 가스 중간 밸브를 잠그고 전기 스위치를 모두 차단한 뒤 반드시 비상 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건조한 날씨에 발생하기 쉬운 산불 사고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산을 할 땐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화기물을 소지하지 말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를 하며 주변 불시 단속을 철저히 합니다. 또 산림과 인접한 곳에선 논밭 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비롯해 화기 취급을 해선 안 되겠죠. 무엇보다 화재 안전은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예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화재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음식물을 낭비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쪽에선 음식물이 넘쳐나고 또 다른 쪽에선 먹을 것이 부족하니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요?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식당엔 여전히 풍성한 식단들로 넘쳐납니다.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가 쌓이고 또 그것을 치우느라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음식을 필요한 양만큼 준비하고 항상 이웃을 돕는 마음을 가집시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크고 작은 산이 많이 있으나 그 가운데 가장 크고 깊고 나무가 많은 산에 수많은 짐승이 의지하고 살며 크고 작은 냇물이 곳곳마다 흐르나 그 가운데 가장 넓고 깊은 바다에 수많은 고기가 의지하여 사는 것 같이 여러 사람들이 다 각각 세상을 지도한다고 하나 그 가운데 가장 덕이 많고 자비가 너른 인물이라야 수많은 중생이 몸과 마음을 의지하여 다 같이 안락한 생활을 하게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복을 지으면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한탄 말라. 복을 짓고 칭찬을 받아버리면 그 복의 반을 받아버리는 것이니 내가 복을 지음이 부족함을 생각할지언정 당장에 복받지 못함을 한탄하지 말라. 오는 복을 아끼면 길이 복을 받나니라.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대각을 이루시고 그 심경을 시로써 읊으시되 청풍월 상시에 만상 자연명 맑은 바람 불고 밝은 달 떠오르니 우주의 삼라만상이 저절로 밝아진다 하시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성리품 1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의를 모르고 날뛰는 사람은 살아도 가치 없는 인생이요 죽어도 값 없는 죽음이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양심을 굽혀 형세에 따르는 사람은 혹 자신의 몸 하나는 보호한 듯 하나 도리어 만년의 치욕을 면하지 못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구금편 19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강풍에 대비합시다. 강풍 때에는 공사장 근처는 위험합니다. 가까이 가지 맙시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맙시다. 운전 중의 경우 감속 운행합시다. 천둥, 번개가 칠 경우에는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송전 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 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고층 아파트 등 대형 고층 건물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유리창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젖은 신문지, 테이프 등을 창문에 붙이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맙시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맙시다. 대피할 때는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둡시다.

저 하늘은 무형한 공기와 공기의 결합이요. 이 지구는 작은 먼지와 먼지의 결합이며, 한 방울 두 방울의 물이 대해 장강을 이루었고, 한 사람 두 사람이 세계의 인류를 이루었으며, 억만 거액도 한 푼 두 푼이 그 근본이요. 불보살 성현의 큰 정신도 온전한 한 생각이 모이고 모인 것이라. 무엇이나 합하면 큰 것이요, 거기에서 큰 위력이 생기나니, 남다른 경륜으로 남다른 사업을 뜻하는 이는 반드시 먼저 단결의 위력을 통찰하고 그 대의를 체득하여 단결의 실현에 노력하나니, 우리의 급선무는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형상 있는 창고만 채우려 힘쓰지 말고 형상 없는 진리 세계의 창고를 채우는 데 힘쓰라. 수도인이 세속을 부러워하고 거기에 마음을 집착하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 내세에 그 사사로운 욕심을 잃을 수는 있으나 수양이 어두워져서 잘못하면 타락하기 쉽나니라.

6개월 위의 네모난 상자 속에서 처음 나와 만난 노란 병아리 알리는 다시 조그만 상자 속으로 돌아가 우리 집 앞뜰에 묻혔다. 나는 어린 내 눈에 처음으로 죽음을 보았던 1974년의 봄을 아직 기억한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며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생사를 초월하자는 것이며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임의로 하자는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요훈품 2장 말씀입니다.

난 그걸 보는 게 좋았다. 길게내 뿜는 담배 연기를 바라보던 반쯤 감긴 눈이 좋았다. 그 따뜻한 눈빛이 좋아서 난 자꾸 노래를 부르고 싶어했다. 찬란한 희망도 이렇다 할 자주도 없던 내게 유일한 구원은 그녀와의 시간뿐. 그렇게 사랑이 깊어갈수록 괴로워져 갔다.

그 후론 다신 그녀를 볼 수 없었다. 친구들의 얘기로는 모든 조건이 아주 좋은 그런 남자와 손을 보곤 곧 결혼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몹시 서둘러 어느 먼 나라로 떠났다고 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말을 남겼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용맹에 세 가지가 있나니 일의 선후를 알지 못하고 완력만 주장하는 것은 만용이요 정의를 세우기 위해 불의를 치는 것은 의용이요 외유내강으로 정당한 뜻을 굽히지 않고 꾸준히 정진하는 것은 도용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69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홍수에 대비합시다. 홍수로 물이 빠져나가고 있을 때 물에서 멀리 떨어집시다. 기름이나 더러운 물로 오염됐을 경우가 많습니다. 흐르는 물에서는 약 15cm 깊이의 물에도 휩쓸러 갈 수 있습니다. 홍수가 지나간 지역은 도로가 약해져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재난 발생 지역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홍수로 밀려온 물에 몸이 젖었을 때는 비누를 이용해 깨끗이 씻읍시다. 집에 도착한 후에는 들어가지 말고 붕괴 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합시다. 가스, 전기 차단기가 잠겨 있는지 확인하고 기술자의 안전조사가 끝난 후 사용합시다. 집안에 진입하면 가스가 새어서 축적돼 있을 수 있으므로 성냥불이나 라이터불을 사용하지 말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합시다. 침투된 오염물에 의해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를 먹거나 요리 재료로 사용하지 맙시다. 수돗물이나 저장식 수도 오염 여부를 반드시 조사한 후에 사용합시다.

도가에서 공부인의 신성을 먼저 보는 것은 신이 곧 법을 담는 그릇이 되고 모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며 모든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니 신이 없는 공부는 마치 죽은 나무에 걸음하는 것과 같아서 마침내 결과를 보지 못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도 먼저 독실한 신을 세워야 자신을 제도하게 될 것이며 남을 가르치는 데에도 신 없는 사람에게 신심나게 하는 것이 첫째 가는 공덕이 되나니라.

0: WBS
1: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이 클수록 지닐 사람이 지녀야 오래 가나니 만일 지니지 못할 사람이 가지고 보면 그것을 엎질러 버리든지 또는 그로 인하여 재앙을 불러들이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복을 지을 줄도 알고 지킬 줄도 알며 쓸 줄도 알아서 아무리 큰 복이라도 그 복을 영원히 지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과품 19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정산정사 말씀하시기를 과수를 기르는 데에도 뿌리에 거름을 주어야 그 과수가 잘 자라고 훌륭한 결실을 보게 되는 것 같이 사람의 뿌리는 마음이라 무엇보다 먼저 마음 공부에 힘써야 훌륭한 인격을 이루나니 이 마음 공부를 여의고 어찌 회복의 결실을 바라리요.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무본편 9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측량하는 사람이 먼저 기점을 잡음이 중요하듯이 우리의 공부사업에도 기점을 잡음이 중요하나니 공부의 기점은 자기의 마음 공부에 두고 제도의 기점은 자신의 제도에 둘지니라. 그러나 자신을 다 제도한 후에 남을 제도하라는 말은 아니니 마음 공부에 근본하여 모든 학술을 공부하고 자신 제도에 힘을 쓰면서 제도 사업에도 힘을 쓰라 함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번편 13장 법문입니다.

부부의 돈은 첫째 화합이니 부부가 서로 경애하고 허물을 서로 용서하며 사업을 서로 도와서 끝까지 알뜰한 벗이 되고 동지가 될 것이요. 둘째는 신의니 부부가 서로 그 정조를 존중히 하고 방탕하는 등의 폐단을 없도록 하며 세상에 드러난 큰 죄가 아니고는 어떠한 과실이라도 관용하고 끝까지 고락을 함께 할 것이요. 셋째는 근실이니 부부가 서로 자립하는 정신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생활해 넉넉한 가정을 이루며 인륜에 관한 모든 의무를 평등하게 지켜나갈 것이요. 넷째는 공익이니 부부가 합심해 국가나 사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서로 충실히 이행하며 사선사업이나 교화, 교육사업 등에 힘 닿는 대로 협력할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세전 부부의 도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방송하는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WBS 부산 원음방송은 호출부호 HLQJ, 주파수 FM 104.9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부산 원음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 원음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창승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부산 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세상이라는 숲에서 만나는 가장 아늑한 나무, 가족은 그런 존재라는데 5월은 가족 행사가 너무 많아 피로하기도 하죠. 아늑해서 좋아도 적절한 거리는 필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언제든 돌아가 쉴 수 있는 나무 그늘 같은 존재, 더 묵직하게 떠올리게 되는 5월입니다.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눈은 항상 뜨는 것이 수마를 제거하는 데 필요하지만 정신 기운이 상쾌해서 눈을 감아도 수마의 침노를 받을 염려가 없는 때에는 혹 감고도 해봅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첫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세존이 도솔천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미 왕궁가에 내리시며 모태중에서 중생 제도하기를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정산종사 법어 제1부 세전 제5장 사회 노소에 돕니다. 옛 말씀에 내 집안 어른을 받드는 마음으로 남의 어른을 받들고 내 집안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의 어린이를 사랑하라고 하였나니 어른을 공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함은 그 사회의 아름다운 풍속이 될 것이니라. 어른이 젊은이를 대할 때 도가 있나니 첫째는 날로 진보하는 새 기풍을 충분히 이해해주며 모든 후생들을 기대와 촉망으로 북돋아주는 것이요. 둘째는 나이에 높고 낮은 것만을 개교하지 말고 지혜와 덕행을 본위로 하여 경우에 맞도록 대우하여 줄 것이니라. 젊은이가 어른을 대할 때 또한 도가 있나니 첫째는 어른들의 많은 경험과 깊은 생각을 존중해 드리며 신뢰와 공경으로 받들 것이요. 둘째는 자력 없는 노인들에게 동정과 위안을 잊지 말며 힘 미치는 대로 보호하고 봉양하여 드릴 것이니라.

어린이와 젊은이 그리고 어른이 서로 대하는 도를 잘 알아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면 평화로운 사회는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지요. 오늘도 스승님 말씀 마음 깊이 새깁니다. 카일 도이의 피아노 연주로 비틀스 메들리 들려드리면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새로운 희망으로 오늘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5월은 감사와 보은의 달입니다. 가정에서는 만사만리의 근본이 되는 이 몸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과 믿음으로 함께 해온 부부간의 고마움을 전하는 보은의 달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사회와 교당에서는 나를 가르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스승님 은혜에 감사하고 보은하는 한 달이 되도록 노력하겠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 2대 종법사이신 정산 종법사께서는 공덕을 짓는 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으로 널리 대중을 위해 기도하고 정성을 들인 심공덕이고, 둘째는 덕을 베풀고 보시를 행해서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행공덕이며, 셋째는 대도정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정신, 육신, 물질로 도덕회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법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공덕 가운데 법공덕이 가장 근본된 공덕이라고 밝혀주셨는데요. 부산 원음 방송에서는 법문 공양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이 법공덕을 쌓을 소중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부산 051-241-1047번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전해주시는 법공덕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원음 방송의 법문 공양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물질 문명은 주로 육진 생활에 편리를 주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바로 현상에 나타나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있으며 도덕 문명은 원래 형상 없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더디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없나니 재생 의세하는 위대한 힘이 어찌 물질 문명에 비할 것이며 그 광명이 어찌 한 세상에 그치고 말 것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32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모입니다. 우리는 매일 86,400초라는 시간을 선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시간을 알차게 쓰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낭비하는 경우가 있죠. 시간은 내일을 위해 남겨둘 수 없습니다. 1분 1초라도 헛되이 쓰지 않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원흥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3수행편 제1장 일상수행의 요법.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제2장 정기훈련과 상시훈련. 제1절 정기훈련법. 공부인에게 정기로 법의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하여 정기훈련 감옥으로 염불, 좌선, 경전, 강연, 해와, 의두, 성리, 정기일기, 상시일기, 주의조행 등의 과목을 정하였나니 염불, 좌선은 정신수양 훈련 과목이요 경전, 강연, 회하, 의두, 성리, 정기일기는 사리연구 훈련 과목이요 상시일기 주의조행은 작업취사 훈련 과목이니라. 염불은 우리의 지정한 주문한 귀를 연하여 부르게 함이니 이는 천지 만엽으로 흩어진 정신을 주문한 귀에 집주하되 천념, 만념을 오직 일념으로 만들기 위함이요. 좌선은 기운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마음과 기운을 단전에 주하되 한 생각이라는 주착도 없이 하여 오직 원적 무별한 진경에 그쳐 있도록 함이니 이는 사람의 순연한 근본 정신을 양성하는 방법이요. 경전은 우리의 지정 교서와 참고 경전 등을 이름이니 이는 공부인으로 하여금 그 공부하는 방향로를 알게 하기 위함이요. 강연은 사리간에 어떠한 문제를 정하고 그 의지를 해석시킴이니 이는 공부인으로 하여금 대중 앞에서 격을 갖추어 그 직연을 교환하며 해두를 단련시키기 위함이요. 회하는 각자의 보고 들은 가운데 스스로 느낀 바를 자유로이 말하게 함이니 이는 공부인에게 구속 없고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하며 해두를 단련시키기 위함이요. 의두는 대소 유무의 이치와 시비 이해의 일이며 과거 불조의 화두 중에서 의심나는 제목을 연구하여 감정을 얻게 하는 것이니 이는 연구의 깊은 경지를 밟는 공부인에게 사리간 명확한 분석을 얻도록 하며 성리는 우주 만유의 본래 이치와 우리의 자성 원리를 해결하여 알자 하며 정기일기는 당일의 작업시간 수와 수입지출과 심신작용의 처리권과 감각, 감상을 기재시키며
상실기는 당일의 유무념 처리와 학습 상황과 계문의 범과 유무를 기재시키며 주인은 사람의 육근을 동작할 때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경우에 따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실행하는 마음을 이르며 조행은 사람으로서 사람다운 행실가짐을 이름이니 이는 다 공부인으로 하여금 그 공부를 무시로 대조하여 실행에 옮김으로써 공부의 실효과를 얻기 하기 위함이니라. 제2절 상시훈련법. 공부인에게 상시로 수행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상시 응용 주의 사항 6조와 교당 내왕 시 주의 사항 6조를 정하였나니라. 상시 응용 주의 사항.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의두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석반 후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위하여 염불과 좌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그 처리권을 생각하여 보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교당 내왕 시 주의 사항. 상시 응용 주의 사항으로 공부하는 중 어느 때든지 교당에 오고 보면 그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는 데 주의할 것이요. 어떠한 사항에 감각된 일이 있고 보면 그 감각된 바를 보고하여 지도인의 감정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어떠한 사항에 특별히 의심나는 일이 있고 보면 그 의심된 바를 제출하여 지도인에게 해오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매년 성기에는 선비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선원에 입선하여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매 예외 날에는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하여 놓고 그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교당에 다녀갈 때는 어떠한 감각이 되었는지 어떠한 의심이 밝아졌는지 소득 유무를 반조하여 본 후에 반드시 실생활에 활용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원불교 정전 수행편 일상 수행의 요법, 정기훈련법, 상시훈련법을 봉독해드렸습니다. 이어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성가 79장 일상 수행가 오늘도 도를 닦자였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6. 대종사 서울 박람회에서 화재보험회사의 선전시설을 보시고 한 감상을 얻었다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항상 말하기를 생사고락의 해탈을 하자고 하지만은 생사의 원리를 알지 못하면 해탈이 잘 되지 않을 것이니, 만일 사람이 한번 죽으면 다시 회복되는 이치가 없다고 생각할진대, 죽음의 경우를 당하여 그 섭섭함과 슬픔이 얼마나 더하리요. 이것은 마치 화재보험에 들지 못한 사람이 졸지에 화재를 당하여 모든 재산을 일시에 다 소실한 것과 같다 하리라. 그러나 그 원리를 아는 사람은 이 육신이 한 번 나고 죽는 것은 옷 한 번 갈아입는 것에 조금도 다름이 없을 것이니, 변함에 따르는 육신은 이제 죽어진다 하여도 변함이 없는 소소한 영식은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고 또다시 다른 육신을 받게 되므로 그 일점의 영식은 곧 저 화재보험 증서 한 장이 다시 새 건물을 이루어내는 능력이 있는 것 같이 또한 사람의 영생을 보증하고 있나니라. 그러므로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생사에 편안할 것이요, 모르는 사람은 초조 경동할 것이며, 또는 모든 고락에 있어서도 그 원리를 아는 사람은 정당한 고락으로 무궁한 낙을 준비할 것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러한 희망이 없고 준비가 없는지라, 아득한 고해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나니, 생각이 있는 이로 이런 일을 볼 때에 어찌 걱정스럽지 아니하며 가련하지 아니하리요. 7.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행할 바 도가 많이 있으나 그것을 요약하면 생과 사의 도에 벗어나지 아니하나니, 살 때에 생의 도를 알지 못하면 능히 생의 가치를 바라지 못할 것이요, 죽을 때에 사의 도를 알지 못하면 능히 악도를 면하기 어렵나니라. 8.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생사는 비하건대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과도 같고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는 것과도 같고 잠이 들었다 깼다 하는 것과도 같나니, 그 조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치는 같은 바로서 생사가 원래 둘이 아니오 생멸이 원래 없는지라, 깨친 사람은 이를 변화로 알고 깨치지 못한 사람은 이를 생사라 하나니라. 9.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해가 오늘 비록 서천에 진다 할지라도 내일 다시 동천에 솟아오르는 것과 같이 만물이 이 생에 비록 죽어간다 할지라도 죽을 때에 떠나는 그 영식이 다시 이 세상에 새 몸을 받아 나타나게 되나니라. 1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 말이 살아있는 세상을 이승이라 하고 죽어가는 세상을 저승이라 하여 이승과 저승을 다른 세계같이 생각하고 있으나 다만 그 몸과 위치를 바꿀 따름이요 다른 세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라. 1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영식이 이 육신을 떠날 때 처음에는 그 착심을 쫓아가게 되고 후에는 그 업을 따라 받게 되어 한없는 세상에
길이 윤회하나니 윤회를 자유하는 방법은 오직 착심을 여의고 업을 초월하는 데 있나니라. 12. 정일성이 여쭙기를 일생을 끝마칠 때에 최후의 일념을 어떻게 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온전한 생각으로 그치라. 또 여쭙기를 죽었다가 다시 나는 경로가 어떠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잠자고 깨는 것과 같나니 분별 없이 자버림에 일성이가 어디로 간 것 같지만은 잠을 깨면 도로 그 일성이니 어디로 가나 그 일성이인 한 물건이 저의 업을 따라 한없이 다시 나고 다시 죽나니라.

오늘 대종경 법문은 천도품 6장에서 12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창작성가 최후의 일념을 김성규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47 말씀하시기를 수도하는 사람에게는 육신의 생일보다 마음의 생일이 더 중요하나니 우리의 마음이 불생불멸의 대도에 큰 서원을 바란 날이 곧 마음의 큰 생일이요 수도하는 가운데 혹 퇴굴하는 마음을 다시 주어잡아서 새로운 마음을 분발하는 날이 또한 마음의 생일이며 경계를 따라 한 생각 밝은 마음과 한 생각 좋은 마음이 일어나는 날이 곧 마음의 생일이니라. 일일 시 호일이라는 옛 도인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일일 시 생일로서 지내야 할 것이니 그대들은 날과 달로 세운 바 본원을 반주하여 좋은 생각을 내고 또 내어서 한량 없는 세상에 빛나는 삶을 누리며 영원토록 너른 세상을 이익주는 큰 인물이 되기를 바라노라. 48. 말씀하시기를 세간의 오복과 출세간의 오복에는 그 기준에 다른 일면이 있나니 서전 홍범에는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을 오복이라 하였으나 일반 세상에서는 수와 부와 귀와 강령과 다남자를 오복이라 하는 바 보통 사람들은 그 몸이 오래 사는 것만으로 수를 삼으나 수도인들은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는 진리를 깨닫는 것으로 수를 삼으며 보통 사람들은 자기 소유의 재산이 많은 것만으로 부를 삼으나 수도인들은 시방세계가 오가의 소유임을 아는 것으로 부를 삼으며 보통 사람들은 명예와 벼슬을 얻는 것만으로 귀를 삼으나 수도인들은 모든 행동이 다 법도에 맞아서 최령의 가치를 다하는 것으로 귀를 삼으며 보통 사람들은 몸에 병이 없는 것만으로 강령을 삼으나 수도인들은 마음의 번뇌와 착심이 없는 것으로 강령을 삼으며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생자녀가 많은 것만으로 다 자손을 삼으나 수도인들은 시방세계 일체 중생을 다 한 권속 삼는 것으로 다 자손을 삼나니라. 또한 이 출세간의 오복만 갖추고 보면 세간의 오복도 자연 중 돌아오는 이치가 있나니 그대들은 이 근본적인 오복의 원천을 얻어서 세간 출세간의 오복을 아울러 수용하는 데 힘쓰라. 49. 말씀하시기를 현실 생활의 예산 결산과 수도 생활의 예산 결산은 그 수입 지출을 대조하는 기준에 다른 일면이 있나니 현실 생활에서는 현실적 수입이 많아야 그 생활이 윤택하고 편안할 것이요 진리면에 있어서는 현실적 손실을 볼지라도 진리적 저축이 많아야 영원한 세상에 복록이 유족하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수지의 참뜻을 알지 못하고 어떠한 술책으로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우선 당면한 수입만 취함으로 이는 마치 빚진 사람이 더욱 채무의 구렁으로 들어가는 격이라 어느 세월에 그의 앞에 복록이 돌아오리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수지의 바른 길을 알아서 자리 이타의 정신 아래 현실적 수지도 잘 맞추려니와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서 늘 남을 더욱 이익 주며 날로 달로 참다운 수지대조로 한량없는 복전을 개척하라.

0: 네, 정산종사 법어 무본편 47장에서 49장까지 받들었습니다. 이어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창작성가 김희진의 몸과 입과 마음으로였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1: 24.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주역의 골수는 공구수성과 성경신 일곱 글자로 요약할 수 있나니 공구수성은 하늘과 땅과 사람과 만물이 다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에게 권리가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다 하여 조심하지 아니하고 법 없이 있으면 지옥

살자는 것이요. 시인은 늘 한결같이 정법을 믿고 체받는 마음으로 살자는 것이라.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 이 공구수성과 성경신을 표준으로 살아간다면 무량한 회복과 위력을 얻으리라. 25.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용에 이르기를 하늘이 명한 것을 일러 성품이라 하고 그 성품을 잘 활용하는 것을 도라 하며 그 도를 닦는 것을 교라 하였나니 이를 불교적으로 해석을 하면 청정법신불인 성품자리를 보하다가 원만보신불인 성품자리를 회복하고 백억화신불을 나타내는 것과 같다 할 수 있느니라. 아무리 사나운 말이라 할지라도 잘 부려 쓸 줄 아는 사람을 능한 기수라 하듯 이처럼 마음으로 솔성하고 육신으로 실천하며 육근으로 단련하여 성품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을 대각도인이라 하느니라. 26. 대산종사 중용의 대의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유교는 솔성, 불교는 견성, 도교는 양성을 위주로 한다고 하나 이는 다 같은 말이니라. 이 세 가지에 토가 떨어져야 열해요 중화하는 사람이니 한 사람이 중화하면 천하가 안정화육하고 한 사람이 지극히 정성하면 천하가 성실하여 거짓이 없으며 한 사람이 지극한 덕을 갖추면 천하에 겸양한 덕이 가득한지라. 큰 덕을 갖춘 사람은 반드시 하늘의 명을 온전히 받들므로 대도는 그 사람을 기다린 후에 행하는 것이니라. 여기에서 그 한 사람이란 바로 나 자신을 이름이니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말고 내가 먼저 중화, 지성, 지덕을 갖추기에 힘쓰라. 27.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기독교의 수신은 신망애라 할 수 있나니 풀어 말하면 믿으라, 구하라, 사랑하라는 말씀이니라. 예수께서 오른 뺨을 치거든 왼 뺨마저 대라 하신 것은 무아의 희생정신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신 것은 무상의 희사심이요 왼쪽 귀로 듣고 오른쪽 귀로 흘리라 하신 것은 집착상을 두지 말라는 말씀이라. 이것이 곧 열애의 심법이니라.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은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감사합니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 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0: 그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불법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불법으로 가는 그 모델을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원불교로 밝혀주신 것이거든. 맞죠?
1: 예.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고 그 사회적 변화를 적응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더 나가고 응용해야 돼요, 우리가요. 전부 다 써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럴 때 살아있는 불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과거에 그 생각과 거기에 고착되어 있으면은요, 그것은 뭔가 하면 죽은 불법이에요. 이런 불법으로 우리가 이제 전락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품 15장에서는요, 철든 생활을 하자. 자, 여기서 보면요, 와, 우리 철부지 되지 맙시다. 이. 철부지, 말 많이 쓰면서도 우리가 뭔 뜻인지 모르고 썼어요. 근데 오늘 내가요, 지금 철부지를요,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다니까요. 와, 제가요, 오늘 제가 아침에 지금 받았습니다. 이 독을요. 그래서 철부지 되지 말자, 이 말이죠. 철든 사람이 되자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지금 이 대목을 공부하면서 이제 말씀을 그 드리고요. 자, 자, 그러면서요. 지금 이제 이 대목을 이제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요. 이제 지금 15장 전체를요. 이제 종합해갖고 이제 정리를 해갖고 이제 말씀을 이제 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그 휴메니즘 얘기하죠. 휴메니즘이 뭡니까? 예, 인본 사상이죠. 인본주의 휴메니즘이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뭐로 바꾸자 그랬죠? 아까요?
1: 인본주의.
0: 예. 그레이스니즘. 인본주의. 이렇게 바꾸자. 이제 자,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돼야 되는 거냐면요. 보세요. 지금 세상은요, 계속 변합니다. 세상은 변하는 거예요. 자, 세상은 변하는데. 이제 이걸 제가 뭐라고 그런가, 시대 트렌드 그럽니다. 시대 트렌드.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전통적인 휴머니즘.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전통적 휴머니즘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세상을 우리가 리디하고 끌고 갈 수 있습니까?
1: 없죠.
0: 못 끌고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제가 말이죠, 휴머니즘에서 뭐로 바뀌어야 된다 그랬죠? 인본주의로 바뀌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인본주의로 간다고 하는 것은요, 시대의 트렌드를 우리가 말이죠, 끌고 가는 거요. 앞서가는 거요. 앞서가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어떻게 이제 이 얘기를 지금 하는가 하면요. 이제 내용들을요. 지금은요. 어떤가 하면요. 이 종교적 영역을 종교적 영역이 있죠. 종교는 종교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적 영역이 뭐가 지금 파고 들어오는가 하면요, 과학, 기술, 이게 말이죠, 종교적 영역에 지금 계속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죠? 안 그럽니까? 이 종교적 영역에 과학, 기술이 지금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뭐 파고 들어오는 것들이 뭔가 하면요, 지금 우리 눈에 지금 하나 보이죠? 자, 4차 산업혁명 제가 얘기 많이 했죠? 4차 산업혁명이 뭡니까? A, 인공지능. B, 빅데이터. C, 클라우드. 자, 이 세 가지가 말이죠, 종합돼가지고 뭔가 하면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입니다, 정말로요, 참 덕 혜택 많이 봅니다. 저도 사실은요, 4차 산업혁명의 덕을 엄청 봐요. 제가 모르는 단어 있잖아요. 그 모르는 단어를 말입니다. 태블릿 PC 그걸로 딱 치르면은요, 딱딱 떠요. 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가상 저장 공간에 말이죠, 엄청난 자료가 말이죠, 그 가상 저장 공간에 다 다 저장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아주 잘 활용하는 사람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과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못하면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되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활용해 가지고 그것을 말이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하게 되면 시대를 오히려 리드해 가는 사람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말입니다, 철저하게 과거의 사고방식 여기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요 문맹자 얘기했죠. 문맹자는 자 현대판 문맹자, 21세기의 문맹자 컴맹. 예, 이제 컴맹이 문맹자입니다. 이제 컴맹이 문맹자인데 컴맹만 문맹자가 아니, 과거에 알았던 거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알았던 거 빨리 잊어버리자 이 말이죠. 이걸 못 잊어버리면, 못 잊어버리고 과거에 알았던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은요, 그게 뭔가 하면 문맹자예요. 자, 그런 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뭔 말하는가 하면, 역시, 나때. 나때라는 말이죠. 뭔 말입니까? 나때가. 나때. 나때. 나때는, 내가 할 때는 어땠다, 어땠다. 맨날 사람들을 만나면 나때는 어땠다. 그건 나때라 그래요. 나때. 나때가 되면은 그 사람 문맹자예요. 내가 문맹자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나때. 나때는 어땠다. 나때는 어땠다. 그거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자, 빨리 잊어버리고 나면 뭘 또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배워야 돼요. 순간순간 배워야 된다 이 말이죠. 요새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어젠가 이제 시간 개념을 초단위를 막 굉장히 나눠놨더라고요. 나노, 피코, 뭐 이제 펜토, 뭐 이렇게 지금 펜토초, 백조분제 1이 펜토초라고 그럽니다. 하여간 참말로 그런 게 이런 지금 말이죠. 과학의 영역이 인간의 이 지금 지금 종교 영역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적응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우리 인류들의 과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인류들이 해야 될 과제 아닙니까? 이 과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건가 하는 그 답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하면요, 서품 15장 우리 소태단 대종사님께서는요, 과거의 불법을 미래의 불법, 이런 불법으로 우리는 만들겠다. 자, 그러면 대종사님만 그렇게 하시면 끝났습니까? 계속 우리는 말이죠, 미래의 불법으로 말이죠, 우리는 나가는 그와 같은 의식과 사고방식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이제 이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이 대목에서 고구해야 될 그 이제 대목인데, 그렇기 때문에요, 절대로 앞으로는요, 앞으로의 불법은요, 어떤 불법이 된가 하면요, 과학을 모르는 불법은, 과학을 모르는 불법은요, 문맹자예요. 과학을 모르는 불법, 과학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 소태산 대용사님께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해다 그러셨죠? 물질을 알아야 돼요. 물질을 알아야 된다 말이죠. 물질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속성과 물질의 현상, 물질 개벽의 현상을 우리가 다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알아야지만이 거기에 대처하는 정신 개벽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결정된다 이 말이죠. 정신 개벽은요, 물질을 알고 난 뒤에 개벽해야지, 물질을 모르고 정신 개벽만 아무리 주장해도 되느냐 이 말이죠. 안 돼요. 안 되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이제 가고 있다 이제 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이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우리 참 대중사님 한번 보세요. 그 당시에 사실은요, 불교가요, 지금 이 당시에는 불교가요 상당히 지금 저 뭔가면요 배척을 받았죠. 조선조 500년간 불교가 배척 안 받았습니까? 그래서 뭐 임진왜란 났을 때 뭐 서산대사, 사명대사 뭐 이런 분들이 나서 가지고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이제 안 그랬습니까? 그렇지만도요 유불선 삼교 중에서요 불교가요 1000년 동안 한국에서 정말로 누리고 살았죠. 안 그랬습니까? 통일신라, 고려 1000년간 안 살았습니까? 그러다가 유교로 바뀌었죠. 유교로 바뀌니까는 뭔가면요 그때부터 뭔가면 천대를 받기 시작했죠. 서서히 이제 바뀌는 거요. 그런데요 유교가 얼마나 천대를 어떻게 받았는가 모르시죠? 조선조 500년간요. 500년간 저 송광사 있죠? 성보사찰 아닙니까? 그 송광사 스님들이요 선비가 예전에 선비들이 뭐 타고 다녔습니까? 가마 타고 다녔죠. 가마를 타고 선비가 이렇게 이제 그 송광사 조계산이거든요. 그 조계산을 넘어갈 때 가마를 타고 선비가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 가마 타고 넘어가는 선비가 넘어가는 가마를 누구를 시켜갖고 가마를 매게 했는가 하면은 스님을 해제 시켜갖고는 가마를 메고요 넘어가는 거요. 이런 대접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 대접을 받은 조선조 500년간의 대접을 받은 불교를 불교가 아닙니다. 불법이에요. 불법을 주체해가지고 나는 이 세상에 미래의 불법은 이런 불법인 그러 같은 불법에 바탕한 종교를 나는 열겠다 하는 포부와 경륜이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이 대목 서품 15장 이 대목에서 지금 그 피력하고 계시고 설파하고 계시고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지금은요 그래도 불교가 괜찮습니다. 이제 불교가 괜찮아요. 괜찮게 다 생각을 하지만도요 이 당시에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요 탁견이거든요. 그러잖아요. 이런 탁견을 가지시고 불법의 바탕에 갖고 앞으로 말이죠 쭉 하는데 그 불법의 우수성을 쭉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서품 15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뭔가면요 아까 제가 얘기한 조선불교 혁신론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기다가 다 지금 실어갖고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으로 서품 15장의 내용을 다음 시간으로 이제 끝을 내려고 제가 지금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입니다 지금 이 15장 이 대목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총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이제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지금 앞으로 이제 그래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런 그 이제 불법을 바탕해서 이제 하는데요 앞으로 그게 이제 이런 불법에 바탕해 가지고 이제 불법에 바탕해 가지고 정말 완전 무결한 그와 같은 근데 왜 이제 이것이 이제 중요한가 하면요 아무리 세상이 발전한다 하더라도요 세상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요 성품의 원리 인과의 이치 이런 것에 바탕에 있지 않으면요 인과의 이치를 모른다 이 말이죠. 이런 것에 바탕에 있지 않으면요 그 발전은요 참 발전이 아니에요. 맞죠? 참 발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불법의 바탕에 갖고 세상이 발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원리와 이치가 바탕이 돼가지고 발전하는 발전이 뭔가 하면 참발전이다 이 말이죠. 그 참 세상의 발전을 도모하는 그와 같은 밑바닥 역할을 내가 여는 불법에서 하겠다 하는 포부와 경륜이 말이죠. 서품 15장에 그대로 밝혀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이 대목을 공부하면서 말이죠. 그런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일상생활을 당당하게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WBS 원음 방송 캠페인 음식물을 낭비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쪽에선 음식물이 넘쳐나고 또 다른 쪽에선 먹을 것이 부족하니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요?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식당엔 여전히 풍성한 식단들로 넘쳐납니다.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가 쌓이고 또 그것을 치우느라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음식을 필요한 양만큼 준비하고 항상 이웃을 돕는 마음을 가집시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녀가 아무리 효도한다 하여도 부모가 그 자녀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렵고 제자가 아무리 정성스럽다 하여도 스승이 그 제자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려우리니 만일 제자가 스승 신봉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스승이 제자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의 반만 되어도 가히 그 법이 건네게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신성품 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교리 공부방. 반갑습니다. 주말 오전 원불교 교리에 대해 배워보는 교리 공부방입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과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문답을 통해 원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은 독일 교화 현장에서 오랜 시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를 들어 질문하고,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해견으로 원불교 교리를 연마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1: 진지한 고민 끝에 학교 밖 세상을 선택한 수아. 수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지지해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곳에서 수아는 스스로의 진로를 탐색하고 다양한 학습 기회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학교 밖 청소년이 오롯한 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응원합니다. 이 캠페인은 본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불교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인 일체 유심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묻고 인사님 말씀을 받들고 예.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예.
2: 일체 유심조의 원리가 네. 우리 교법상에 어디에 많이 반영되었는가를 말씀하실 때
1: 네.
2: 가장 근원적인 원리는 이론상 서원문에
1: 예.
2: 이론은 언어도상의 입정처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
1: 네.
2: 그랬죠?
1: 네.
2: 그 생사문.
1: 아.
2: 생사문. 일체 유심조 도리를 이제 유출할 수가 있거든요. 문이라는 것은 나오고 들어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1: 네, 네.
2: 생사라는 것은 출생하고 사망하고 오는 것이고,
1: 네.
2: 그런 물로 해서 만물이 창조되었다, 건설되었다,
1: 네. 네.
2: 소생했다,
1: 네.
2: 이렇게 보는 입장이죠. 이론은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요.
1: 네.
2: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요.
1: 네.
2: 모든 것을 초월해서 공한 네. 자리나
1: 네.
2: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그래가지고 이제 현상적인 세계가 도출된다 이렇게 네. 말씀이 나오잖아요. 네, 이런 상 진리에서
1: 네, 네, 네.
2: 그 공정영지의 광명
1: 네.
2: 이것이 공적한 가운데 광명이 발현되는데
1: 예.
2: 그 광명에 의해서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1: 아.
2: 생각이 나요.
1: 네.
2: 그 이제 그 생각이 들어서 만물을 창생하게 했다, 창조하게 했다. 그런데 그것이 교법상으로 가장 근원적인 입장이다.
1: 네, 네, 네.
2: 이렇게 보아요. 또 일체 유심조라는 말씀이 어디서 근본이 되었는가 하면은 화엄경.
1: 아.
2: 화엄경에서 나온 말씀인데
1: 예.
2: 주사님이나 나나 원광대학교 교학과를 졸업했는데
1: 아, 네, 네.
2: 포광 김영수 교사라고 교수라고
1: 네.
2: 아주 그 불교학의 박식은 교수가 계셨어요.
1: 네. 저희들도 그 말로는 좀 들었습니다.
2: 노인이셨는데
1: 네, 네.
2: 아주 그 박식하셔서 또 우리 호교적이시고 원불교를 아주 호교적이시고 그래서 같이 생활도 같이 했어요, 총부에서.
1: 아, 그렇습니까?
2: 이제, 그분 강의에 내가 들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데,
1: 아.
2: 아함 12 방등 8, 21제 단반야, 종당부파 58년, 그렇게 네. 용어같이,
1: 아, 네.
2: 불교가 설법된 내용을 기억하기 좋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 일이 있어요.
1: 예.
2: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함경을 12년간 처음에 설하시고,
1: 네.
2: 그 다음에 방등경을 8년간 설하시고,
1: 네.
2: 금강 반야바람 일다심경을
1: 네.
2: 21년간 설하시고,
1: 아.
2: 그 다음에 법화경을 8년간 설했다.
1: 네, 네.
2: 그래서 49년간 설로 보신 거다.
1: 네.
2: 이리 됐어요. 근데 거기에 화엄경이 빠졌단 말이에요.
1: 그러네요.
2: 응?
1: 네, 그렇습니다.
2: 일체 유심조 소리는 화엄경에 들어있는 말인데,
1: 예.
2: 그 과정에서 화엄경이 쏙 빠져버렸어요.
1: 네, 네.
2: 그리고 요즘에요. 요즘은 자꾸 이게 학자들이 옛날 불교를
1: 네,
2: 연구하고
1: 네, 네, 네, 네,
2: 개발할 때,
1: 네, 네, 네.
2: 그런 것 저런 것을 겸해가지고,
1: 네, 네.
2: 불교에는 유경이 많다.
1: 아, 유경이 많다.
2: 부처님 설하신 경이 아니고 유경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파가 많이 있었어요.
1: 네.
2: 그 왜 유경이 지금 떳떳한 경전으로 활발하게 이렇게 활동하느냐. 그 경의 내용.
1: 네.
2: 내용이 불교 교의의 총체를 망라한
1: 네.
2: 가장 근본을 드러낸
1: 네.
2: 그런 교법이기 때문에
1: 아.
2: 그 경전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고
1: 와.
2: 세월이 갈수록 그 경전이 더 유명하고 드러난단 말이죠. 화엄경이 그 꼴이에요. 화엄경은 근본이 언제냐고 묻을 때 누구도 대답을 못해요. 어디서부터 화엄경이 나왔다는 말을 못해요. 그런데 화엄경은 법화경하고 양대 맥을 이루는 그래서 법화종, 화엄종 그러지 않아요? 맥을 이루는 대승불교의 기본법이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이건 네. 내 생각이에요. 네, 네, 네. 법화경을 제일 마지막에 했으니까, 그때 설하신 법문이 화엄경도 거기 속했을 거다. 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불교에서는 반대로, 네. 이건 또 이것도 억측이요. 억측이니까 억측은 나왔다 사라져요. 근데 억측으로 누가 뭐라고 했는 거니? 오히려 화엄경을 부처님께서 최초에 설하셨다. 화엄경 전에. 화엄경 전에. 그렇게 좀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서. 네네네. 그냥 대충 얘기하고 넘어가요. 이런 얘기는. 학자들이 하는 얘기니까. 차원 화엄경은 불교에서 없지 못할 경전이고, 제가 영광교구장을 오래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관등 행사를 거대하게 했어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불갑사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해버렸어요, 우리가. 아, 그래서. 불갑사에서 좀 눈이 좀 거슬렸던가 봐. 그래서 내가 그 후로 불갑사를 갔어요. 네. 그래서 주지가 하는 말이, 뭔 불교에는 화엄경에서 따왔어. 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그분들 하는 얘기겠죠. 근데 화엄경 내용이 대종사님 정신과 거의 근사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이 주위가 네, 네, 네. 그렇게 말씀한 것이겠죠. 네. 화엄경 요지가 사람이 만약 삼세의 일체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삼세의 일체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네, 네, 네. 은광법계성 일체 유심조 마땅히 법계의 성품을 일체 유심조로 관하라. 법계의 성품 가운데 일체 유심조 교법을 네. 관해서 그래. 법계의 성품을 알라. 네. 일체 유심조를 깨달아서 법계의 성품을 알라. 이렇게 예. 말씀이 화엄경에 나와요. 아. 이게 일체 유심조 말씀의 근본은 화엄경이에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글입니까? 그렇습니다. 화엄경이. 네, 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참 화엄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경이죠. 그 화엄경의 정신을 누가 잘 한국에서 전했냐 하면은 해골물 마신 네, 원효대사. 네, 네. 원효대사가 그 화엄 정신을 그대로 받으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 공주 그 결혼해가지고, 어? 설총을 낳았잖아요. 네, 네. 그런 예가 있지 않아요? 원효도 참 대단한 분이에요. 네네. 대단한 분이요.
1: 그 수많은 스님들 중에서 이름이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죠. 유명하신 분이죠.
2: 그렇죠. 원효는 일본에서도 존경을 해요. 원효는 네. 아주 큰 스님이죠. 네,
1: 저도 일본 현장에서 원효 저서가 많은 것을 저도 발견했습니다.
2: 무예도인이거든. 네네. 그때 해골물을 마시고 오도성을 지었어요.
1: 해골물 마시고.
2: 해골물 네. 마시고.
1: 네네네.
2: 아, 이것이 마음의 작용이로구나. 염청, 더럽고 깨끗한 것이 저기 있지 않냐고.
1: 예, 사물에 있지 않고.
2: 마음 작용에 있는 것이 그렇구나. 네네네. 생사도, 네. 공색도, 모든 것이
1: 마음이 있다.
2: 마음 작용에 있는 것이지, 마음을 작용함으로 태양이 있고, 땅이 있고, 사람이 있고, 초목이 있고, 공기가 있고. 그렇다 그 말이죠. 어느 분이 말이죠. 내가 이 시간 언제 한번 시간을 정하려고 그래요. 대령과 계령을 얘기할 때 네. 계령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원로 가운데에도
1: 아이고,
2: 이 방송이 나가겠지만은 일체 유심조라 하는 것이 그런 모든 것의 창세기 시작이 생각으로부터 나왔다 이거거든요.
1: 네.
2: 파스칼이 네. 39세 요절했어요.
1: 응? 아, 네.
2: 요절했어요. 근데 아주 쉽고 간단한 한마디 해서 세계적인 철학가가 되었다고 내가 말하는 거예요. 네. 물론 저 파스칼은 경제학으로 보나 철학으로 보나 여러 가지 조예가 깊은 사람이죠. 젊은 나이에 요절했지만 네. 파스칼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1: 네.
2: 이 특히 자연스럽고 쉽고 간명한 이 말 한마디가 파스칼을 대변하는 말이 되고
1: 열반송
2: 네. 세계적인 철학가로 인정받는 말이 되었다 말이죠. 얼마나 자연스럽고 쉽고 평이한 말이지만은 세계적인 철학가 말을 듣는 것은 그 말 속에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이라는 것이 말이죠.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우연히 나오는 생각.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소사고르는 생각.
1: 네, 그렇습니다.
2: 그 가운데는 공상도 있고.
1: 네, 네.
2: 그러죠?
1: 네.
2: 품별심도 있고.
1: 네.
2: 두 번째는 보고 듣고 감촉하는 그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생각.
1: 나오는 생각. 네.
2: 감각이죠?
1: 네.
2: 감각. 감상. 판단력. 사고력, 판단력, 이것이 인생을 좌우거든요.
1: 네.
2: 아주 중요한 것이 판단력인데, 그 판단력, 사고력, 추상력, 이것이 생각의 두 번째 생각이에요. 세 번째는, 하냐 마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응? 이런 생각을 우리는 심, 유심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생만유를 창조했다, 변화시킨다, 소멸시켜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변불변, 변하고 불변하는 모든 것은 이 생각유아에 붙어 있는 거다. 가장 근본적인 것도 근본적인 것으로부터 생각이 나오지 않는다면
1: 네.
2: 이 세상은 없는 거다.
1: 예.
2: 우리가 법이라 했지만 법도 없는 거고
1: 네.
2: 우주라 했지만 우주도 없는 거고 유무형이 다 없다는 말씀이죠. 생각이 없으면은 일체 유심조예요. 그래서
1: 네.
2: 그런 뜻으로 일체 유심조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인유아님도 대종사님께 사로들 때 우리 원불교에서 바깥 사람들이
1: 네.
2: 인유아 당신은 원불교에 나가니까 원불교에서는 무엇을 배우냐요? 하고 물었을 때
1: 네, 네.
2: 어떻게 대답하오리까? 사론지가 대명사님께서
1: 네, 네.
2: 아, 그거는 불교 대의가 본래 일체 유심전이라
1: 네.
2: 그러니까 일체 유심전을 배운다 하라 이렇게 딱 단호히 말씀하신
1: 네, 네.
2: 것이요.
1: 네.
2: 소재산 부처님께서 아주 일체 유심전을 딱 인정하신 말씀 아니에요?
1: 네, 그렇습니다.
2: 그러니까 인우아님은 얼마나 밝은 분입니까?
1: 네.
2: 그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요. 알고
1: 그렇습니다.
2: 있는데요.
1: 네, 네.
2: 알고 있을 후에는 어떻게 하오리까? 또 이렇게 물었단 말이야. 이건 참 영특한 사람이 아니면 못 물을 질문이야. 그러니까 경계에 따라서 요란하지 않게 하고 경계에 따라서 어리석게 않게 하고 경계에 따라서 그러지 않게 하라. 이것이 즉석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일체 유심조.
1: 네, 네.
2: 여러 부분에서 나와요. 일체 유심조라는 말은 특히 이제 대종경 가운데 나오고 정사정사 법업 가운데 나오고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 근본 교의가 되기 때문에 이건 잘 알아야 되죠. 또 하나는 내가 나를 자각하는, 각하는,
1: 네.
2: 각의 근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체 유심조 교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1: 러시아 화가 칸덴스키가 있어요. 칸덴스키가.
2: 예, 예.
1: 러시아에서 이제 그 독일로 와가지고 유학을 이제 좀 화가 그림을 유학을 하고 왔는데 그림이 늘질 않는 거예요. 에이 그냥 화실을 좀 쉬어야 되겠다고 열쇠를 잠그고 어디를 좀 나갔다가 자기 화실로 돌아보니까 뭔 그림 하나가 있는데
2: 오호호.
1: 아 괜찮은 그림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누가 갖다 놓은 거예요. 저 그림을 누가 갖다 놨을까? 아, 잘 그렸는데 하고 앉아서 보니까 자기 네. 그림을 거꾸로 놓은 거예요.
2: 어허.
1: 그 거꾸로 놓은 그림을 보고 그 얻은 그 자신감이 거기에서부터 더 이렇게 정진해가지고 유명한 그 화가가 됐다고 하는 그 줄거리가 한
2: 토막이
1: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원효가 해골물을 마시고 그런 그 일체 유심조의 어떤 경지에 올랐듯이 칸덴스키도 자기가 그린 글인데 거꾸로 놓은 그림이 눈에 확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골물도 그냥 가만히 있었고 그림도 가만히 있었지 있고 그런데 왜 그 사물을 다시 봤을 때 그것을 깨달음으로 어떤 그
2: 달리 봤어.
1: 예, 다시 보게 된 것일까?
2: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1: 네네네.
2: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원효가,
1: 네.
2: 해골물을 마셨다가 아침에 보니까는 해골물이거든. 삼계유심. 삼계가 별것 아니다. 다만 마음일 뿐이다.
1: 네.
2: 마음법유식. 마음법이라는 것이 바로 오직 식일 뿐이다. 알아차리는 것일 뿐이다.
1: 네.
2: 그렇게 오도성을 지었어요.
1: 원효가.
2: 원효가.
1: 네.
2: 그것이 우리가 이제 공부인으로서, 저도 이제 88세니까. 나이를 주장하면 수도인으로서 할 말이 아니죠. 네 나이가 내 나이고, 내 나이가 네 나이다 하는 것이 수행자의 도리인데, 그래도 88은 여기 이제 88이에요. 그런데.
1: 제일 88은 때 아닙니까?
2: 그런데, 모든 것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구나.
1: 아, 그렇습니까?
2: 그것이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요즘 노인들이 말이죠. 노인 자체를 평할 때, 다 쓸데없다.
1: 부질없다.
2: 와! 부질없다.
1: 부질없다고 하는 말도 부질없다.
2: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질없는 것들. 이렇게 생각이 난다.
1: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2: 많이 해요.
1: 네네네.
2: 지금 저 종교 이탈 현상. 종교 이탈 현상. 참, 이 엉뚱한 생각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말이죠. 잘 생각하면, 아, 마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고 호평을 할 수가 있어요.
1: 네.
2: 그런데, 진정으로 마음으로 돌아가려면, 종교를 이탈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음 원리를 스승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인데, 배우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이라 하는 것은 깨달음인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을 챙긴다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깨쳐야 마음이 있지. 깨치지 아니하고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1: 네.
2: 그래서 도인들이 마음이라는 것은 챙기면 있고, 놓으면 없어진다.
1: 그렇습니다.
2: 이런 말씀을 한 것처럼, 네네네. 마음은 깨달아야 있는 것이죠. 진정한 마음이죠. 그것이.
1: 네.
2: 그거 일체 유심조예요. 그 마음이 일체 유심조인 거예요.
1: 네.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성숙도.
2: 예, 그러죠. 예, 예. 그 말이에요. 나도 예, 예. 그 말이에요. 나도 88세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이요.
1: 네네.
2: 이와 같이 나이가 들수록 그냥 인사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인 돼버렸어. 이런 분도 있겠지만은 어찌 그렇게 보냈겠어요? 겉으로는 똑같죠. 똑같이 보이지만 속 알맹이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깨달음이거든요.
1: 네.
2: 무엇에 대한 깨달음인가 하면은 마음에 대한 깨달음이다. 그 말씀이죠. 마음에 다 있었구나.
1: 마음에 다 천각 만각입니다.
2: 네, 그것을 그래서 정선용사님께서 그 마음을 참 마음으로 돌아가니까 마음을 배울 때는 이렇게 배워라 하고 마음을 네 가지로 분석해서 말씀하셨어요.
1: 네, 네.
2: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네, 네, 네. 하나는 성품, 둘은 정신, 셋은 생각, 넷은 뜻. 네 가지 분석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거든요. 이걸 총체적으로 볼 때 마음이라 하는 것인데 네. 우리가 지금 일체유심조라 하는 것은 총체적으로 본 마음, 그 마음의 마음을 일체유심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조물주론을 말하지 않아요?
1: 네.
2: 종교를 이탈하는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하면 조물주에 대한 의혹이 있는 거예요. 조물주에 대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종교를 이탈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직자, 성직장에 대한 신뢰성, 또한 나에 대한 사후세계에 대한 신령,
1: 네.
2: 그런 것들이 무너지니까 탈교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1: 네.
2: 이걸 어디서 찾을 거냐 해갖고 명상을 통해 찾으려고 그러거든요.
1: 네.
2: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은 깨달음인 것인데 마음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돌아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깨달음이 마음인데 그냥 중생들이 마음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깨달아집니까 마음이?
1: 예.
2: 그러므로 종교를 이탈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주 네. 어리석고 우매하고 초급자의 얘기죠.
1: 그렇습니다.
2: 그럴수록 더 종교를 신앙하고 성인의 말씀을 받들어서 깨달은 마음, 깨달은 마음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네. 그냥 건성으로 마음만 마음이라 해갖고 그렇게 마음이라는 건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마음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 깨달은 마음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1: 지금 한국 사회가 단군지대로 제일 잘 사는, 제일 잘 먹고 잘 사는 세대가 좀 도래했거든요.
2: 그렇다고 그래요.
1: 지금이. 10개국 안에 들어갈 정도로 유세가 당당해진 그런 나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살자가 이게 세계 제일이란 말이에요. 자살률이 세계 제일이고.
2: 그러죠.
1: 노인 자살률이 또 제일 높고. 왜 그 이 귀중한 생명을 버릴까 하는 그런 생각을 뒤집어 보면 오늘 말씀에 계속 이렇게 그 있어준 그 깨달음에 대한 마음에 대한 것들을 다 놓고 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런데 그 이제 제가 오늘 외국 예발을 좀 들어서 죄송하긴 해도 미국의 그 존 케이지라고 하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었어요. 예. 존 케이지가 하루는 이제 내가 피아노 독주회를 하겠다고 이제 공고를 냈습니다. 오. 객석도 이제 완전히 다 찼고 그렇게 이제 드디어 이제 관중 인사를 하고 피아노 의자에 딱 앉아서 피아노를 쳐야 되는데 피아노를 치지 않고
2: 앉혔어.
1: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4분 33초 동안 앉아 있다가 일어나 나갔어요. 저라고. 내가 와서 4분 33초 동안 피아노를 안 친 사이에 나는 소리를 들었다. 객석에서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고 숨소리를 들었고 기침소리를 들었다. 과연 피아노도 소리인데 소리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소리라고 하는 건 뭐냐? 그렇게 아주 그냥 그 의도, 성리를 하나 그냥 딱 던져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야, 소리가 뭐냐? 하는 원초적인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됐고, 그 새로움을 이렇게 탄생시키는 어떤 자기만의 그런 그 독창성도 이제 더 이루어지게 됐고, 아무튼 그 존 케이지의 4분 30점, 33초 동안의 무음은 큰 그 파장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백남준, 백남준도 4분 33초의 무음에서 큰 깨달음을 받아가지고 고 아트 그 창시자가 됐거든요. 그렇듯이 피아노도 중요하지만 객석에서 기침 소리, 움직이는 소리도 다 중요한 소리의 일부분이듯이 일체 유심조 안에 모두가 다 들어있으니까 오늘 인사님 말씀이 임사님 본문에 마음을 가지고 있고 깨달음이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그래야 마음이지 그냥 놔버리면 마음일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그 깨달음을 챙기면 노후도 더 풍요로울 수 있고 생사 이후도 더 풍요로울 수가 있고
2: 그렇습니다.
1: 어떤 그런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고 일체 유심조론을 희망적인 부분에서 큰 깨달음으로 알고 많은 사람들이 좀 보감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2: 고마운 말씀이 네. 좋은 말씀이에요. 그 이제 피아노로 그쳤잖아요.
1: 네, 안 쳤습니다.
2: 소리가 안 나는 거죠.
1: 네네.
2: 소리 안 나는 것은 소리 나는 것과 같은 거다.
1: 그렇죠. 또
2: 소리 나는 것만 감상하려고 하지 말고.
1: 네.
2: 소리 안 나는 세계를 감상해라.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겠죠.
1: 더 좋은 말씀이십니다.
2: 그와 같이 인생이라는 것도 인생을 바라보면 죽을 마음이 나죠.
1: 네.
2: 아, 괴로울 때는 얼마나 괴로워요.
1: 아, 그렇습니다.
2: 어디가 좀 아파봐야 아예 죽고 싶네 그러죠.
1: 우리 지금은 고진감전.
2: 그렇다니까요.
1: 부처님께서 고!
2: 나 얼른 죽게 해줘. 이봐, 이런 말이 나온다니까요. 네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집착이라고 그러죠. 인간은 집착의 세계다. 12인연, 인연이라는 것이 집착으로 된 거다.
1: 네.
2: 부처님 설법이 그거거든요. 집착을 떠나라. 파리병, 호리병이라고 그러죠?
1: 네,
2: 호리병 속에 든 파리가 어떻게 하면 죽지 않냐고 나오겠냐, 이것이 화두거든요. 그와 같이 그 생명의 원천을 파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현상적인 세계만 보고 내 육군의 세계만 보고 집착하니까
1: 네.
2: 죽을 마음이 나는 거죠. 그런데
1: 네, 네, 네.
2: 그거를 뛰어넘으면 살 마음이 나는 거죠. 살 마음이 나는 네, 거예요.
1: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2: 네.
1: 방금 아주 있듯이.
2: 네.
1: 네.
2: 네. 탁 제껴버리고
1: 네.
2: 탁 쓰는
1: 네, 네.
2: 원효가 그래서 유명하거든요.
1: 네, 네.
2: 원효가 탁 제껴버리고 탁 썼기 때문에
1: 네, 네.
2: 아, 지금도 원효 대사 아닙니까?
1: 네.
2: 아, 그러듯이 그런 문제를 집착해서 딱 벗어나버려야 무해가 되어버려요.
1: 네, 네.
2: 그래야 큰 뜻을 이루지요.
1: 네.
2: 그런 뜻들이 다 가늠하죠. 일체 유심조의 진리가 참 묘입니다.
1: 네네.
2: 묘한 뜻이 들었습니다.
1: 그 어쨌든 오늘 그 일체 유심조 마음 공부를 받아가지고 경제적으로 좀 전 세계가 도달했듯이 마음 쓰는 작용도 전 세계 선진국이 좀 됐으면
2: 아, 그렇구나.
1: 사단자가 확 줄어버리고 그냥 좋은 그 국가 환경이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2: 그렇게 돼야 할 것 같아요.
1: 아. 네. 감사합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본교의 설립 동기는 과학의 문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질 문명을 선용하기 위하여 그 구하는 정신과 사용하는 정신을 바로 세우자는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2장 법문입니다.

0: 교리 공부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과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문답을 통해 원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2부 시작합니다.
1: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보세요.
2: 르노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 유무념 공부, 유무념 대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유념과 무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듣고자 하고요. 먼저 그 유무념 전체에 대한 개념을 그 듣고 싶습니다.
1: 그 전 시간에 일체 유심조 대답한 것이 참 좋은 제가 됐는데,
2: 네.
1: 그의 근본에서 우리하고 수행을 할 때, 또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하고 근본,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건물의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공사죠.
2: 아, 기초공사. 네.
1: 우리 수행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내놓는 작용하고 마음을 거두는 작용. 이 내는 것이 유념이고 거두는 것이 무념인데,
2: 아,
1: 이 유념과 무념의 마음 작용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거든요.
2: 네.
1: 그래서 그 얼핏 보면은 유무념 공부가 수행편에만 강하게 대두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러지 않고 전 교의에 유무념 공부가 다 해당이 돼요. 전체 교의에 그 유무념 공부는 모든 공부 가장 기본이고 내가 교법을 실천에 옮길 때 유무념 공부를 철저히 해야,
2: 네,
1: 마음을 낼 때, 마음을 소멸할 때 자유자재로,
2: 예,
1: 자기의 뜻과 같이 이렇게 훈련이 있게 되도록 자꾸 단련을 하고, 네, 훈련을 시킴으로써,
2: 예,
1: 아, 마음이 우주를 창조하는 것이로구나.
2: 네.
1: 마음이

0: 주고 네. 공으로 돌리고 네. 그다음에 지혜 광명으로 비추어서 법에 맞게 자기의 뜻에 중도에 맞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 유념 무념국이 무념으로 먼저 그치고 유념으로 잘 생각해서 행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무념을 하고자 할 때 무념이 잘 안 되고 유념을 하고자 할 때 유념이 잘 안 되는 것이 중생심이죠. 네.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이것이 유무념 공부 훈련이에요. 아, 내가 마음을 내고 마음을 드리고 이것이 내가 내려고 안 해도 마음이 나오고 네. 마음을 드리려고 안 해도 마음이 들어가 버리고 네. 이런 작용이 나도 모르게 이루어지는구나.
1: 네, 그냥 무심히 쓰고 네, 있는 거죠. 네, 무심히 되는구나. 쓰고 있는 겁니다.
0: 이걸 참 각득을 잘해서 네. 마음을 내고 드리는 것을 훈련을 잘 지켜야 비로소 보살도를 이루고 비로소 은혜 세계를 창출하고 비로소 내가 내 광명과 위력을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이거 해보면 알지만은 유무념 공부가 공부 중에는 제일 어렵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무념 공부 하나만 토를 띄면 그거는 참 생사해탈이고 마음의 자유를 얻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아요. 참 어렵습니다. 해보면
1: 제가 왼쪽에 걸려있던 벽시계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0: 걸어놨다?
1: 그걸 좀 바꿔놔봤습니다.
0: 나도 그랬어요.
1: 아, 시계를 앞으로
0: 코가 없죠.
1: 6개월이 넘게 걸리는 것 같아요. 시계 이렇게
0: 나는 그래서 시계를 사방에다 걸어놨어요.
1: 아, 그 한 번 들인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대중사님께서 이제 나중에 정전을 편집하는 과정도 있었겠지만 제 6장 일기법이란 말이에요.
0: 네, 그러죠.
1: 정전 제 6장 일기법. 6장 놀지 말고 6장 해라.
0: 그렇게 기억해서 좋아요.
1: 야, 누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일기법을 배정을 내놓으셨구나. 6장 해라, 6장. 그 6장이 유무념 대조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늘 그렇게 해라. 그래서 참 유무념 수행의 기초,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의 기초라고 말씀했듯이 수행자의 가장 기초적인 건데 그런 때 좀 다져서 하는 그런 어떤 방법은 없을까요?
0: 방법은 훈련밖에 없어요. 아, 그 훈련. 그래도 마음 길들이기라고 그러잖아요.
1: 네네네네.
0: 일기법이 종교 교의에 들어간 종교는 원불교밖에 없을 겁니다.
1: 그럴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네네. 훈련을 강조한 종교도 원불교일 거예요. 훈련을 지키신 자가 네. 우리가 지금 교구마다 훈련을 지키는
1: 훈련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종교 들은 건데
0: 이것이 다 그런 건데 단련을 시킨다는 것이 적공이죠. 적공한다는 것이 그리 쉽나요? 참 안 되죠.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되나 그런 것은 저는 법타원님인데 법타원님께서 한 번은 설법을 하시는데 내가 그 말씀만 기억을 해요. 유무념 공부를 하기 위해서 길을 가는데 전봇대 하나를 가는 동안에 네. 바뀌더라. 이렇게 마음이 치연작용을 한다. 그런데 그거 참 유무념 공부가 보통 어려운 공부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해도 참 감동스럽게 받은 일이 있어요. 근데 꼭 그렇단 말이죠. 예, 예. 하려고 하는데 안 되고 안 하려고 하는데 되어지고 그런 경우가 퍽 많은 것이 이게 습관업이거든요. 이게 업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업력이 어디에 들었냐 하면 무명 속에 들었거든요. 네. 첫째는 무명이에요. 예. 깨닫지 못한 마음. 자기가 깨달아 있지 않은 상태. 항상 성성하게 깨달아 있지 않은 상태. 그런 성성한 상태를 놓고 사니까 금방 하려고 했던 것도 안 해져버리고 안 하려고 했던 것도 해져버리고 자기 정신대로 못 산다 그 말씀이죠. 네. 그러므로 일기법에 넣었다는 것은 늘 챙겨라 그 말씀이거든. 네. 반성하고 챙기고 반성하고 챙기고 하면은 되는 날이 온다 그거거든.
1: 그렇습니다.
0: 예, 그걸 믿고 자꾸 해버릇하면 되는 날이 오는데

0: 해보면요, 날마다 이것을 습관으로 한다니까요. 일기하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그게 잘안 끊어지죠. 그런데 참 유념무념 공부 진리를 알아서 그 일기법도 하나도 여실히 잘하면은 안 끊어질 리가 없죠.
1: 네,
0: 새로운
1: 그렇습니다.
0: 사람이 안될 리가 없어요.
1: 네.
0: 그러니까 참 공부를 잘 해야 되겠죠.
1: 유무념 공부를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중요한 겁니다.
0: 그렇죠.
1: 그것마저도 놓아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 들어가지고 그 작품 앞을 지나가는데 빠르게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0: 빨리빨리.
1: 빨리빨리. 슉슉슉슉슉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멈춰서, 음미하는 그 두 팀이 딱 나눠지는데, 관심인 것 같아요. 아, 내가 저것을 해야 되겠다. 알아야 되겠다 하는 그 관심이 발을 멈추게 하고, 지나가게, 관심이 지나가는 거죠.
0: 그러죠.
1: 그렇듯이, 내가 마음을 한번 잡고, 뭘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의식이 내게 들어가면, 그때부터 유무념 대조도 이제 상당히 보감이 되고, 그러기 시작하는데, 아, 그래서 그,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기까지가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0: 그저 잘 아시는 쇼펜하우어 있지 않아요? 쇼펜하우어가 의지 철학을 말했거든요. 쇼펜하우어 의지 철학을 말할 때 산에 오르다가 우연히 새싹 하나가 땅을 뚫고 이게 쫙 올라오는 걸 봤어요. 거기서 생명이라 하는 것은 의지로구나. 의지 하나로 생명이라는 것이 있구나. 이래서 그 의지 철학을 말했는데 진급하려고 하는 의지가 살아있어야 그 사람이 공부인이죠. 우리도 탁 사람을 볼때좀 진급하려고 하는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보이지 않는 사람은 실망해요. 실망해요. 저런 사람 뭐 사는 건가? 참
1: 그렇습니다.
0: 답답하죠. 사람을 평할 때 사막 가운데 수양력이 부족하거나 연구력이 부족하거나 취사력이 부족하거나 어느 하나만 부족하면 답답해 보여요. 그러듯이 그 향상하고자 하는 의지력이 없으면 안 되는데 유무념 공부가 향상하고자 하는 의지력이 있는 사람이 유무념 공부를 하지, 그 의지력이 없는 사람은 되지 않거든요. 우리 저 노인 스승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대종사님이 금강원에 계셨거든. 옛날에 그 옆으로 황릉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황릉으로 가는 길그 저쪽에 이제 놀다 가는 술집 하나가 있었어요. 그 커브길에 옛날의 얘기인데
1: 선술집이
0: 이제 대종사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제자 목소리요. 그런데 네이놈 네이놈 그러면서 지나가는 거야. 특히를 이제 고되고 목마르니까 그 술집 앞에 지나가려면 이제 목마른 거예요. 이제 마시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마시면 안 되니까 네이놈 네이놈 그것이 의지죠.
1: 그렇습니다.
0: 사람마다 무엇인가의 경계를 딱 당했을 때 첫째는 마음이 그래요. 경계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들은 음력이 탁 치게 올라오는 거예요. 음력을 잠재우는 공부심, 그거의 의지력이거든요. 내가 나를 다스릴 줄 알아야지. 사람들은 내가 남을 다스리는 줄 아는데 실은요, 나이가 들고 공부가 좀 순숙해지면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고, 내가 어디 가서 극락을 찾고 영생을 찾고 빛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내 마음 안에서 다 내재해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찾아서 그걸 공들여서 그걸 만족스럽게 알고 행복감을 얻는 것이 수도인데 그 마음속에서 찾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의지력이 약해지는 것이죠. 업으로부터 나오는 마음을 다스릴 만한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거를 잘 깨달으려면 첫째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
1: 각성이 있어요.
0: 누르려고만 해서 잘안 돼요. 잘 깨달아야 돼요. 그 명상 아닙니까? 네. 설법을 청법이고 법을 듣고 스스로 명상하고 네. 잘 생각해보고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야 네. 그 다음에 좌선도 아유 좌선이 잘 안 되네 그럴 것이 아니라 네. 왜 안 되는가 잘 깨쳐야 좌선이 잘 돼요. 무엇이든지 한번 태를 바꾸려면 그 일에 대해서 잘 깨달아야 돼요.
1: 네, 작업처에서 잘못해놓고 네. 아침에 앉아서 수행을 하면 어제 잘못 온 것 때문에 좌선이 안 돼버렸죠.
0: 그렇죠?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으라. 그래서 요새 사람들 명상 좋아하는 것도 다 그것이에요. 본래 석가모니 부처님 당대부터 왜 사람이 되었노? 12인연으로 되었다. 12인연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는가? 무명으로부터 시작했다.
1: 네.
0: 무명이 무엇인가? 깨달음은 반대거든요.
1: 네, 네.
0: 그렇지 않아요?
1: 네.
0: 그 무명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 반복되는 것이 없어져요.
1: 네.
0: 이것이 나한테 얼마나 해로운 것인가 하는 걸 철저히 알게 되거든요.
1: 네, 네.
0: 그러면 그 허락해도 안 해주죠.
1: 네, 네,
0: 옛날에요. 우리 어릴 때는 처음 불륜불학이 태어났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설법을 들으러 가고 이제 못 들으면서 듣도 못 들으면서 들으러는 가요. 그때 무엇을 주제로 설교를 많이 했는가? 설교를 많이 시켰어요.
1: 아, 다 시키고.
0: 아,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예. 설교해라 이렇게 과제 받는 것이 다 있어요. 그때 뭔가 보면 계문, 솔선여론 이거예요. 계문은 하지 말자는 것, 솔선여론을 하자는 것.
1: 네, 그렇죠.
0: 이게 두 방향이에요.
1: 예.
0: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 태바퀴 돌리듯이 이렇게 돌렸어요.
1: 네.
0: 그게 크게 중요한 거예요. 하지 말자는 조목, 하자는 조목. 이것이 유무념 공부거든요.
1: 그렇습니다. 네.
0: 유무념의 근본도리가 마음 가운데 철학으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1: 예.
0: 공부는 다 틀린 거예요. 그 공부는.
1: 아.
0: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가 자기 마음 공부를 철이 든 사람은
1: 네.
0: 유무념 공부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에요.
1: 예.
0: 이렇게 그걸 철저히 하려면 첫째는 무명을 없애야 돼요.
1: 네.
0: 설법을 많이 듣고 많이 궁글리고 깨닫고 자기 스스로 깨닫는 거 이것이 무명을 소멸하는 것이거든요.
1: 네.
0: 이런 작업을 해야 한다 그거죠.
1: 독일은 아이들 학교를 보내면 한 달에 한 번씩 학부형 담임과 학부형 회의가 꼭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0: 오.
1: 아이들이 한 15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담임선생님. 담임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학부형들이 어떤 토를 못 다루는 정도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아이들이 딱 앉아서 첫 시간 딱 들어가 보면 일요일 날 어디를 갔다 왔는가가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0: 어허.
1: 식당 가서 밥 먹고 놀다 온 아이 식구하고 미술관이나 성당이나 교회나 박물관 같은 데 갔다 온 아이 이 집안 분위기가 월요일 아침에 앉아있는 아이들을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바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유아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유념, 무념 챙기 그 기초적인 걸 챙기듯이 유아기 때 그런 그 종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점에서 좀 한번 유무념 대조를 하면서 가족 교화도 우리가 좀 한번 더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으면 돌아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그렇죠?
1: 그런데 네.
0: 그죠. 우리 법회 순에 법유문답순이 빠져버렸거든요.
1: 네.
0: 난 이거 참 유감스러운 일로
1: 생각해요.
0: 법의문답순처럼 흥미가 있고 기다림이 있고 또 그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그 없는 것인데 왜 그 시간이 없어졌나. 옛날에 법의문답을 하면요 그때 즉문즉설로 이렇게 즉각 대답을 안 해요. 다음 법회 때 대답해 주마고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1: 네, 꼭 그랬죠.
0: 그러면 흥미가 꺼져버리죠.
1: 그냥 입버릇처럼 법의문답순인데 다음 뭐
0: 그거 그러니까 기운이 돌지 않지요.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묻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이제 그 수분이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불교는요 설교식이 아니고 본래 대담식이에요.
1: 묻고 대답하고.
0: 예, 우리 같이 묻고 대답하는 식이 불교 교화법이에요. 우리가 교화를 할 때 묻질 않아요.
1: 예.
0: 너 밥을 어떻게 먹냐? 너 공부를 어떻게 하냐? 너 어디 아픈 데 없냐? 이것도 안 물어봐요. 이것도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대화거리가 없죠. 그리고 아주 꼬마 때부터 키워 올려야 하는 거예요. 콩나물을 키우듯이 크게 올려서
1: 그렇습니다.
0: 교도를 만드는 건데 네네. 다 성숙한 사람을 뜰에 들려 하니까 되나요?
1: 참 힘들고
0: 어렵죠. 네네네. 그리고 돼야도 변심할 수가 있어요.
1: 그런데
0: 어렸을 때부터 된 거는 그렇지 않지 않아요? 이 저 유문형 공부가 그와 같은 거예요. 수행자로서는 가장 기초적인 공부이므로 그것부터 해야 한다. 그러니까 대웅사님 계실 때 개문하고 솔성료를 자꾸 뒤바뀌어 가면서 설교를 시켰다니까요.
1: 네.
0: 그런 뜻이 하지 말고자 하는 것을 하지 말고 하고자 하는 것을 하고 여기에 공부 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살리고 마음을 죽이는 공부니까 그것이 없이는 사은사유 삼학팔조가 다 소용이 없다.
1: 네.
0: 이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력을 댄 것이거든요. 사실은 교당 내외양 시 주의사항.
1: 네.
0: 거기에도 유무념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1: 예.
0: 일상수행 요법에도
1: 네.
0: 확실하게 들어가 있고요. 네. 이런 것을 꽉 잡아서 해줘야 되고, 어린 시절부터 교화한다는 거, 이걸 잡아야 되고, 어린이들은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알아서 좋아하는 것부터 해줘야 돼요.
1: 네.
0: 너 이리 와, 너 이거 해, 그거 아니고, 그래야 좋아하는 거. 그것부터 접근에 들어가면서 차차차차 숙달 취해가면서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거거든요.
1: 네.
0: 그런 작업을 순서 있게 못하니까 우리가 교화에 실패하는 거예요. 성인도 그래요. 성인도 우리 저 만덕산 옆에 그 조그마한 마을이 있었잖아요.
1: 네, 네.
0: 그 마을에 그 마을 사람들이 원불교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1: 아,
0: 어? 거기 네. 마을에. 그런데 그걸 숙제라. 어떻게 하면 그 아래에 있는 마을 사람들을 입교시키느냐. 아. 왜 원불교인이 고가 없느냐. 등하불명으로. 그 마을에 가보니까 막걸리를 좋아해요. 막걸리. 아, 이것이로구나. 갈 때마다 막걸리를 하다가 막 공양을 해서. 그 이분한테 호감을 막 가졌어. 그래가지고 교당을 오라는 지가 싹 와버렸어.
1: 막걸리 교환을.
0: 막걸리 교환을. 막걸리하고 원불교는 영 반대 것이지만은 정반합으로, 정반합의 원리로 입교를 시킨 거예요. 이렇게 근접해가는 것을 써야지 순서를 밟아야 하고, 그 이제 머리를 써야지 그냥 됩니까?
1: 유무념 대조를 잘 하려면 일단 멈춰야 되는 것 같아요. 멈춰야. 마음이 멈춰져야 되는데, 멈춰지지 않으면 자행자재로 그냥 써버리면 업짓고 후회되는 점이 많고, 각산 신도영 교무님께서 저희들 3학년, 4학년 때 제일 많이 그 본문을 듣고 기억에 남은 것은 멈추는 마음이 없으면, 마음이 멈춰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마음을 멈추는 말씀을 참으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멈춰지진 않아요. 뭘 쓰려면 일단 멈춰져야 되는데, 멈추어서 잘 보고 이렇게 취소하는, 그러려면 어떤 여유를 좀 가져야 될까요?
0: 유발이 없는가?
1: 네네네.
0: 그거는요.
1: 네.
0: 그 공부가 곧 사막 공부인데.
1: 네.
0: 사막 공부가 되었든지 사은 보은행이 되었든지 간에 그 보은행과 마음 공부가 잘 되려면.
1: 네.
0: 첫째가 낙이 있어야 돼요.
1: 재미.
0: 즐거움.
1: 즐거움.
0: 그로 인해서, 아, 즐겁다.
1: 아.
0: 그로 인해서 즐겁다는 마음이 있는 것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1: 거기 있던 깨달음.
0: 멈추기만 해서는 안 된다 말씀이죠.
1: 네.
0: 멈추고 깨닫고, 그게 사리 연구거든요. 수양 연구로 멈추고,
1: 네.
0: 사리 연구로 깨닫고,
1: 네.
0: 작업 취사로 의지를 딱 붙이고,
1: 아.
0: 작업 취사로 낙이요.
1: 네.
0: 작업지사를 흠으로써 낙이 돌아오거든요. 낙이 있어야 한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동기가 있으면 결실을 보아야 낙이 있죠.
1: 그렇습니다.
0: 농부가 네. 농사를 지어도
1: 거둘 것이 있네.
0: 거두는데 낙이 예, 있잖아요.
1: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거둬야지.
0: 그렇죠. 그러니까 수양 연구 여론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대운사님께서 인생의 요도는 수양에 있고 수양이 첫째다. 수양을 왜 하느냐 하면 연구에 있고 연구를 왜 하는가 하면은 취사에 있다. 취사를 왜 하는가 하면은 회복을 구하는 데 있다. 이 말씀이 첫째 조항에 나와요. 서문에. 회복이 구해져야 해와 복, 자기 지혜가 밝아져야, 자기 복락이 도타워져야, 그래야 재미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습관적으로 마음이 나지 않아요? 네. 공상 같은 마음도 나고.
1: 네. 별별 생각이 다 나고.
0: 그냥 허상으로 그냥 꿍꿍이도 네. 오고. 그 낙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허구 세계에서 성취감이 있는 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죠. 그거예요.
1: 연이 이제 어떤 사람 연을 날리는데 연이 막 하늘 높이 올라가니까 더 좀 올려보려고
0: 끊어버렸어.
1: 줄을 딱 끊어버렸어요. 이게 땅에 딱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다시 법력으로 다 키웠던 것을 법력이 끊어버리면 땅에 떨어지니까 더 높게 했다고 더 법주를 끊어버리면 땅에 떨어지니까.
0: 안 되죠.
1: 아,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그, 인사법사님의 그, 유념, 무념의 공부를 많이 그, 활용하셔서, 진짜 하늘을 뚫는 헐헐 나르는 연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0: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한 제자 여쭙기를 어떠한 것을 큰 도라 이르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하 사람이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천하의 큰 도요, 적은 수만 행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도라 이르나니, 그러므로 우리의 일원 종지와 사은사요 사막팔조는 온 천하 사람이 다 알아야 하고 다 실행할 수 있으므로 천하의 큰 도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2장 법문입니다.
6: 이 말씀은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사은에 감사하고 보은하며 살아가라고 키워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의 손자녀 일동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상생의 멜로디. 반갑습니다. 강민구입니다. 주말의 시작, 토요일 아침입니다. 분주하고 산란했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부터 상생의 멜로디와 함께 편안한 하루를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 지금 여기 상생의 멜로디입니다.

0: 치킨.
1: 맛있는 60개 치킨.
0: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1: 맛있는 60개 치킨.
0: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1: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0: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대종사님께서는 선이 좋은 것이나 작은 선에 얽매이면 큰 선을 방해하고 지혜가 좋은 것이나 작은 지혜에 얽매이면 큰 지혜를 방해하나니 그 작은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공부를 하여야 능히 큰 것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에 얽매이면 큰 선을 방해하고 작은 지혜에 얽매이면 큰 지혜를 방해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작은 것에 얽매이지 않는 공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종사님께서는 자기가 어리석은 줄을 알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지혜를 얻을 것이요. 자기가 지혜 있는 줄만 알고 없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지혜 있는 사람이라도 점점 어리석은 대로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도 점점 어리석은 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날이 진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먼저 챙겨야 할 마음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상생의 멜로디는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해주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우리의 마음을 살찌우는 아름다운 음악들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전해드린 법문 말씀과 선곡 내용은 WBS 원음 방송 상생의 멜로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wbsi.kr을 입력하시거나 포털사이트에서 WBS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2: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물도 낯이 없고 허공도 낯이 없어서 항상 잘 단합하나니 우리가 단합하려면 마음의 낯을 없애고 오직 지공무사한 자리에 돌아가야 하나니라. 일체의 낯을 찾아볼 수 없는 큰 단합은 우주의 원리와 합치됨으로 그 위력이 천지로 더불어 갔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36장 법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감에 기뻐하며 그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 상생의 세계를 열어가는 맑고 밝고 훈훈한 멜로디가 가득한 곳.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의 상생의 멜로디를 듣고 계십니다.

진리는 공정한지라 쌓은 공이 무공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몰라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음덕과 무념의 덕을 쉬지 않고 꾸준히 쌓아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산 종사님께서는 평상심 공부 잘하니가 참 도인이니 빈부 귀천 고락 간에 도심이 일관하여야 큰 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상심 공부 잘하니가 참 도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빈부와 귀천 그리고 고락 간에 항상 도심을 일관하게 챙기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와 기쁨을 발견하는 시간. 상생의 멜로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전해드린 법문 말씀과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상생의 멜로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변의 모든 동포들에게 복 짓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2: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7: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공부를 방해하는 두 마장이 있나니 하나는 제 근기를 스스로 무시하고 자포자기하여 향상을 끊음이요 둘은 작은 직연에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자기를 높고 크게 여겨 향상을 끊음이니 이 두 마장을 벗어나지 못하고는 큰 공부를 이루지 못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요훈품 11장 말씀입니다.
8: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이야기
1: WBS
0: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노래 하나, 추억 둘. 매일 아침 9시에 만나는 음악 친구, 노래 하나, 추억 둘. 저는 최소영입니다. 조금 더 여유를 찾고 싶은 지금, 추억의 노래들이 귀를 편안하게 해줄 거예요. 혹시 더 바쁜 휴일이어도 걱정 마세요. 숨 고르게 할 수 있는 노래 하나 추억들이 있으니까요. 추억의 음악여행 지금부터 떠나봅니다.